쉬타 아명으로 난파 정식 지곡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무언가 그냥 지나가기가 좀 아쉬운데요. 5월이란 계절이 너무도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유가 참 많은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이유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연두에서 초록으로 서서히 바뀌는 자연 풍경이 참 좋고요. 그 초록빛 잎사귀처럼 신선한 바람,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 물론 이번 5월은 좀 더운 날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5월의 날씨만큼은 어느 계절과 비할 수 없죠. 우리 모두를 시인이 되게 하는 날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5월에 시 몇 편 써놓았습니다. 이처럼 좋은 5월을 보내면서 무언가 아쉬워서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그 소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5월 31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치면 청취 가능합니다.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독주로 듣는 여밀락 전 바탕 길게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이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발매한 최충웅의 가야금 정악 천원지방에 담겨있는 여밀락 전바탕입니다. 이 음반은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을 역임한 최충웅 명인이 자신이 연주하는 가야금 정악을 모두 8장의 음반에 담아낸 거질의 음반입니다. 8장 음반 중에 첫 번째 CD에 담긴 것이 여밀락 75분이고요. 두 번째 음반이 보호자와 만파정식지곡 경풍년 염양춘 수룡음 그리고 세 번째 음반이 밑도들이와 웃도들이 평조회상 그리고 네 번째 음반은 현악영산회상과 천년만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반이 남창가곡 전곡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반이 여창가곡 전곡 이렇게 해서 무려 CD 음반 8장에 이 음악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이 음반을 낼 즈음이 최충웅 명인이 국악에 몸담은 지 언 6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점이라 하면서 명인이 2001년에 국립국악원을 떠나면서 정년 기념으로 발행한 가야금 정악보에 담긴 악보와 똑같은 내용의 음반을 제작해서 그 악보를 보고 이번 음반을 함께 들으면 가야금 정악을 배우고 익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이번 악보 속의 음악을 모두 녹음하고 음반을 내셨다고 밝혔습니다. 평생을 국립국악원에 몸담고 활동하시면서 내내 연주해온 음악들이지만 그 음악들을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음반으로 만들어낸 작업은 큰 공력이 필요했는데요. 이처럼 지난 2010년에 음반으로 내셨습니다. 오늘 그 음반 중에 첫 번째에 담긴 여밀락 전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여밀락을 가야금 독주로 매 장의 여음까지 모두 들어보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여밀락이란 음악은 원래 조선 세종대의 복례의이란 음악에 포함되어 있던 곡이고 용비어천가의 노랫말 일부를 부르는 곡이었지만 조선 후기의 풍류방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음악이 돼서 오늘날 기악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피리대금 해금과 같은 향악기 전승의 음악인데요. 오늘은 그 악기 가운데 가야금 독주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10장으로 이루어진 곡이지만 7장까지 전승되는 음악입니다. 각 장마다 원가락 12장단과 여음 20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곡의 선율 구성을 보면 1, 3, 5, 7장과 2, 4, 6장이 같은 선율이 많이 반복되는 그런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20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의 음악이고요. 4장부터는 급박이라 해서 10박 한 장단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가야금 독주로 듣는 여밀락 1장부터 7장까지 전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충우의 가야금 연주고요. 전체 75분 23초 동안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밀락 1장부터 7장까지 전곡을 75분 23초, 1시간 15분 23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하신 최충웅 명인, 이분은 1961년부터 2001년 6월까지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국악사를 거쳐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악장, 음악감독, 지도위원으로 4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이후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양주풍류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평생 국립국악원에 몸담고 계시면서 2001년에 정년 기념으로 발간한 가야금 정악보에 담긴 모든 곡을 음반화해서 2010년에 출반한 그 음반 중에 첫 번째 음반에 담긴 여밀락 전곡을 들어보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전승의 여밀락이 최충웅 명인의 가야금에 고스란히 담겨서 이렇게 보존 전승이 될 수 있게

됐는데요. 악보 속 음악이 이렇게 실제 연주로 구현이 되고 그걸 배우는 후학들은 악보와 음원으로 명인의 좋은 연주를 고스란히 전수받을 수 있게 돼서 이 음원은 우리 음악사에서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현지방 중에 첫 번째 CD 여밀락 전 바탕을 듣는 순서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곡 감상 시간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곡 한 바탕을 노래할 때 가장 끝곡으로 연주하는 노래 남녀가 함께 부르는 가곡 태평가 골랐습니다. 김경배, 김월하 두 분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이랴도 태평성대 저리야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조선 중기의 학자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한 가곡 계면조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경배, 김월하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계면가락도들이 양청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의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는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에 남산 국악당에서 정기연주회를 여는데요. 다음 달 4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남산에 위치한 남산국악당을 찾으시면 양주풍류학회의 음악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청성곡 들려드립니다. 김정승의 대금연주입니다.

청성곡 김정승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이 계절에 듣기 좋은 맑은 우리 음악들 함께 나누셨는데요. 대청마루 넓고 마당에는 초록빛 이파리가 반짝이거나 함박꽃이 활짝 피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음악을 들었다면 참 멋진 5월을 보낸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풍경이 아니었다 해도 이 5월의 마지막 날을 풍성한 우리 음악으로 들으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5월의 마무리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

여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삶은 본래 안전하지 않다. 세상에는 폭력이 끊이지 않으며 지구의 생태계는 계속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연민으로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깊은 본성의 특성인 광대한 부드러움으로 품을 수 있다. 타라 브렉의 끌어안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보면 문득 궁금했습니다. 뭐가 저들을 저렇게 이타적으로 만들었을까 하고요.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돌보려는 마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김원지의 해금 잔상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린 보통 물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보다 물이 늘 있다는 사실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텨내는 문제라는 걸 잘 실감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방법을 직접 고민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깨끗한 물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5월 17일 일요일이었죠. 비연애 인구를 위한 잡지를 발행하는 곳 독립잡지 개간 홀로의 이진송 편집장님 이야기 듣고 뒷자리 9808 쓰시는 또사님 문자 주셨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홀로움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단순히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니라 환해진 외로움이라지요. 아마 개간 홀로도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잡지 같습니다 하셨네요. 환해진 외로움. 아, 참 좋은 표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담긴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문자로 보내주세요. 50원, 100원에 샵 0302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나비의 꽃들의 노래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물 마시고 손 씻죠. 그럴 때마다 당연하게 수도꼭지 틀어서 깨끗한 물 사용합니다. 근데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 순간에도 깨끗한 물 한 컵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깨끗한 물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소셜벤처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김효진 대표님은 위시빌더의 대표시고 또 사회복지학 박사님이세요.
1: 네.
0: 직접 인사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1: 네, 저 제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요. 오랫동안 CSR과 ESG 분야에서 기업들과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온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깨끗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처리 기술을 개발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저희가 와주셔서.

0: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계속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를 담당을 해 오셨었고, 굉장히 안정적인 길을 걸어 오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0: 네. 이게 사실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1: 하다 보니까
0: 네.
1: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쩌면 몰라서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용감하게. 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사회적 책임 분야 담당하시면서 안정적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1: 네.
0: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왜냐면 사실 그전에도 의미 있는 일 하긴 하셨거든요.
1: 네. 이거는 좀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0: 네.
1: 그 전에도 자살 예방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걸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쓰고 있는 SNS 상담 채널, 이런
0: 네.
1: 것들을 만들면서 자살 예방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해왔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저의 삶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는데,
0: 네.
1: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과연 내가 가진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런 일을 하는 나와 나 자신을 이렇게 그냥 돌아봤을 때, 그냥 월급쟁이 나가 되어 있는 거를 좀 어느 순간 직면하게 됐습니다.
0: 누군가를 돕는데 그냥 직업적으로 돕는 거죠. 이런 전화가 왔으면 이렇게 응대하면 될 거고, 뭐 이런.
1: 네, 맞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삶의 모토로 살고 되게 가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저를 좀 돌아보면서 그럼 좀더 직접적으로 뭔가를 뛰어들어서 20대의 열정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0: 그때는 몇십 대였는데요. 근데
1: 40대였습니다.
0: 40대인데 20대의 열정으로.
1: 네. 왜냐면 또 돌아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그 열정이 아직은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0: 왜냐면 보통은 40대가 됐으니까 이젠 20대 열정으로는 못 살고 뭐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1: 제가 생각보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0: 네.
1: 네. 근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저를 위해 쓰고 있었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가 원하던 삶은 저를 위해 쓰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0: 네.
1: 타인을 위해 쓰는 에너지를 되게 갈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이제 타고나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을 뵈면, 아, 이래서 세상은 또 돌아가는
1: 아, 좋게 봐주셔서
0: 거구나.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 특히 이 물에 관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세요?
1: 네. 저는 처음에는 저희 본부장님,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본부장님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걸 같이 개발하신 분이고요. 저는
0: 네.
1: 개발자는 아닙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그 개발하신 분이 이제 저희 제품이 주로 사용되는 시장들을 보니까 개발도상국이나 그리고 ODA 시장이나 이런 데에 저희 제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에게 처음에는 도움을 청하셨어요. 그런 곳에 저 제품을 전달할 수 있게 좀 소개를 해달라. 근데 처음에 이 제품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저는 세상을 구할 제품이다라는 약간 확신이 든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돕다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 일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이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
0: 네.
1: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것. 예. 그걸로 어쩌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할수 있는 사람, 우리 회사, 우리 팀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이쯤에서 다그 제품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제품 얘기부터 할까요? 딴 얘기부터 할까요?
1: 제품이 궁금하시기는 하겠죠.
0: 네.
1: 네.
0: 그러면 일단 이 제품이 뭔지부터 할까요? 아니면, 근데 왜 이거 사회적 기업으로 하시나요? 이것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데, 뭐부터
1: 네.
0: 얘기해 주실래요?
1: 네, 일단은 제품이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저희는 4g짜리 가루로 되어 있어요.
0: 네.
1: 4g짜리 분말형 가루로 되어 있는 걸 그냥

0: 짠물 빼고 어떤 더러운 물, 석회질이든 아니면 염색약이든 흙탕물이든 그리고 요즘 녹조로도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녹조물이든 어디에 넣고 흔들기만 하면 딱 30분 만에 바로 우리나라 생수, 우리가 먹고 있는 먹는 물로 바꿔주는 기술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니 이게 있잖아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 듣고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은 이거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매직 같은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0: 처음에 이제 이 제품을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말 많이 시연도 하고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눈이 뭐 이렇게 기대감 없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가 동공이 이렇게 점점
1: 거의
0: 커지는.
1: 신봉사 눈 뜨는
0: 예,
1: 수준이잖아요.
0: 그리고 저희는 그걸 할 때마다 되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홈쇼핑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1: 네. 근데 사실 요즘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물이에요.
0: 맞습니다.
1: 물이 자꾸 오염되고 있고,
0: 네.
1: 근데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생명체 탄생도 물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의류 산업도 문제다, 뭐도 문제다, 뭐도 문제, 이건 사실 다물 때문에, 우리가 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쇄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지구를 구하는 일이 맞습니다.
0: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근데 이제 이 지구를 구하는 일을 아까 ODA 이런 거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공적 개발 원조인 거죠. 여기가 먼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구가 이런 걸 필요로 하지만 여기가 먼저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거를 또 사회적 기업 형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아니, 네. 왜 이런 루트를 선택하셨나요?
0: 일반 비즈니스로 먼저 풀어서 돈을
1: 네.
0: 많이 버는 쪽으로
1: 그러니까.
0: 솔직히는 갈수 있었죠.
1: 네.
0: 근데 저는 말씀드린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1: 네.
0: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한, 시대적으로 필요한 게, 일단은 저소득층이 훨씬 더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대는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지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될수록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를 더 우선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극화는 더 점점 심해지고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못 받게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물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또 어쩌면 그분들입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필요한 대상을 먼저 하자로 저희는 방향을 정했고요. 사실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1: 네.
0: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같이 팀으로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이 가치에 다 동의를 해줬고 이거를 위해 열심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마음이 모아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약간 이렇게 들려요. 탄소가 요즘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 탄소를 가장 배출하지 않는 사람이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것처럼 지금 우리 대표님도 약간 결국에는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일단 여기부터 구해야 돼가 그런 맥락과도 좀 닿아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저희는 이 물질을 개발한 것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1: 네.
0: 그 초심을 어쨌든 지켜보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다 처음엔 그렇거든요. 다 처음엔 초심을 잃지 않아야지. 근데 이렇게 좋은 물질을 딱그 손에 쥐게 되면 일단 돈을 왕창 번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쉽게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0: 그렇긴 한데요. 저도 솔직히 그 욕심이 없진 않아요.
1: 네.
0: 근데 저는 물은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을 먼저 일단은 저희가 가고 나서 그다음 비즈니스 우리가 생각하는
1: 네.
0: 일반 시장 경제로 가는 게 순서상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 너무 감사하고요.
0: 아닙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 조금 더
0: 네.
1: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위시빌더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인지 또 어떤 기술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가, 아까 이제 좀 계략적으로 해주셨지만 요거를 직접 한번 설명을 들려주세요.
0: 저희는 일단 첫 번째는 물 문제.
1: 네.
0: 뭐 유엔이 SDGs에 전 세계가 해결해야 되는 과업을 지정을

0: 해줬잖아요. 네. 그중에 물 문제가 6번입니다.
1: 네.
0: 저희는 저희의 기술로 일단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첫 번째 비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앞서 제가 저희 기업 소개를 할 때 국위 선양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게 이제 시장을 보다 보니까 ODA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국제구호 뭐 이런 시장들도 이 제품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네. 나라가 됐잖아요.
1: 네.
0: 거기에도 정수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너무 애석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건 우리 게 처음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나라에서 수입 제품을 구매해서 외국 제품을 구매해서 저희가 원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ODA나 국제 원조 시장에 우리나라의 제품으로 이제 좀 자랑스러운 기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비전이고요.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저희는 저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이나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물건들을 제조 생산할 수 있게끔 공정을 굉장히 단순화시켜놨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의 제품을 통해서 제조하고 생산하는 그 과정에 사회적 약자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1: 네.
0: 그분들이 좀 삶의 주체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이 그들이 만든 제품으로 그들이 항상 도움만 받았었는데 도움을 주는 주체자가 될 수 있게끔 사실 만들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거 맨 처음에 이 제품을 만났을 때 잠 못 주무셨죠?
0: 좀 설렜어요. 맞아요. 설렜어요.
1: 네. 어떠셨어요?
0: 좀.
1: 갑자기 막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열리는?
0: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복지나 공익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늘 NGO의 광고들을 보면 흙탕물을 먹고 있는 네. 흑인의 모습들과 뭐 이런 걸로.
1: 어린이라든가.
0: 네, 네. 근데 그분들한테 잘 도달할 수 있게 저희가 구조를 좀 짜면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잘 만들면 그분들을 좀 빨리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1: 저 지금 얘기만 살았던. 들어도 네. 약간 소름 돋거든요.
0: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네. 갑자기 이거를 보는 순간 내가 조금만 잘하면 직접적으로 그들을 굉장히 도와줄 수 있겠구나.
0: 맞아요.
1: 약간 이런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수준을 이렇게
0: 맞아요.
1: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설레요.
0: 맞아요. 제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1: 네.
0: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팀이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1: 네.
0: 저는 그게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1: 네. 잠이 안 왔을 것 같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는 어떤 기업에 몸담고 계시다가 이제 완전히 사업을 하신다면 이거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무서워요.
1: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의심도 들잖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0: 라든가. 맞아요. 맞아요. 매일 그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을까?
0: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니
1: 네.
0: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솔직히 말씀하시잖아요.
1: 네.
0: 약간 저는 좀 무대뽀 기질도 좀 있고
1: 네.
0: 일단 해보자라는
1: 네.
0: 좀 이런 게 있어서
1: 네.
0: 진짜 몰랐으니까 여태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날 그날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게 된 것 같고요. 하다 보니 포기할 수 없는
1: 그쵸, 이제
0: 것들이
1: 뭐
0: 생겼어요.
1: 뒤로 물러설 수가 없고.
0: 그것도 그렇고요.
1: 네.
0: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아프리카 분들도 만나고 그래요. 다행히 아프리카 분들은 직접 저희 회사를 찾아와 주셨어요.
1: 네.
0: 그분들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제 가치와 제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를
1: 네.
0: 약간 증명받고 계속 이걸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사명감을 어쩌면 그분들을 통해서 더 얻게 된 것 같아요.
1: 어떻게 눈물 나. 근데 뭔가 예를 들면 우리 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렇지 않아요?
0: 네.
1: 내가 진짜 이거 믿기 때문에 믿는 바닥이 일단 있어야
0: 그럼요. 믿습니다.
1: 기술과 사람을, 팀을.
0: 맞습니다.
1: 네.
0: 저는 저희 기술력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하고 있고요.

0: 저도 이걸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물이 굉장히 좋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 물의 수준이 그러니까 척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네.
0: 그 척도라는 건 WHO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유럽이나 동남아에 가서 생수를 사 먹어도 물갈이 하시잖아요.
1: 배앓이 많이들 하시죠. 여행자분들 특히.
0: 네, 맞아요.

0: 눈물 수질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저희 중에 하나가 또 생태독성에 네. 대한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1: 네, 네.
0: 그 생태독성은 뭐냐면 물벼룩을 24시간 동안 이 저희가 정수된 물 안에 놓고 24시간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51마리 정도가 죽으면 약 50%가 거기서 사망을 하면 방류를 해도 되는 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0: 가정이 다 잡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2%를 잡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는 거죠.
1: 그냥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제가 여기서 뭐 할 게 없나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요. 음악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미소 컴퍼니의 위쉬 들으셨습니다. 위쉬 빌더의 김효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물 문제가 심각하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그냥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정도인가요?
2: 제가 경험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0: 아프리카 우간다 그리고 네네. 케냐 페루 뭐 이 정도 나라들하고 저희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먼 나라 이면서 가까운 나라죠. 여행으로 생각하면 너무 가까운 나라지만 거기에 가서 살거나 원조를 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하면 너무 먼 나라로 느껴지는데요. 제가 일단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는 자카르타 도심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일단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1: 네. 큰 섬, 큰 네. 도시에는 괜찮고.
0: 네. 네. 근데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강물을 지하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펌프를 올려서 그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중금속이나 그리고 뭐 오염, 뭐 사실 분뇨 이런 네. 것들까지도 섞여 그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1: 네.
0: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수도 시설이 이미 민영화가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수도세 잘 내면서 그 수도세라는 게 정부가 아니고
1: 네.
0: 그냥 수도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잘 내면서 먹어도 되는데 보통 저희가 필리핀 놀러 가 보면 그 수상가옥이라고 하는 데들 막 네네. 관광지로 막 가잖아요.
1: 네.
0: 누군가에게는 거기가 삶의 터전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수상가옥 생각해 보시면 그 밑에 막 온갖 쓰레기들과 그리고 물 되게 뿌옇고
1: 네.
0: 막 그런 데서 아이들 수영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물을 떠서
1: 생활수로 다 이용해야 네. 된다는 거죠.
0: 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우간다 정부 관계자랑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 우간다 정부 관계자도 TV에서 보는 사실 그 흙탕물을 진짜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70%는 수인성 질병 때문에 사망을 하고
1: 네.
0: 그 물을 뜨러가는 일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1: 네.
0: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듣게 됐어요. 전 책과 사실 저도
1: 네.
0: 뭐 TV를 통해서 보던 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제가 눈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다가오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간다 분들한테는 저희의 기술은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물이 어디든 있으면 그냥 거기에 설치하면 되는 거라서
1: 네.
0: 학교에 오염된 물이 있으면
1: 네.
0: 학교에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1: 네.
0: 아이들이 학교로 물을 뜨러오게 하고
1: 네.
0: 공부를 하게 만들자라는
1: 네.
0: 약간 비전을 같이
1: 왜 그 샘 파주시는 일들도 우물. 많이 하시잖아요.
0: 맞아요. 우물.
1: 네, 그 우물이랑 손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든 판 다음에 정수.
0: 맞아요.
1: 판 다음에 정수 이렇게 하면 되니까.
0: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우물을 많이 팠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 우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워킹되고 있지 않은 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1: 팠는데 물이 너무 안 좋다든가.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고장이 났다거나.
1: 네.
0: 그리고 대부분은 근데 오염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 오염된 물을 그 자리에서 그냥 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고 네. 그 거기를 다시 건강한 생태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아니 그 조그맣고 그 마른 아이들이 그 무거운
0: 네.
1: 물지게를 지고 가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좀 더 가깝게 바로 집 앞에 뭐 이렇게
0: 맞아요.
1: 해줄 수도 있으시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보통 어느 나라로 가시나요?
0: 지금 인도네시아 지역은 저희가 UN, IOM을 통해서 이제 난민들에게 저희 것들을 먼저 전달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간다, 케냐, 페루, 모로코 이런 나라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직접 가보시니까 많이 심각하죠.
0: 그러니까 저도 관광으로 갔을 때 안 네. 보이던 것들이
1: 네, 네.
0: 이런 일을 가지고 가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케냐랑 얘기하고 있는 모델은 저희의 기술을 케냐로 전달을 하고 케냐의 여성들이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구상을 같이 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갑자기 이제 전 좀 나쁜 사람이라서 기술을 주기가 아깝진 않으세요?
0: 아니요. 솔직히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 네.
0: 세 번째 비전이 사회적 약자

0: 기자들의 일자리를 네. 일하는 것도 있고 네. 저희는 원조를 통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저는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언제까지나 그렇게 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기술을 이전하고 그렇죠. 그분들이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2: 네.
0: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또 그래야 우리가 관광도 갈 수 있어요. 사실.
0: 맞습니다. 네.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술은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참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는데 여기저기서 사실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상해요.
0: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요.
1: 네.
0: 좀 깊게 들여다보니까 기술 네.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1: 아, 그럼요.
0: 기술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많습니다.
1: 네.
0: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구조적인 인프라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어 뭐 경제적 격차가 있을 수 있고 네. 인프라 부족일 수도 있고 지역 불균형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스팟스팟스팟으로 보면 하나씩은 해결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것들이 브릿지가 안 되는 거예요.
1: 아, 네네.
0: 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네. 이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은 기술만 보고 인프라를 보시는 분은 인프라만 봅니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 문제만 보는 분들은 그것만 봐요. 저는 이게 다 연결이 되고 다 같이 만나야 융합이 되어야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인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 간에 문제가 돼서 간만
0: 맞아요.
1: 어떻게 한다고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닌 네. 것처럼.
0: 네.
1: 아, 그러면 위시 빌더는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 지금 해결을 해주고 계세요?
0: 저희는 기존의 물 공급 구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큰 정수시설이 있고 그게 큰 관을 땅에 파져 있는 큰 관을 통해서
1: 그렇죠.
0: 그 물이 연결이 돼가지고 네.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수도 시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형 시설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인프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일단 땅부터 파야 되고 그런 대형 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0: 그러려면 또 대규모의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2: 맞아요.
0: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2: 네.
0: 근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2: 네.
0: 근데 저희는 사실 이동되어야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인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 간에 문제가 돼서 간만
0: 맞아요.
1: 어떻게 한다고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닌 네. 것처럼.
0: 네.
1: 아, 그러면 위시 빌더는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 지금 해결을 해주고 계세요?
0: 저희는 기존의 물 공급 구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큰 정수시설이 있고 그게 큰 관을 땅에 파져 있는 큰 관을 통해서
1: 그렇죠.
0: 그 물이 연결이 돼가지고 네.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수도시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형 시설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인프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일단 땅부터 파야 되고 그런 대형 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0: 그러려면 또 대규모의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2: 맞아요.
0: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2: 네.
0: 근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2: 네.
0: 근데 저희는 사실 이동이 가능하고 굉장히 가볍고 사실 오염물이 있는 곳에서 물만 뜰 수 있는 물통만 있으면 저희는 그냥 가변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더러운 물이 있는 곳에 가져가서 뭔가 큰 설치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걸 들고 오염수가 있는 곳을 그냥 찾아갑니다.
1: 어디든 가시는
0: 거죠. 갑니다.
1: 제가 진짜 오늘은 꼭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요. 지금 우리 위시빌더에서 가지고 계신 게 파우더 형태,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살짝 작은 비닐, 이거 뭐라고?
0: 라면 스프?
1: 라면 스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요만큼이면 물 18리터?
0: 20리터.
1: 20리터. 20리터를 바로 정수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물을 그냥 꿀꺽꿀꺽 드실 수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라면 스프 가방에 넣어간다면 여행 가방에 그냥 한참 넣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0: 네. 저희가

0: 인도네시아에 처음에 2024년 2월에 갔을 때
1: 네.
0: 10명의 팀이 같이 갔어요.
1: 네.
0: 그때 한 100개씩
1: 네.
0: 각자의 캐리어에
1: 너, 그,
0: 나눠서
1: 한 100개 넣어봤자 사실 짐 바구니로는
0: 그냥
1: 얼마 안
0: 지퍼백
1: 되잖아요.
0: 조그만
1: 네.
0: 거는
1: 자기 짐
0: 됩니다.
1: 다 넣고 그냥
0: 네.
1: 한쪽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0: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이제 전달을 했었습니다.
1: 그러면은 이 가루도 먹어도 되나요?
0: 사실 먹는 건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1: 네.
0: 아무래도 이게 천연 광물에서 왔다고는 하나,
1: 네.
0: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1: 네.
0: 그래도 가루 자체는 바로 드시지 말고
1: 네.
0: 이거를 오염수에 넣어서 정수하는 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1: 전막 너무 매직이
0: 바랍니다.
1: 너무 매직이라서 이 가루를 내가 먹으면 내 몸에 있는 혈액도 정수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0: 네.
1: 이 가루가 물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흡착하는
0: 네, 맞습니다.
1: 거. 그래서 가라앉게 되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그 위에 깨끗해진 물들은 이제 떠서 드시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하실
0: 네,
1: 수가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1: 아니, 현지에 계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보면?
0: 처음에는 이 제품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낯설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걸로 정수가 되나?
1: 그니까.
0: 라는 의심 어린 이제 눈으로 일단은 보세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아까 홈쇼핑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시연을 해드리고
1: 네.
0: 이렇게 먹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드셔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다들 멈칫멈칫 솔직히는 하시더라고요.
1: 네,
0: 왜냐하면 무섭죠.
1: 무섭죠.
0: 근데 먹고 나서 자기들이 먹고 있던 생수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걸 바로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완전 달라지는 걸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어요.
1: 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피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물론 한국인들이 관리도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은 물도 한몫하고 있지 않나요?
0: 영양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물이
0: 네.
1: 좋아야
0: 맞아요.
1: 피부가 좋고 이제 아프리카나 이 물이 안 좋은 친구들 보면 피부 병도 있을 수 있고
0: 맞아요.
1: 그렇잖아요.
0: 저희가 이제 흔히들 보는
1: 네네.
0: 석회가
1: 물에 많이
0: 물이 섞여 있잖아요. 남성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석회물을 굉장히 오래 쓰면 탈모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1: 네.
0: 예, 그러니까 피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아까 이제 피부 말씀 주셔서 저희 기술을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가져갔더니 저희 물건을 보시고 화장품 회사에서도 연락을 주셨어요.
1: 그럴 것
0: 네.
1: 같아요. 이 베이스를
0: 네.
1: 이렇게 해서 만들면 훨씬 더 좋으니까요.
0: 화장품을 만들 때 정제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 네.
0: 그 정제수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거기는 너무 없고,
1: 네.
0: 그리고 대부분 필터 형식으로 정제수를
1: 네.
0: 만드는데, 필터가 너무 잘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1: 교환도 빨리 해줘야 되고.
0: 예, 그 공급이 너무 사실은 비싸고,
1: 네.
0: 수급도 어렵고.
1: 그 필터를 버리는 것도 문제거든요.
0: 맞아요. 네, 그게 또 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연락을 주신 곳이 있습니다.
1: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술을 단순화하셨길래 장애인, 시니어도 다할수 있다는 건가요?
0: 저희가 기본적인 광물 자체는 이제 원료는 광물에서 오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소독제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8가지의 물질을 섞어서 가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 원료를 사람들이 포장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저희가 다
1: 미리.
0: 저희의 미리 다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 공장에 넘겨줍니다. 표준 사업장에 넘겨주면 표준 사업장에서는 이제 기계 설비에 요즘 기계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1: 네.
0: 사실 그리고 이거는 사람 손으로 할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1: 네.
0: 0.2g, 0.1g 이런 단위로 사실은 이거를
1: 눈에 잘
0: 물질을
1: 보이지도
0: 네.
1: 않아요.
0: 그래서 기계에 그것들을 이제 입력을 시키고 그런 기계에 맞춰서 이 가루들이 나오고 나면 포장과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왜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0: 이거는 이제 초심일 수도 있고
1: 네.
0: 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1: 네.
0: 장애인들도 사실 돕는 일을 많이 했고
1: 네.
0: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하고 원조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분들의 삶을 사실 해결해 줄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장애인분들은 부모님들이 보호자로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0: 보호자들의 대부분의 소원은 이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얘기를 해석을 해보면 이 아이가 자립을 해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으면 이 부모가 부모 또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 구조 안에 이 사람들을 같이 넣을 수 있으면 이분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게다가 그냥 생활이 일단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내가 뭔가를 하고 그에 대한 약간 뿌듯함?
0: 맞아요.
1: 내가 내 몫을 뭔가 했다. 이게 삶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장애인분들이랑 생산을 하면서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의 스티커를 여기서 붙여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는 이런 일들도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너희들이 만든 이 제품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쓰일 거야 라는 거에 늘 그러니까 표정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1: 달라지죠.
0: 네. 네. 자기가 도움만 받다가 그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1: 맞아요.
0: 주체자가 된다는 거에 대한 자긍심?
1: 네.
0: 그거는 그렇게 재활훈련을 많이 하고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는 걸 조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1: 저 이거 진짜 궁금해서 제가 음악을 들으려다가 음악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사회적 기업이 아닌 정말 자본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어떤 사람들도 전부 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결이 되는 게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모든 기업이 어떤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그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이 우리 개인이 바꿀 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미약하지만 기업이 뭔가를 바꾸기는 우리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기업이 함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0: 저는 정부도 함께해야 되고 기업도 함께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를 포함한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게 각자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자로서 해야 한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1: 기업이 특히 그 사회 문제 해결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0: 왜냐하면 기업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네. 가지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 기술과 사람이 조금 더 이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소셜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벤처는 기술 기반으로 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소셜벤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이 뭐 물건만 잘 만들면 됐었는데 지금은 좋은 기업이 그런 기업이 아닌 거죠.
0: 그렇죠.
1: 네, 현장에서도 기업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느끼세요?
0: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1: 네.
0: 특히나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
1: 네.
0: 생각들 정말 많이 바뀐다는 건 체감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저는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아까도 단편적인 게 아니고 다 연결돼서 소비자들도 건강한 소비자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그리고 기업의 구성원들도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자, 마지막으로요. 위시빌더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위시빌더가 되어드릴게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위시빌더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는
1: 네.
0: 소망을
1: 네.
0: 실현하는 사람이 네. 돼보자라는 걸로 저희 회사명을 만든 거였어요.
1: 네.
0: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생각한 건 물 문제를 해결하자였던
1: 네.
0: 거고
1: 네.
0: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도 살리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또 깊게 들여다보니 물 말고 다른 요즘 에너지 문제, 그쵸. 환경 문제, 네. 연료에 대한 문제, 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SDGs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0: 그게 뭔가요?
1: 17가지의 이제 사회 문제들을
0: 아, 네.
1: 네, 사회 문제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기술로 개발하고 그걸 세상을 살리는 곳으로 연결을 해보자 라는 큰 꿈을 갖게 됐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물을 해결했으니 그 다음은 네. 불을 해결해보고
0: 네.
1: 그 다음 에너지, 그 다음 사람, 교육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 돼보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전국에 계신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함께 위시빌더의 위시빌더가 되어드릴게요.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닮은 사람들의 워터댄싱 듣고 계십니다.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 만나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어떤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방법을 찾고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게 누군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봅니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기념해서 지정된 거라고 하네요.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바다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길. 당당하게 물길을 열었던 그 기상이 새삼 자부심으로 다가오는데요. 비록 지금 당장 그 드넓은 바다를 보러 떠나지는 못하더라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속까지 좀 시원해지는 거 있죠. 바다의 넉넉함을

있게 오늘 2시간 가득 채워갈게요. 자,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안병호의 살며 후회하며 사랑하며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제2의 삶을 시작한 작가의 일상과 애환이 묻어나는 글 만나보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도 김정님 해금 독주곡집 2집 산조와 풍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으로 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별이 새겨진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마음을 담은 연주곡 준비하고 있어요. 월천의 연주로 바다 위 별 듣고 옵니다.

서도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밴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바다와 같은 넉넉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월천의 연주로 바다 위 별 듣고 오셨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별을 보는 것도 참 아름답겠다 싶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드립니다.

월천의 연주로 바다 위 별 듣고 오셨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별을 보는 것도 참 아름답겠다 싶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콩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연과 함께 흘러가듯이 나다운 자신을 찾아가 보시죠. 강무라 노래야 전해드릴 텐데요. 남한강 생태학교 두들쟁이 탈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나는 8시에 출근했다. 낯선 환경이라 잠도 오지 않을 뿐더러 아침마다 아파트 안팎 쓰레기를 청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슬이 촉촉히 젖은 흙길을 걷는 것도 상쾌했지만 청량한 아침 공기가 좋았다. 이런 공기를 도시인에게 팔 수만 있다면 봉이 김선달이 될 수 있으련만. 오매불망 기다리던 일터라 아파트에 가까이 갈수록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치 일을 처음 해보는 것처럼 마냥 즐거웠다. 아침에는 9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30분 일찍 출근하여 내가 청소하러 나간 사이에 관리사무소를 청소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그 일은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다. 자격증을 가진 전문 직종이어서 안정적인 수입과 노력 여하에 따라 정년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관리사무소장 생활 5년은 나름 바쁜 시간이었다. 새롭게 익히고 배워야 할 일들도 많았다. 그 사이 큰아들은 결혼을 했고 나의 일상도 무료해질 무렵 큰 기쁨이 찾아왔다. 첫 손주 웅이가 태어난 것이다. 웅이가 내게 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웅이를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은 친구가 생긴 것이다. 삶의 의욕이 솟아나고 웅이가 클 때까지 살아서 지켜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용솟음 쳤다. 하지만 앞날은 모르는 것. 내 삶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알 수가 없었다.

아파트 관리라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많이 변하기는 하였어도 아직도 관리사무소를 바라보는 입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불신의 벽들이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점이 못내 안타까웠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입주민의 슬픔에 아파하고 기쁨에 즐거워하는 공동체 의식을 지닌 인간임을 알리고 싶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나 수준을 따지면서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독히 외로워 보지 않은 사람이거나 주위에 아첨꾼으로 둘러싸인 사람임에 틀림없다. 영화 캐스트어웨이의 윌슨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상대가 아닌가. 간혹 내 이야기가 마을로 새어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수다를 포기할 순 없었다.

0: 퓨전 국악밴드 풍요의 연주로 소확행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안병호의 살며 후회하며 사랑하며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아파트의 크고 작은 일들을 총괄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밤낮으로 해결해주는 존재.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일상이 담긴 글인데요. 안병호 작가는 사업 실패라든가 또 삶의 큰 시련을 겪은 뒤에 뒤늦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일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거죠. 마치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대목에서는 삶을 향한 정말 성실한 태도가 느껴지죠. 관리사무소 직원들 역시 입주민과 함께 울고 웃는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마음이 참 정겹게 다가오네요. 아파트 민원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고 또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민원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마주치는 경비원 아저씨나 또 관리소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거 어떨까요? 그 작은 소통이 삭막한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요. 기분 좋은 온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안병호의 살며 후회하며 사랑하며 함께 해봤습니다. 동요랑이의 노래로 고마운 이웃 전해드리죠.
1: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배 아픈 것을 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2: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동요랑이의 노래로 고마운 이웃 듣고 오셨어요.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주는 그 사이.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은 가족만큼이나 정말 친하게 지내기도 하는데요. 함께 사는 이웃사촌.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세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으찌갱 블루스인데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우리 전통 장단의 매력에서 서서히 싹트는 사람들과의 정을 한번 느껴보시죠. 뮤르의 연주로 으찌갱 블루스 전해드려요.

뮤르의 연주로 으찌갱 블루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이 땅이 좋아라 전해드릴 텐데요. 아름다운 이 땅을 굳건히 지켜온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용기를 찬미한 노래예요. 황세희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미량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강사 김창옥 씨가요.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25년 동안 수많은 가족을 관찰해 보니까 잘 되는 집안에는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부모의 학력이나 사는 지역, 집의 평수가 아니라 바로 엄마의 환한 인상이었다고 해요.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는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온 집안 분위기가 봄날처럼 밝아지는 그런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죠. 반대로 대화 대신에 늘 날선 지시 또 명령을 일삼는 부모 밑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이나 창의력이 낮아지기 쉽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 아빠가 서로 친밀하고 정겹게 지내는 모습 그 자체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최고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셈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아는 것들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달랐을까 하고요. 글쎄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족들을 향해서 좀 온화하고 기분 좋은 미소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가족들도 가족들이지만 스스로 먼저 좀 기분이 좋아질 것도 같죠? 강은일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엄마는 너른 들판, 아빠는 푸른 하늘 듣고 올게요.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대 올곧은 해금 성음을 지켜온 연주자죠. 김정님의 해금 독주곡집 2집 산조와 풍요에 담긴 소리들 만나봅니다.

토요일인 어제는 지형해류 해금산조의 정수이자 27분이 넘는 대작인 긴산조 전 바탕을 오롯이 감상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매력을 품은 짧은 산조와 민간음악의 기품이 서려있는 최타 풍류를 차례로 만나볼게요. 오늘 열어볼 첫 번째 장은 지형해류 짧은 산조입니다. 지형해류 짧은 산조는 경기 지역의 무속음악인 신하위와 사면육각 가락을 뿌리에 두고 있어서 남도 계열의 산조에 비해 비교적 밝고 경쾌하며 명징한 성음이 특징입니다. 장단은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를 거쳐 잦은모리로 이어지는데요. 어제 들으신 긴 산조와 장단 구성은 같지만 오늘 들으실 짧은 산조는 굿거리 대목을 아주 밀도 있게 압축해서 마지막 잦은모리 장단으로 자연스럽게 몰아붙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조의 변화와 본청의 이동이 잦아서 선율이 단조롭지 않고 굴곡이 아주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는데요. 가냘픈 두 줄 위에서 쪼개어지는 섬세한 활 놀림과 재치 넘치는 장단의 맛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금산조, 지형해류, 짧은 산조,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잦은모리 들으실 텐데요. 김정님의 해금, 김정수의 장구장단이고요. 11분여의 길입니다.

해금산조, 지형해류 짧은 산조,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잦은모리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김정님의 해금, 김정수의 장구, 장단이었어요. 경기 신화위의 화사함과 또 특유의 발랄함이 해금 두 줄 사이로 기분 좋게 흘러나오는 곡이었죠. 압축된 선율 속에서도 해금이 가진 변화무쌍한 표현력이 참 돋보이는 연주였습니다. 이제 한 장의 음반,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민속악에서 연주되는 대표적인 민간 풍류 음악이죠. 취타 풍류 한 바탕을 두 번에 나눠서 감상해 볼게요. 이번 음반에 수록된 취타 풍류는 우리 민속악의 기틀을 닦은 지영희 명인이 직접 구전되던 가락을 체보하고 정리한 악보를 바탕으로 해서 연주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본래 이 곡은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 같은 사면육각 편성으로 연주되면서 우렁차고 화려한 소리가 특징인데요. 김정님의 산조와 풍류에서는 과감하게 다른 악기들을 걷어내고 오롯이 해금 중심의 독주 형식으로 편곡해서 악기 고유의 섬세한 유현과 대현의 울림, 그 깊은 서정을 아주 밀도 있게 담아냈습니다. 취타풍류는 행진이나 의식에서 쓰이던 씩씩한 취타로 시작해 여러 개의 악곡이 메들리처럼 연결되는데요. 악기 편성뿐만 아니라 곡의 빠르기가 완만하게 흐르다가 느려지고 다시 빨라지는 입체적인 흐름이 포인트입니다. 그 첫 번째 묶음으로 당당하고 격식 있는 도입부인 취타를 시작으로 해서 길거리에서 군악을 연주한다는 뜻의 경쾌한 길군악과 길군악 돌장, 그리고 한층 속도감이 붙는 길타령까지 네 곡 이어서 감상해 볼게요. 해금 선율이 그리는 당당하면서도 유려한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김정님의 해금, 김정수의 장구장단이고요. 구부녀의 길이로 듣고 옵니다.

취타 풍류 가운데 취타, 길군악, 길군악 돌장, 길타령까지 전해드렸어요. 김정님의 해금, 김정수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길타령의 경쾌하고도 맑은 가락이 기분 좋은 잔향을 남기는 듯한데요. 완만하면서도 씩씩하게 날린 취타 풍류의 전반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한 장의 음반 대미를 장식할 취타 풍류의 후반부 세 곡 연달아 들으실 텐데요. 앞서 달렸던 가락의 호흡은 이제 연불타령에 이르러서 서정적이고 느긋하게 가라앉으며 마음의 결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사면

3년타령 첫째 장단에 들어서면서 음악은 다시 기분 좋게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요. 마지막 별곡타령에 이르러서는 장단이 아주 경쾌하게 전개되면서 변화무쌍한 풍류 한바탕의 화려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악의 짜임새를 품고 있으면서도 민속악 특유의 다채로운 식임새와 해금 독주만의 고즈넉한 매력으로 가득 채워진 곡이에요. 완급 조절의 묘미가 빛나는 최타 풍류의 마지막 여정. 연불타령과 삼현타령, 그리고 별곡타령까지 함께 감상해 볼게요. 김정님의 해금 연주, 김정수의 장구 장단이고요. 구부녀의 길이로 전해드릴게요.

시타 풍류 가운데 연불 타령, 삼현 타령, 별곡 타령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김정님의 해금, 김정수의 장구 장단이었습니다. 별곡 타령은 맨 끝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서 풍류를 활기차게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에너지가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린 연불의 아득한 서정에서 시작해서 별곡 타령의 신명나는 마무리까지 취타 풍류 후반부의 수려한 가락들을 끝으로 이틀간 함께했던 김정님 해금 독주곡집 2집 산조와 풍류의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들으신 긴 산조의 묵직한 파동부터 오늘 만나본 짧은 산조의 섬세함 그리고 방금 들으신 취타 풍류의 기품까지 하나의 음반 안에서 해금이라는 악기 하나가 품을 수 있는 다양한 맛과 멋을 엿본 것 같은데요. 묵묵히 전통의 뿌리를 지켜내면서 제자리를 지켜온 김정님의 연주가 돋보였죠. 가냘픈 대나무 통과 두 줄의 명주실이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편안함이 가득 차오르길 바라봅니다. 하나의 음반에 담긴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김정님 해금 독주곡집 2집 산조와 풍류였습니다.

요즘에 우리 궁중문화 체험이 인기가 높은데요. 특히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열린 봄 궁중문화축전에는 무려 18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고운 한복을 입고 고즈넉한 궁궐에 아침을 거닐거나 은은한 달빛 아래서 우리 국악 선율을 감상하는 그 매력에 푹 빠진 거죠. 머나먼 타국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전통 문화의 깊은 멋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사실이 새삼 기분 좋게 다가오네요. 오랜 세월이 빚어낸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이 지닌 힘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수국은 5월 중순부터 피어나기 시작해 6월 말이면 절정을 이루는 꽃이죠. 토양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수국은 이름처럼 물을 머금은 듯한 풍성한 꽃잎이 특징인데요. 여름이 되면 더 푸르러지는 제주도는 수국의 본고장으로 불립니다. 제주 서쪽으로 가면 안덕면 3호소 수국길이 있고요. 동쪽으로 가면 종달리 수국길이 있습니다. 종달리 수국길은 1990년대 중반 수국길 조성 사업으로 출발했는데요. 제주 노지 수국길의 시작이 이곳이라고 하네요. 길을 따라서 흐드러지게 피어난 수국을 보면 일상의 걱정은 잠시 잊고 꽃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데요. 아름다운 수국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수국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 한 컷 찍어보면 어떨까요?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니까요. 정가 앙상블 이플의 봄을 사랑한 후에 듣고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정가 앙상블 이플의 봄을 사랑한 후에 듣고 왔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오경희 가야금 명인과 함께합니다. 오경희 가야금 명인과 얘기 나눠보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 명소 소개해 드리는 어디까지 가봐니 시간인데요. 성보나 여행 작가와 남해 바랫길로 떠나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음식 드세요? 보통은 매운 거 많이 드시던데요. 매운 닭발이나 오돌뼈, 떡볶이 등등 매운 거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것 같죠? 저는요. 저 빵순이에요. 빵순이니까 빵 먹으러 갑니다. 저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나 속상해서 빵 샀어. 그러면 왜 속상한데 물어야 되는데 무슨 빵 샀어? 이러면 MBTI T라고도 하죠. 특히 뭐 아침에 빵과 커피 한 잔이면요. 저는 부드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하루가 느슨하고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서 전 빵 먹습니다. 한식은 왠지 막 서둘러서 급하게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빵은 약간 음미하면서 이렇게 커피도 천천히 먹으면서 약간 사색도 하고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여간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빵 혹은 약간 달달한 케이크 이런 거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음식 뭔지 문자 보내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밤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고민 이제 바스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요, 이로리의 프로젝트의 봄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이루리 프로젝트의 봄타령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음식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9193님께서 소떡소떡이요. 탱글한 소세지 먹고 쫄깃한 떡 먹으면 스트레스 안녕. 와, 이거 진짜 왔다 갔다 번갈아 먹는 맛이잖아요. 또 소스가 달콤매콤하니까 이것도 별미죠. 5085님 전 달달한 디저트요.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이 업돼서 스트레스 싹 풀려요. 대신 혈당도 업된다는 거. 진짜 스트레스는 단 음식이 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잠깐이지만 기분 전환에 정말 달콤한 음식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630님께서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반갑습니다. 전 스트레스 받으면요. 매콤한 비빔면이나 오징어다리 질걱질걱 싶어요. 얼음도 먹고요. 해주셨고 1429님께서도 에리님 저는 매운 떡볶이 시킵니다. 중독성 있는지 주기적으로 찾아요. 에리님 무슨 빵 드실게 날씬한 빵순이신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 음식으로요. 땀 이렇게 쫙 빼면 너무 진짜 기분이 좋잖아요. 매운맛에 집중하다 보면 또 복잡한 생각도 잠시 잊어지게 되고요. 저 요즘 소금빵에 꽂혀 있습니다. 집 앞에 너무 맛있는 소금빵집이 있는데 계속 맛보고 있어서 살찔 것 같아요. 01001께서도 안녕하세요 황혜리님 주말엔 라디오 늘 듣기만 하다 문자 처음 보냅니다. 땀 흘림은 후 먹는 음식 진짜 맛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음식 매운 짬뽕과 달달한 믹스커피입니다. 맵고 달고 뭐가 안 맞지만 이 두 개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해주셨어요. 단짠단짠한 게 제일 좋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일 좋죠. 7416님께서도 에린이 기다리고 있어요. 스트레스 풀어주는 음식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저는 무겁보다 자급자족이 아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차려둔 음식이에요. 남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오늘도 주말엔 라디오와 함께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풀어주는 건요 음식의 맛보다 정말 약간 이렇게 누가 해주는 음식의 정성 이런 게 또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남편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2630께서도 5월의 마지막 주말 일요일이네요. 5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에도 화이팅입니다 해주셨고 0008님께서도 여기는 부산 막바지 선거철이 뜨거워 더더욱 뜨겁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국악방송이 최고입니다 해주셨고 0697님께서도

께서도 마라탕입니다. 매운맛 3단계 땀 흘리면서 먹은 다음 혈당 스파이크 맞고 한숨 자면 스트레스 풀려요. 진짜 생각해보면요. 스트레스 풀어주는 음식은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은 배를 채워주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 음식 무엇인지 궁금했는데요. 듣고 나니까 더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선물은요. 0697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오경희 가야금 명인과 함께합니다. 오경희 가야금 명인과 음악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다의 봄이라면 작으로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오경희 가야금 명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먼저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자로서 연주와 또 교육에 50년 넘게 섬기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오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가야금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니까 막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나도 판소리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선생님, 네. 가야금 전도사라고 알고 있어요. 가야금, 이렇게 네. 사랑하는 가야금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1: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야금이라는 성음을 처음 듣게 됐죠. 네. 그때부터 사랑에 빠져서 지금까지 가야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수많은 악기들도 많았을 텐데 어쩜 가야금이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오셨어요?
1: 혹시 첫눈에 반하는 시간이 몇 초인가 아시죠? 0.3초에서 3초 사이랍니다. 그런데 저도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나 이 소리가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배우고 말 거야 라고 했는데 네. 저희 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0: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네.
1: 저희 집에 그 당시에 이제 새 들어오신 분이 네. 혹시 임경주 선생님, 가야금 연주자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네. 그분 선생님의 이제 아버님이신 임동선 선생님이 나주 삼연육각의 지방 무용문화재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의 손녀가 저희 집에 새 들어오신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너무 쉽게 가야금을 바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냥 가까운 데에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0.3초 만에 빠지셨나요?
1: 네, 0.3초도 안 걸린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 가야금 외에 다른 악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진짜요. 그렇게 그럼 접하게 되셨고
1: 네.
0: 부모님께서는 또 흔쾌히 배워보라고 지지해 주셨을까요?
1: 네, 감사하죠. 아시다시피 제가 태어나니 전라남도 광주는 이향의 도시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 전축에 항상 판소리 성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0: 진짜요.
1: 그리고 제가 이제 가야금 시작하고부터는 성금년 선생님의 그 LP판을 계속 듣고 또 아빠 지인분들 오시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손신까 하면서 용돈을 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진짜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국악이 계속 흘러나왔던 그런 집안이셨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전공자가 돼서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그 환경에서 자란
0: 그럼요,
1: 것이
0: 그럼요.
1: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다라는
0: 그럼요.
1: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저희 어머니는 클래식만 틀었는데 클래식이 아이들한테 좋다고 맨 어렸을 때부터 그 피아노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그러면 절대음감과 리듬감이 확실하시겠어요?
0: 그건 잘. 그런데 KBS 국악 관현악단에 들어가셨어요.
1: 네네.
0: 어떻게 다 들어가셨어요?
1: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국악을 전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대학 진학이라는 그런 전공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81년도에 전남대 국악과가 생겼고 82년도부터
0: 맞아요.
1: 학생들이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79년에 졸업을 했고 한 1년 광주에 그 이제 지도하면서 있다가 그때는 아주 막연하게 인가문화 선생님 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가문화자가 되고 말 거야라고 해서
0: 맞아요.
1: 네, 부모님께 한 3개월 정도 참고로 저는 이제 딸이 아홉이고 아들이 하나인 집이 장녀인데
0: 와.
1: 제가 이제 서울로 무작정 가서 인가문화재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허락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3개월을 매일 무릎을 꿇고 열심히 해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야무진 꿈을 가지고 서울에 왔고 또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실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학 진학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 졸업을 앞둔 1985년도에 KBS 국악 관현악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4학년이었던 제가 그때는 아쟁 전공이 없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여기 광주 시립 국악원이 생겼거든요. 1974년도일 겁니다. 그 당시에 수강료가 2,000원이면 박주홍 선생님한테 아쟁을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0: 진짜요,
1: 네.
0: 선생님?
1: 판소리는 안채봉 선생님.
0: 2,000원에
1: 네. 아, 그리고
0: 아쟁.
1: 판소리는 안채봉 선생님.
0: 네.
1: 그리고 무용회는 한진옥 선생님. 제가 한만원 정도를 엄마한테 받아서 세
0: 명인
1: 개 과목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머지 차비를 아껴가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중학교 때 제가 박종선한테 이제 산주 한 바탕을 뛰었기 때문에 아쟁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0: 선생님께서
1: 창단 멤버로 이제 아쟁 전공으로 입사를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야금을 너무 사랑해서 가야금 자리 결혼이 비니까 다시 퇴사하고 다시 시험을 봐서 가야금으로 또 재직을 하다가 그만둔 케이스입니다.
0: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선생님.
1: 네.
0: 근데 그것도요,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BS 국악 관현악단의 창단과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젊은 각그 악기의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이 실은 의기투합을 해서 너무 역사 박물관에만 있는 것 같은 우리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대중에게 친숙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으쌰에서 결성한 게 슬기둥입니다. 다 KBS 국악
0: 국악관현악단
1: 관현악단
0: 출신.
1: 단원입니다.
0: 와.
1: 모두가. 그리고 자기 악기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최소한 두세 가지 악기에
0: 선생님처럼.
1: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기둥이라는 이 그룹이 어마어마한 그룹인데 어떻게 뭐 퓨전 국악 그룹의
1: 네,
0: 최초
1: 최초죠.
0: 시
1: 저는 가야금을 너무 사랑해서 가야금 자리 결혼이 비니까 다시 퇴사하고 다시 시험을 봐서 가야금으로 또 재직을 하다가 그만둔 케이스입니다.
0: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선생님.
1: 네.
0: 근데 그것도요,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BS 국악관

0: 양악단의 창단과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젊은 각그 악기의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이 실은 의기투합을 해서
1: 네.
0: 너무 역사 박물관에만 있는 것 같은 우리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대중에게 친숙하게 해보자라고
1: 네.
0: 해서 저희가 으쌰에서 결성한 게 슬기둥입니다.
1: 아,
0: 다 KBS 국악관현악단
1: 출신.
0: 단원입니다.
1: 와.
0: 모두가. 그리고 자기 악기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최소한 두세 가지 악기에
1: 선생님처럼.
0: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1: 그렇군요. 저
0: 네.
1: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0: 아,
1: 그러니까
0: 그러면.
1: 여러분들 슬기둥이라는 이 그룹이 어마어마한 그룹인데 어떻게 뭐 퓨전 국악 그룹의
0: 네,
1: 최초
0: 최초죠.
1: 시조새라고 할수 있잖아요, 선생님.
0: 맞습니다.
1: 이게 그 동요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이 음악을 만든
0: 네,
1: 그룹이
0: 그룹이죠.
1: 슬기둥이잖아요.
0: 네. 그러니까 국악가요라는 그 명칭을 처음 개발한 곳이 이제 슬기둥이죠.
1: 맞아요.
0: 네네.
1: 진짜 슬기둥 창단 멤버.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선생님.
0: 저희 멤버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파격적으로 작곡을 전공하셨던 조광재 선생님이
1: 네.
0: 작곡과 이제 신디사이저를 담당을 하셨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준호 선생님, 축의 교수였다가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이기도 하셨죠.
1: 네.
0: 그리고 문정일 선생님, 우석대 교수님, 강호중 선생님도 축의대 교수님, 물론 이제 피리도 잘하시지만 이제 우리 싱어로 노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혜종에 계셨던 민일식 가야금, 정순현 선생님 해금, 또뭐 저를 포함해서 어쨌든
1: 네.
0: 그런 멤버들이 그 결성이 돼서 국악의 대중화를
1: 그렇군요.
0: 외치고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나갔죠.
1: 그때 당시에는 또다 청춘이셨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선생님이 되셔서 다 명인이 되셨고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또
0: 네네.
1: 슬기둥이라는 그룹을 창립하셔서 이렇게까지 대대손손 퓨전 국악의 다채로움을 지금 많은 분들이 향해 가고 있는데 1985년에 창단하셨어요.
0: 네, 맞아요. 그게 KBS 국악관현악단 창단 시기와
1: 네.
0: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국악가요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초로 만든 곳인데
0: 네.
1: 어떤 음악을 했는지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한국 전통 음악의 이제 어떤 현대화라든지 대중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기악곡보다는 노래곡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악가요라는 장르. 그래서 아까 그 불러주신 산도깨비라든지
1: 네.
0: 그런 곡들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0: 네네.
1: 1988년 앨범의 김영동 슬기둥 노래집을 보면요. 가야금이 아니라 또 아쟁에 가야금을 사랑하시는데 아쟁으로 또 참여하셨어요.
0: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야금 전공자들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아쟁 전공이 없었어요.
1: 진짜 신기하네요,
0: 네.
1: 선생님.
0: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관현악단이 설립이 되면 아쟁이라는 파트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아쟁을 다뤄보신 분들이 가야금 주자 중에서 12분을 뽑아서
1: 네.
0: 8분은 가야금으로 나머지 아쟁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쟁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창단이
1: 네.
0: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쟁도 잘했기 때문에 민희식 선생님이 가야금을 하셨고 저는 이제 아쟁을 했고 또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뭐 산조 한바탕을 하면 제가 했습니다.
1: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거의 두 악기 이상을 가지고
0: 네.
1: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그 슬기둥 이후에 수많은 국악 스타가 또 배출됐고 또
0: 네.
1: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퓨전 국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0: 네.
1: 진짜 그때 당시에 85년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선생님?
0: 왜냐면은 처음으로 그 저희 음악이 이제 신디라든지 어쿠스틱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1: 네.
0: 어떻게 보면 뭐 혁신적이었던 건 맞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나서 저희 K-팝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 이제
1: 맞아요.
0: K-국악도 다시 소환이 돼서 같이 이렇게 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 슬기둥이 원년 멤버에서 이제 그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1: 네.
0: 선생님들이 다들 학교로 여기저기 가시다 보니까
1: 네.
0: 2기, 3기 계속 이제 저희가 새로운 신입 단원을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인 선생님이라든지 서울대에 지금 교수로 있는 또 허윤정, 김경아 선생님 뭐 이런 또 소리꾼 김용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뭐 3기, 4기
1: 맞아요.
0: 뭐 이렇게 해서 쭉그 역사를 이어왔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흥하는 K-팝이나 K-국악에 저희가 큰 초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 진짜 개인적으로 선생님 궁금한데
0: 네.
1: 현재의 국악은 또 어떻게 듣고 계신지도 궁금해. 슬기둥 창단 멤버로서.
0: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런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70, 80%는 강력한 반대와 이제 음악을 어디로 가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우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이제 개척했던 이 장르가 결국은 이제
1: 네.
0: 뿌리가 된 것처럼
1: 맞아요.
0: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시도하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음악은 살아남는 게 역사를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도와 또 그런 발전이 우리 국악계의 미래를 밝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살아남는 게 역사가 된다.
0: 네.
1: 이런 말씀. 명언이십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 오경희 명인의 라이브 너무 궁금하게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라이브 어떤 라이브 준비하셨을까요, 선생님?
0: 네, 뭐 기악곡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가야금 하면 가야금 산조라고 할수 있겠죠.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너무 기대됩니다, 선생님.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0: 네.
1: 말씀 주신 대로 서공철류 산조. 이 산조는요, 힘 있고 호방한 가락 속에 또 섬세한 감정 있는 유파입니다. 오경희 명인님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산조의 매력. 진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경희 가야금 명인의 라이브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0: 오경희 가야금 명인의 라이브로 서공철료 가야금 산조 듣고 왔습니다. 진짜 무장단에 연주해 주셨는데 그 산조를 무장단을 들으니까 선생님 더 좋은데요?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0: 그 장단이 비어있는 그 시간에 네. 여음이 이렇게 쭉 마음 안으로 쏙쏙 박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어,
1: 그래요? 감사합니다.
0: 진짜. 정말 약간 이렇게 선생님의 그 땅땅한 그 있잖아 동현이 네. 몸을 막 톡톡 쳐주는 것 같아서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1: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그 레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산조를 할 때 장단의 강약이 들리지 않으면 반쪽짜리 음악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0: 들렸어요, 선생님. 네. 어쩐지.
1: 그 장단의 강약이 들렸으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저 지금 약간 선생님 닭살 돋았습니다. 진짜 장단이 없는데 장단이 있는 듯한 느낌.
1: 네네네.
0: 와 그렇군요. 아니 서공철요 가야금 산조 방금 들려주셨는데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힘있고 호방한 가락이다 섬세하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또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특징도 들어보고 싶어요.
1: 저는 뭐 여기가 전라도이기도 하지만 김치로 비유하면 네. 전라도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갖은 양념이 듬뿍 들어간 산조이죠. 그래서 네. 그 가야금 산조가 이제 많이 연주된 한 10개 내지는 15개의 모든 산조를 합해서 아마 왼손의 그 기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산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다른 편으로 얘기를 하면 쉼자리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산조는 이렇게 따덩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여백이 네.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조는 왼손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는 아 숨을 못 쉬겠어. 이 숨자리가 없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기간을 잘 이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면 네. 분명한 숨자리는 어디에나 있고요. 그 호흡을 다 갖춰서 하게 되면 네. 이 왼손의 기량이 어떤 산조의 기량도 이거보다 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산조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야금 연주자라면 꼭 한번 이 산조를 배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연주자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0: 그래서 무장단인데 비어있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군요. 다
1: 맞습니다.
0: 채워줘서.
1: 네네.
0: 그렇군요. 예전에 전 선생님 또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지성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연주하시는데
1: 손의 그 기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산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다른 편으로 얘기를 하면 쉼자리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산조는 이렇게 따덩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여백이 네.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조는 왼손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0: 그렇군요.
1: 이거를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는 아 숨을 못 쉬겠어. 이 숨자리가 없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기간을 잘 이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면 네. 분명한 숨자리는 어디에나 있고요. 그 호흡을 다 갖춰서 하게 되면 네. 이 왼손의 기량이 어떤 산조의 기량도 이거보다 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산조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야금 연주자라면 꼭 한번 이 산조를 배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연주자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0: 그래서 무장단인데 비어있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군요. 다
1: 맞습니다.
0: 채워줘서.
1: 네네.
0: 그렇군요. 예전에 전 선생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1: 네.
0: 지성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연주하시는데 선생님 이렇게 긴 산조를 타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타세요? 너무 길잖아요 산조가.
1: 네네.
0: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기차 여행을 하듯이 창밖에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만의 서사를 쓰면서 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1: 네.
0: 아 선생님만의 서사가 있으시면서 산조를 타는구나. 그래서 꼭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긴 산조를 탈 때 네. 어떤 생각을 하시고 타실까 궁금해요.
1: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 한,

0: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량이 미숙할 때는 그 선생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 연주를 해보니까 네. 이미 선율 자체 각 그 챕터마다 실은 스토리가 바로 들립니다.
1: 와.
0: 그래서 기승전결이 바로 그려지기 때문에 와. 제가 이제 레슨을 통해서 할 때마다 이제 이 챕터에서는 뭐 이런 그 기승전결이 안 느껴져. 그리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풀거든요. 특히 이제 뭐 계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렇게 슬픈데 뭐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내가 풀었어. 할 때 뭐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은 그게 들렸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려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선율을 들어도 항상 그 선율의 스토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또 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산조를 보면 거의 비슷한 가락이 네. 어떤 산조에는 뭐 평조로 돼 있거나 어떤 산조는 계면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도 왜 똑같은 언어지만 뉘앙스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말로 풀 거냐는 거죠.
1: 맞아요.
0: 뭐 괜찮니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괜찮니라고 할 수도 있고 할 때 그거를 그 조성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 기본적으로 오른손 왼손의 모든 수법이 바뀝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1: 와.
0: 네, 저는 그냥 어떤 그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제 공연을 보면은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봤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는 분은 저는 이제 감상할 수 있는 아는 만큼 들리는 거니까요.
1: 저도 네.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승전결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음악을 하신다는 이야기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장단이 진양 안에도 기승전결이 있고 중머리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그 기승전결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 선생님만의 서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게 또 음악으로 들려지고요. 근데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사람마다의 또 기승전결이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또 선생님의 기승전결을 잠깐 제가 본 것 같아서 훔쳐본 것 같아서 네. 매우 감동했습니다.
0: 네.
1: 와, 진짜 가야금이 국민악기가 되는 그날까지 바라면서 여러 곳의 강의와 교육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0: 네.
1: 어떤 활동 하고 계신가요?
0: 그러니까 일단 뭐 한 60대 초까지는 이제 대학교 강의를 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주로 만났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지금도 제가 전문 연주자로 연주는 하고 있지만 그 60세를 맞이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게 인생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인생의 3분의 1은 잘 살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아 내가 받은 이 가야금의 재능을 50년 넘게 이 터득한 이 기능을 혼자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사회 환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제가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 네.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비세고을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너른고을 광주에서 한 10년째 거주를 하면서 일단 동네 애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를 모아서 한 3년 정도 매주 저희 집에 이렇게 간식도 직접 이제 먹여가면서 네. 이렇게 티칭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청소년 이제 센터에서 그 다문화 애들이라든지 네. 이런 애들이 좀 정서적으로
1: 네.
0: 뭐 도움이 줄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또 데려다 티칭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서두에 그 설명을 빠뜨렸는데 저는 이제 제 삶의 모토가 가야금이 국민악기가 되는 그날까지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열려서 그 경기도에 있는 공유학교에서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애들이 초중고 애들을 모아서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3년 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
1: 네.
0: 강의를 하는 학교가 하나 지금 둘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아마 학생들만 지금 이번 학기에도 400명 넘게 만나고 있고요.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기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경기도 광주시에 평생교육관이 새로 또
1: 네.
0: 오픈을 하면서 이제 가야금 그 대중들한테 어른들 성인들 아마추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그 티칭이라든지 또 소망교도소는 이제 민영교도소인데 그런데도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은 성경 공부 때문에 갔지만
1: 네.
0: 저는 연주자잖아요. 그래서 가야금을 열대를 기부해서 또 그 친구들을 지금 3

0: 10년째 가르치고 필요하면 연주도 하고 이렇게
1: 네.
0: 예, 지도를 하고 있고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문 연주자니까
1: 네.
0: 국립무용유산원에 또 강사 체험 그 하러 온 친구들한테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하고 또 법무연수원에 뭐 강의가 있거나 할 때는 제가 이제 풀 장착을 해서 연주자로서 최고의 그 연주와 또 국악에 관한 그런
1: 네.
0: 지식을 소개하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어디든지 제가 이렇게 설수 있는 곳 불러주는 곳이면 뭐 섬김의 자리건 또 페이를 받건 간에
1: 그렇군요.
0: 네, 제가 할수 있는
1: 봉사까지
0: 네,
1: 하시고요.
0: 봉사 플러스 가야금을 전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가야금을 전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0: 네네.
1: 이게 또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게 손길을 뻗쳐서
0: 네.
1: 가야금을 전하신다라는 게참 감동적입니다. 이야기가 계속 감동적인데.
0: 왜냐하면 제가 가야금으로 너무 행복했고 많은 걸 누렸기
1: 네.
0: 때문에 그 제가 사회에 한원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씨를 뿌린다라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0: 맞습니다.
1: 가꾸시는군요.
0: 네네.
1: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청해 들어볼 텐데요. 어떤
0: 네.
1: 곡 준비하셨을까요?
0: 제가 이 애향의 도시에서 이제 소리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 사회자 선생님도 판소리 하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정말 철없을 때 제가 꽃타령을 부르면서 할머니와 어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에 오면서 잘하지 못하지만 꽃타령 여러분과 함께 하고
1: 너무
0: 싶습니다.
1: 좋아요. 바로 준비해
0: 네.
1: 주시고요. 정말 추억이 있는 곡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더 뜻깊은데요. 지금 날씨에도 너무 어울리는 곡입니다. 꽃타령 제목만 들어도 너무 화사하잖아요. 진짜 듣고 있으면 경쾌하고 마음이 설레는 곡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흥과 멋이 잔뜩 들어있는 곡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흥취를 노래하는 곡이죠.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민요. 두 번째 라이브. 오경희 가야금 명인의 라이브로 꽃타령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오경희 가야금명인의 라이브로 꽃타령 듣고 왔습니다.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 꽃타령이었습니다. 이게 음악으로 들려지지 않고 사랑으로 느껴져요, 선생님.
1: 감사합니다.
0: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진짜 사랑이 느껴집니다.
1: 네, 바로 제가 이 녹음 오기 전에 네. 고향 양림동 그 역사 문화 마을을 돌았어요. 그런데 네.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많았어요.
0: 그쵸.
1: 그래서 네, 이 곡을 잘 선별했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0: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너무 예쁘게 들었을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선생님, 가야금 산조 공연 독주를 꾸준히 또 준비하고 계세요. 올해도 네네. 독주 계획 있으세요?
1: 네, 올해도 그동안은 이제 서울에서 공연을 많이 기획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에도 좀 이 예술 문화를 전통을 제대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서공철 선생님 생신이 이제 9월이시거든요. 네. 양력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 맞춰서 제자분들과 함께 연구도 좀 한 것도 발표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산조 공연도 좀 올곧게 들려주고 하는 계획을 예, 하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뵈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1: 경기도 광주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시 광역시가 아니고요. 네. 경기도 광주시 문화예술의 전당 이제 남한산성호를 계획하고요. 네. 유튜브 생중계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서요. 네.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네.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 SNS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꾸준히 한번 지켜봐 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선생님의 사랑을.
1: 잘 부탁합니다. 네,
0: 진짜 가야금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베푸는 오경자 명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렇게 네. 음악을 섬기고 네. 넘치게 사랑하면 그만큼 이렇게 더 나눠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동적인 이야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 시간 마무리 시간인데요. 끝으로 퀴즈 준비하셨죠?
1: 네.
0: 바로 내주시죠.
1: 네. 다음 보기 중 가야금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줄을 튕기는 손은 보통 어느 손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왼손, 2번 오른손, 1번 왼손, 2번 오른손.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302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N스테이지는요, 오경희 가야금명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멋진 라이브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경희 명인 보내드리면서요, 슬기둥의 신뱃놀이 듣겠습니다.

태희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심심한 명태의 사랑과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오늘 1부 엔스테이지 시간에요.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001님께서 오른손 손가락입니다. 명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연주 부탁드려요 해주셨고 6690님께서도 오경희 명인의 음악 나눔 인상적입니다. 쭉 응원합니다. 오른손 해주셨고 2630님께서도 정답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소리를 내는 역할 해주셨고 2628님께서 정답 2번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줄을 튕깁니다. 가야금 명희님의 강의 감동입니다. 수고하세요 해주셨고 5085님께서 1번 왼손 아 왼손 아쉽습니다. 선풍기 바람 쐬며 가야금 연주 들으니 여기가 지상낙원이네요.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1078님께서도 오른손 집에 키트 있는데 연습해야겠네요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도 나눠주시고 사랑도 가득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선물은요 6690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5분입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혼밥 잘 하세요? 어디서 보니까요 혼밥에도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혼밥 장소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분식점, 중국집이었고요. 반면 가장 어려운 혼밥 장소는 패밀리 레스토랑, 고깃집, 횟집, 술집에서 술 혼자 먹기였습니다. 이거 어렵죠? 고깃집이나 횟집은 1인 식사 하기 어려워서 이해되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술집은... 와, 근데 술집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즘은 간단하게 마시는 맥주집 많아져서 또 혼술 그런 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혼밥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있어요.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정가

0: 지면 다 맛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찢으면 진짜 찢어버릴 것 같아요.
0: 지금 그 뭐지 미나리하고 지금 두릅하고 전 찢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맞아요. 또 낙지 한참 아. 철이라 지금 엄청 연할 때예요. 네. 낙지 한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빡 칼로 이렇게 잘 조사서 거기에 찹쌀가루만 넣고 이렇게 동그랑땡처럼 해서 네. 먹으면 정말 맛있죠.
1: 저희 지금 초입인데 마지막에 그 맛집 얘기하는 거 거의 끝나갈 시간처럼 얘기.
0: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그게 약간 뭐랄까 이미지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미지를 없애는 방법은 다른 이미지로 덮으면 되니까 행복했던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네. 완화될 겁니다.
1: 또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까지 감사합니다.
0: 저도 잘 안 돼요.
1: 한 주간 잘 지내셨죠?
0: 그럼요. 저는 저는 이번 올 봄이 너무 날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비도 자주 오고 네. 이제 물론 벌써 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 아침 저녁이나 오전 한 10시까지는 정말 날이 좋거든요. 미세먼지도 많이 없고 해서 저는 무조건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전남 장성에 다녀왔어요. 네. 장성에 가보시면 이제 남도를 대표하는 강이 영산강하고 황룡강이거든요. 네. 황룡강 이제 지류가 흘러서 영산강 통해서 목포 앞바다까지 흘러가는데 그 황룡강이 이제 군 읍내를 돌아가는 곳이 장성이에요. 그래서 장성군에서는 읍내 항룡강변에 꽃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심리 꽃강길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그냥 주차장 강변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요즘 꽃이 너무 예뻐서 거기 한 1시간 정도 걷다 오면 정말 좋습니다. 와. 강바람도 맞을 수 있고.
1: 그러니까 네. 꽃도 있고 강도 있는 그렇죠. 꽃강길이잖아요.
0: 이름 자체가 심리 꽃강길입니다.
1: 근데 발음 좀 어렵긴
0: 어려워요,
1: 한데
0: 어려워요.
1: 꽃강길 네. 엄청 길겠어요 심리니까
0: 그렇죠 엄청 길기도 하고 강변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꽃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장성이 옐로우시티라고 예전에 불렸다 보니까 노란색 네. 꽃들을 정말 많이 심으셨거든요 그래서 철마다 피어요 그래서 네. 지금 철에 가시면 요즘 수질 개선하신다고 노란꽃 창포라고 해가지고 네. 하얀색 보라색 노란색 창포들 생각나요 제비꽃보다 엄청 크네 네, 네, 네. 그 애들이 엄청나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1: 예쁘겠어요.
0: 수질 개선으로 심으셨는데 그게 이제 또 장관이 돼서 오. 많이들 가시는데 가시면 뭐 술의 국화부터 해가지고 꽃 양귀비랑 안개초까지 이렇게 꽃길이 그냥 제 몸을 이렇게 휘감는 느낌으로
1: 너무 좋겠다. 아니 이번에 꽃 네.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네. 여기 갔다 오면 네.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너무 시원하고 그러니까. 요즘 뭐 쉼터도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자전거 라이딩 하러 즐기러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오늘 로컬 네. 네. 오늘 로컬 또 무슨 할 말 있으신가요?
0: 올해 작년에부터 네. 조성하시더니 황토 맨발 걷기장도 엄청 길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1: 그건 뭐 빠질 수 없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0: 아니 근데 거기에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시티뷰 해가지고 읍내로 돌아가는 그런 황토길도 있고 있고 강변으로 리버뷰 해가지고 네. 걷는 길도 있어서 네. 맨발로 걷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1: 요즘은 네. 진짜 황토 맨발 걷기 없는 곳 찾기가 힘들어요.
0: 한참 붐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좀 잦아들어졌는데 여기는 되게 보드러운 황토를 깔아놓으셔서 너무 좋던데요.
1: 그렇군요. 네. 자, 시작해도 될까요?
0: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1: 오늘 백남해로 가요. 바랫길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0: 네. 오늘 소개할 곳은 경남 남해군을 한 바퀴 빙 두르고 있는 남해 바랫길인데요. 경남 남해군의 어떻게 보면 전역을 아우르는 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263km니까 정말 남해안 곳곳을 다 이렇게 걸어볼 수 있는 도보 여행길인데요. 네. 이게 2010년에 처음 이제 조성되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걷기 시작했는데 이 길 자체가 남해에는 워낙 관광지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바다도 예쁘고 기후도 온화한 해양성 기후다 보니까 뭐 독일 마을도 유명하고 유명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여행자분들이 찾아 가시는데 이 길 남해 바랫길이 되면서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명소로 사랑받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의 이제 해안선부터 해서 해안선에 또 소나무숲, 뭐 상록수림, 동백나무숲 해가지고 숲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숲길부터 또 남해안에 있는 마을, 아기자기한 갯마을부터 농촌마을까지 그런 풍경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남해 분들이 이 바랫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라요. 그래서 네. 제주의 올레길 그거 옛날 말이다. 우리 남해 바닷길이 더 이쁘다, 멋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시면 엄청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니 바닷길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요. 바닷길.
0: 무슨 뜻이게요?
1: 바래다?

0: 그런데 호프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남해안의 토속 언어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그 바닷가 마을에 엄마들이 이제 반찬을 바다에서 얻어오시잖아요. 여기 썰물 때 가서 뭐 파래도 뜯어오시고 미역도 뜯어오시고 고등도 따오고 막 그런 건데 그걸 그 바다에 가서 바래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서 먹을 거를 채취해서 온다. 그 길이다. 해가지고 바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네. 뭐 호프란 뜻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남해안 어머님들의 뭐 삶의 애환 그다음에 그 시절의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언어가 담겨 있는 곳이라 더 정겨운 느낌이 나는 길입니다.
1: 진짜 옛날에 그 섬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간절한 마음. 또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맞습니다. 많고 그리움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0: 그런 거 이제 섬마을 가다 보면 그 해안가 쪽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빌던 무사히 바다에 나간 가족들이 맞아요. 무사히 돌아오라고 해놓은 곳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남해 바랫길 따라가다 보면 해안가 마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전설이 있는 곳들도 많고 또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는 길들이 꽤 네. 많아요. 이제 바닷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기엔 엄마가 가서 바다에 가서 미역도 뜯어오고 고등도 따오고 너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먹을 게 없고 척박하고 맞아. 힘들게 고단했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편안한 길이 아니고요. 해안가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벽 아래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네. 먹을 걸 채취해가지고 아이고. 오셨던 그런
1: 그러니까 진짜 길입니다. 네. 무사히 돌아오길 맞습니다. 바라는 마음도
0: 맞습니다.
1: 있었을 것
0: 그런
1: 같아요.
0: 뜻도 있죠. 그래서 263km이다 보니까 네. 코스로 쪼개면 뭐 제주 올레길은 이제 10여 개 남짓인데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기는 27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엄청 큰 네. 도복기 여행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1: 그런 어머니들의 그 삶이 녹아있다고 하니까 돌멩이가 또 막 예사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 돌멩이가 500년 전에도 여기 있는 네. 어머님들이 발길에 이렇게 치고 다니시면서 맞아. 일로 왔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전설들이 꽤 많이 있어서 또 바닷가에는 재밌는 전설도 되게 많거든요. 걷다 보면 그쵸. 마을 분들 만나면 막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 여기에서 뭐 했다. 뭐 옛날에 여기에서 뭐
1: 할머니가 꼭 나오잖아요.
0: 그렇죠. 네. 할머니들이 본인이 꼭 경험한 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골라 걷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가 많으니까요. 네네. 특징이 좀 다른가요?
0: 이게 전반적으로 27개 코스 중에 이제 우리 이제 문체부에서 우리 한반도를 다 트레킹 코스를 한 바퀴를 삥 둘러서 만드셨거든요. 그게 코리아 둘레길이에요. 그래서 남해안 쪽은 남파랑길 코스라고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 남해 바랫길이 이 남파랑길 코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6개 정도가 본선 코스 로 해가지고 겹치고 이제 거기에서 간단하게 단타로 차 주차하고 한 바퀴 휙 돌 수 있는 지선 코스가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 골라가시면 되는데요. 네. 뭐 각 코스마다 테마나 풍경들이 조금씶 달라서 네. 이 27개 코스 설명한 거 있잖아요. 탐방센터 네. 가셔도 되고 요새는 뭐 누리집 같은 데 찾아보시면 코스별로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 코스 설명 보고 아 나는 이런 테마가 좋고 이런 풍경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서 가시면 좋은데요. 뭐 1시간 남짓 가볍게 산책하실 수 있는 코스도 있고 네. 아, 7시간 이상 엄청 열심히 걸어야 하는 숙련자용 코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난이도에 따라서 자기의 체력에 맞춰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진짜.
0: 뭐 가다 보면 정말 마을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앱길도 있고요. 정말 네. 이렇게 땔감을 메고 왔던 길이나 바다에서 이렇게 뭐 해산물을 채취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앱길이 다 복원되어 있어요.
1: 그런 스토리도 다
0: 네네.
1: 있는 거잖아요.
0: 네. 스토리까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뭐 평균 쪽으로 따지면 코스마다 한 10에서 15km 정도 되고 뭐 1시간, 7시간도 있지만 평균 평균을 치면 한 4-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코스다. 그러면 한 두 가지 코스 정도 걷고 오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코스가 27개나 되니까요. 그냥 골라서 가는 거잖아요.
0: 그럼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완주하시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장깨기처럼.
1: 27개를요?
0: 네. 1번 코스부터 27번 코스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대단하십니다.
0: 약간 순례길 느낌처럼. 네. 네.
1: 근데 하여간 코스가 그렇게 많으니까 골라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 걸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걷기 여행이니까 더워지기 전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좀 햇살이 많이 비치는 해안가 쪽 코스는 여름에 가기 너무 덥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5월 마지막 날인데 6월 달 정도는 아직 한창 무더위는 아니잖아요.

0: 그때 이때는 그 약간 숲이 있는 곳을 골라서 6월부터 한 9월까지는 숲길이 좀 울창하게 우겨진 코스를 고르면 되는데 정말 이게 봄에 이제 봄을 좀 놓치긴 했지만 4월, 5월에 가면 해안가 마을에 유채꽃밭길도 있고요. 또 벚꽃이 너무 예쁜 데도 있고 봄에 가도 되게 좋긴 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내년 봄에는 그 꽃길을 한번 골라서 가보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숲이 좀 우겨져 있는 해안가 소나무 숲길이나 아니면 상록수림 있는 쪽으로 해서 코스 잡아서 가시면 좋은데 이게 정말 좋은 게이 산길을 가다 보면 해안이랑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바다가 보인다, 바다 구경했다 싶으면 다시 좀 더운가 싶으면 약간 숲길로 들어가고 이제 좀 바다 파도 소리가 들리네 하고 이렇게 나가면 다시 해안가 절벽이 나오고 이제 그런 코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 네.
0: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또탁 트인 전망으로 가보시면 남해가 또 다도해로 예쁘잖아요. 그
1: 네.
0: 바다에 이렇게 쪽빛 바다에 섬들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면 한 폭의 산수화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걷기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1: 네.
0: 됩니다.
1: 작가님의 이 묘사를 들으니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막 뻥 뚫리면서 숲속에 있다가
0: 새소리
1: 새소리
0: 들리죠?
1: 들렸다 갑자기 바다가 확 나왔다가 꽃길을 걸었다가
0: 약간 이거 배경음 좀 깔아주면 되게 좋겠네요. 아, 지금 가시면 정말 새소리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진짜요.
0: 짝짓기 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5만 가지 새들이 그냥 이쪽저쪽에서 지저겨요. 그래서
1: 네.
0: 새소리가 숲에서 들으면 되게 귀가 맑아지는 기분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 도시에서 들으면 아 시끄러워 저 녀석들 왜 우리 동네 와서 이러나
1: 그쵸.
0: 싶은데 거기서 들으면 또 남다릅니다.
1: 그쵸. 힐링 되죠.
0: 네.
1: 27개나 되는 코스인데 작가님의 픽으로 꼭 추천하고 싶은 베스트 코스도 들어보고 싶어요.
0: 저는 여름바다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해수욕장 같이 사람들 많고 이렇게 그런 곳 말고 이렇게 좀 아늑하고 정겨운 사람 찾지 않는 예쁜 해안가 마을에 가면 남해안 쪽이 동해하고 다르게 겉세지가 않거든요.
1: 네.
0: 파도 소리 너무 예뻐요. 막 잔잔하게 이렇게 들려오고 예쁘게 들려오는 그 바닷가 마을 코스가 있는데 10코스에 있거든요. 여기가
1: 10코스
0: 네, 제
1: 외우기도
0: 10코스.
1: 쉽습니다.
0: 네, 10.
1: 네.
0: 10코스고요. 여기는 엥강만 이라는 곳에 마을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엥강만이란 뜻이 뭐냐면 파도 소리가 너무 예뻐서
1: 네.
0: 앵무새가 우는 소리, 앵무새 노랫소리를 닮았다 해서
1: 네.
0: 엥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 예뻐라.
0: 그래서 엥강만 숲길이지 코스 이름인데 엥강 다 숲길이라는 코스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남면 쪽에 가시면 남면부터 시작해서 가천 다랭이 마을까지 이어지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1: 네.
0: 한 15km 정도 15km 살짝 좀 넘는 거리이긴 한데 여기는 바닷가 마을을 계속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걸으실 수 있어요.
1: 네.
0: 너무 예쁘고 귀도 맑아지고 좋습니다. 아, 지금도 막 들리는 것 같네.
1: 아니 진짜 작가님의 묘사가요. 약간 가보진 않았어도 ASMR처럼 들으면서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0: 그럼요.
1: 생생합니다.
0: 그리고 이 엥강 다숲길 코스는 이쪽으로 보면 이제 오른쪽은 바다다. 그럼 왼쪽은 해안 귀암 개석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주상절리대의 모습도 볼수 있어서 이 전체 27개 코스 중에 이
1: 네.
0: 엥강 다숲길이 비경 코스로 넘버원으로 꼽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남해 바래길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10코스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들으셨죠? 10코스인 엥강 5길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하지와 에리의 바다 보러 가자 듣겠습니다.

0: 하지와 에리의 바다 보러 가자 들었습니다. 음악 너무 좋죠?
1: 너무 좋아요. 이런 명곡을 널리 널리 퍼뜨려야 할 텐데. 아 안타깝네.
0: 그러니까요. 바다 딱 들으면서 아 바다 걸으면서 딱 들으면
1: 에리 씨 이거를 이런 건 라이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불러주세요. 네. 바다에서. 자 오늘 어디까지 가봐니 시간 남의 바랫길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작가님 요즘 진짜 걷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작가님도 걸으시고.
1: 전 진짜 걷는 거 좋아합니다.
0: 네. 근데 요즘 은퇴하시고 전국 돌면서 트레킹하는 분들 곳곳에 보이는데 젊은이들이야 뭐 해안 절벽이든 산악계들이든 뭐 다 돌아볼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조금 무리되지 않게 걷는 게 중요하잖아요. 난이도는 살짝 낮지만 남의 바랫길 매력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코스 있을까요?
1: 고민해봤는데 이제 다양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특색 있는 길을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길은 여기 남해 바랫길이 여행 만족도 조사를 하면 거의 97% 이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0: 뭐, 예,
1: 트레킹 코스인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항상 순위가 좀 바뀌긴 한데 그래도 5위 코스 안에는 들어가는 네. 코스가 제 4코스거든요. 네. 여기 고사리 밭길 코스예요.
0: 고사리 밭길.
1: 거기에서 느껴지죠? 고사리 밭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창선면 동대만 휴게소에서 시작해서 정량 해비치 마을까지 여기도 약 15km 정도 걷는 길인데요. 네. 여기는 뭐 해안 절벽이랑 막 높은 숲길 뭐 이렇게 산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평한 구릉지대를 걷는 길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고사리 하면 사실 제주도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데 이 남해안에 있는 이쪽 코스 동대만이나 창선면의 고사리 밭도 되게 생산량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 하나가 고사리 밭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4월 말부터 6월 하순까지는 네. 고사리를 채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전 예약으로 신청을 하시고 네. 고사리 따가실 수 있게 네. 하시는 거고요. 이제 6월이 지나가면 6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고사리가 다 이렇게 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아는 그 고사리 잎처럼 다 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먹지는 못하고 그렇죠. 그게 약간 좀 푸른 숲처럼 우거진 네. 정말 큰 고사리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고사리 밭이 산등선이 넓게 덮고 있는 거를 쪽빛 바다와 함께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고요. 네. 길 자체가 약간 폭신한 흙길이라서 물이 간절에 물이 되지 않고 네. 한번 걸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약간 바다가 이렇게 확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감이 너무 좋고 그 길은 정말 그 은퇴하시고 부부가 많이 50대, 60대 부부가 많이 손잡고 걸어다니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0: 그러니까 저 같은 여성분들도 좀 초보자도 쉽게 걸을 수 있겠네요.
1: 그럼요. 그럼요. 쉽게 걸으실 수 있는데 여기 코스에는 식수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물 한 병 꼭 챙기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트레킹화

0: 는 신으신 게좋더 이게 15km다 보니까 편한 길은 맞는데 걷기를 많이 하시니까
1: 그쵸.
0: 트레킹화는 꼭 하나 운동화 가벼운 운동화 챙겨서 가시면 되고요. 또한 코스는 아 우리 때는 말했지 뭐나 아직도 어르신들 보면 아 우리 어릴 때는 지게에 땔감을 치고 뭐 왔던 떴다 뭐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런 남해안의 옛 생활 일상들을 더 엿볼 수 있는 코스가 제11코스거든요. 여기는 다랭이 지게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랭이 논이 펼쳐져 있는 마을부터 해서 연결되어 있는 코스인데요. 남면 평산항에서 시작해서 가천 아까 말씀드렸던 10코스에 있던 앵강 다수길이 다랭이 마을까지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남면 평산항까지가 11코스인데 여기가 다랭이 논도 충분히 볼수 있고 정말 예전에 지게를 지고 땔감을 했던 그런 산길, 오솔길을 복원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니시면 표지판에도 여기는 뭐 지게를 지고 땔감을 했고 뭐 호랑이가 나타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1: 재밌는
0: 있어요. 재밌는
1: 이야기다.
0: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어르신들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우리 어릴 때는 뭐 아궁이도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길이다 보니까 좋고요. 여기가 또이 바다는 그 앵강 다수길 바다가 이렇게 약간 잔잔한 발라드의 느낌이라면 이 바다 풍경은 대금 산조의 느낌이 있는 그런 다랭이 지게길이거든요. 이게 다랭이 논 자체가 거의 100층 규모예요. 그래서 산 하나가 다 다랭이 논인데다가 이렇게 바다가 좀 약간 좀나 힘있게 이렇게 파도가 물밀쳐 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단 좋아할 만한 그런 바다 풍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다랭이 지게길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야기를 정말 작가님이 얼굴을 못 보고 들으신 청자분들 너무 아쉽습니다. 막 아까 설명할 때 어떻게
0: 아, 진짜라니까요.
1: 지게를 메고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남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일 것 같은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0코스 앵강 다수길도 있고 또 천천히 예쁘게 조용히 잘 걸을 수 있는 고사리밭길과 다랭이 지게길 있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고사리와 다랭이만
0: 네,
1: 기억하면
0: 맞아요.
1: 되잖아요.
0: 딱두길 정도 하면 남해안 그 섬마을의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네, 봄바다 진짜 원 없이 하고 올수 있을 것 같다는
0: 이쪽
1: 생각이
0: 남해안이 사실 왜 이렇게 다랭이 논이 많았냐고 여쭤봤더니 거기가 바다가 이렇게 해안 절벽이 많으시대요. 해안 면
1: 네.
0: 쪽이. 그래서 선착장을 못 만들어서 어촌 활동을 많이 못하고 대신 농경지를 경작해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랭이 논 이렇게 지리산에서만 봤던 다랭이 논이 여기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한곳더 추천해 주세요.
0: 한곳 더? 어차피 남해 발행길은 코스 설명하시면 다 나와 있는데 혹시 아 나는 바다를 온몸으로 정말 더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남해 발행길의 플러스 알파 버전으로 새로 생긴 길이 있거든요. 섬 바랫길이라고.
1: 선발의 길.
0: 남해안에 가시면 미조항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배 타고 한 10분 정도 가시면 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도도 바랫길이 있고 이제 유인도 4개 정도 해서 바랫길을 새로 최신 상품으로 최신 바랫길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조도, 호도, 노도 이렇게 해서 새롭게 바랫길 코스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바랫길 다 걸어봤어. 아니면 아 나는 뭐 이쪽 해안가 말고 다른 데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남해에 있는 섬 바랫길 코스를 잡고 추가적으로 한번 더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조도, 호도, 노도요?
0: 네.
1: 아, 너무 예뻐요, 이름도.
0: 그죠. 조도가 사실은 전남 진도에도 조도가 있거든요. 거기
1: 네.
0: 조도에도 그 감방산이라고 해가지고 감매산 쪽에 거기도 그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데 헷갈려요. 그래서 남해안 조도도 가보시고 전남 진도 조도도 가보시고
1: 와,
0: 그러시면 좋을 것
1: 진짜
0: 같습니다.
1: 우리 작가님은요, 누르면 다 나와요. 여행지가. 조도하니까
0: 진도 조도도
1: 진도까지.
0: 예쁘거든요.
1: 아, 배 타고 들어가는 섬 여행까지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진짜 완벽한 코스인 것 같은데 작가님도 바랫길 걸어 보셨죠?
0: 그럼요. 제가 아까 앵간 다수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좋아하는 이유 중에 거기는 이제 바닷가 마을 위주로 걷다 보니까 중간중간 식당들도 있고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걷다가 먹다가 할수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이렇게 해녀분들이 식당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들려서 거기 이제 토종 이제 막걸리 한 잔이랑 그 철에 나오는 거 항상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방풍나물에다가 비빔밥 먹고 있는데 여기 바다 갔다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툭 하고 제 식탁에 하나 던져주시더라고요. 뿔소라 세 개를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헉! 받아가지고 식당 사장님이 이거 맛있겠네 이러면서 썰어서 주시는데 정말 쫄깃하고 달큰한 게 너무 너무 맛나잖아요.
1: 진짜 달잖아요.
0: 너무 달아요. 제가 사실 멍게랑 성게 같은 거

0: 좀 비릿한 녀석들을
1: 네네.
0: 먹거든요. 근데
1: 그래요?
0: 그거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멍게도 먹고. 근데
1: 아유.
0: 정말 꿀소라 맛있더라고요. 네,
1: 멍게가 진짜 또 달잖아요. 어쩜
0: 네.
1: 바다에서 그렇게 달큰한 맛이 날까요?
0: 바로 잡아오면 진짜 달아요.
1: 네.
0: 단 거는 정말 이건 드셔보셔야 하는.
1: 그러니까요.
0: 맛있어요.
1: 그래서 진도에서 굴을 꿀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조금.
0: 아, 꿀이라고 모두 다 그러긴 해요.
1: 지식?
0: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통영이나 이쪽 함평 쪽만의 분들도 석화 아니면 꿀이라고 부르십니다.
1: 네. 진짜 바다의 꿀들 이렇게 달큰한 음식들 얼마나 맛있을까요?
0: 그러게요. 맛있겠다.
1: 진짜 그 소라 평생 맛 못 잊으실 것 같아요.
0: 잊지 못하겠어요. 제가 완도 청산도에서 먹었던 뿔소라가 첫 번째였는데 앵강 다수길에서 먹은 뿔소라를 먹고 나서는
1: 베스트예요?
0: 아 바뀌었어요 순위가.
1: 그렇군요. 아니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0: 네.
1: 드디어 이제 이 코스가 왔습니다. 도대체 바랫길 걷고 나서 꼭 먹어야 할 5월 남해의 제철 음식 무엇인가요?
0: 또 이제 그러면 바랫길에 있는 것들로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바랫길 중에 6코스에가 길 이름이 죽 빵 멸치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1: 멸치군요.
0: 네, 멸치예요. 그 6코스에 있는 죽빵 멸치길이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그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된 죽빵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1: 죽빵염.
0: 그게 뭐냐면 바다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한 바닷가에 이렇게 대나무로 Y자 모양으로
1: 네.
0: 이렇게 그물을 쳐요. 그럼 이제 막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 확 나가면서 밀물에 들려왔던 생선들이 다 그 죽빵염에 갇히는 거거든요. 큰 어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철에 많이 잡히는 녀석들이 멸치입니다.
1: 와.
0: 그래서 이 멸치를 가지고 그 6코스에 가시면 식당들이 이렇게 전문 식당가가 조성되어
1: 네.
0: 있는데요. 이게 매콤달콤한 양념에다가 싱싱한 그 멸치 넣고 여기 아까 고사리도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남해
1: 네.
0: 생햇 고사리 넣고
1: 맞아요.
0: 묵은지 살짝 넣고 물이 이렇게 멸치를 다 먹을 만큼 이렇게 멸치의 반 정도 잠길 정도로 이렇게 차작차작하게 졸인 다음에 거기에서 멸치 하나 딱 떼서 이 쌈사추나 들깨잎이나 방아잎 같은 데 이렇게 한 점 딱 넣어가지고 싸서 드시면 멸치 쌈밥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1: 괴로워요 맛있습니다. 이 시간.
0: 햇고사리에 멸치 쌈.
1: 진짜 고사리랑 생선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0: 너무 잘 어울려. 지금 또 병어철이잖아요. 병어찜에 햇고사리도 정말 맛있는데 멸치에 드셔보시면
1: 네.
0: 아 이것이 바로 천상의 궁합이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얼마나 행복할까요?
0: 아 맛있겠다.
1: 진짜. 멸치 쌈밥 안 먹어본 분들 많을 것 같아. 남해 가서 꼭 한 끼는 멸치 쌈밥 꼭 드셔봐야 될 것
0: 네.
1: 같아요. 아 작가님 마지막까지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0: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남해 바랫길을 걷는 여행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해안과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즐기는 여행. 2번 슝 자동차 경주여행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1: 네.
0: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이거 너무 길어서요. 그냥 들으시면서 1번, 2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1번 해안과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즐기는 여행. 2번 자동차 경주여행.
0: 슝!
1: 슝!
0: 네.
1: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301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맥커핀의 지그재그 들으면서 성분한 여행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남의 바랏길 소개 잘 들었습니다.

맥거핀의 지그재그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에 퀴즈 내드렸는데요. 6855님께서 시골 풍경을 한눈에 보듯이 말씀해 주셔서 잠시 농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맞춰주셨고 1001님께서도 1번입니다. 저도 여행 가서 맛난 것도 먹고 싶어요. 저도 천천히 경치 보면서 걷는 여행 해보고 싶어요. 해주셨고 4430님께서도 남해 바랫길에 바래는 옛날 남해 어머니들이 물때 맞춰 해산물을 캐러 가던 삶의 흔적이 담긴 깊은 이름이지요. 정답 1번입니다. 해주셨고 1078님께서도 1번 남해 금산 보리암도 가고 해수욕장도 갔는데 또 한 바퀴 돌고 싶네요. 라고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당첨자는요. 1001 토마토님 토마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하나의 발자국 듣겠습니다.

하나의 발자국 듣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6월입니다. 달력 한 장 넘어가면 쉬는 날부터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6월에는 공휴일이 며칠 없는데 6월 3일이 전국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 공보물 다 받으셨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선출 대상이 많고 투표 방식도 복잡해서 유권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선거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래도 투표는 꼭 해야겠죠. 우리 지역에서 잘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력 잘 살펴보시고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해야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전태용의 창부 타령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당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굿,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이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의 살아 좋은 점. 어느 쪽으로든 땅끝까지 달려가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다라는 말의 어원은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해석되곤 하는데요. 작은 물줄기, 큰 강줄기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여 거대한 하나가 된 바다. 그래서 일상에 지친 우리 마음까지 다 받아주고 안아줄 듯 거대한 품을 지니게 되었죠. 우리도 바다처럼 넓은 품과 깊은 속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세상 모든 이의 마음이 흘러들 수 있게 바다처럼 자세를 낮춰야 하는 게 아닐까요? 5월 31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뱃노래로 출발합니다.

0: 허구야.
1: 오늘 첫 곡으로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뱃노래 함께 들으면서 5월 31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풍류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2: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0: 오늘도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휴마라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배님, 반갑네요. 풍류가 좋다 오프닝 멘트 들으면 졸음이 확 달아나네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 탑돌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2887님, 부처님 오신 날 제천시 백운년 사찰을 방문하여 행사 마치고 뒷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종일 국악방송 듣는데 불교 노래 많이 들려줘서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오늘은 좀 쉬었는데요. 가장 바빠야 할 때 벌꿀농사가 잘 안 돼서 마음이 무겁네요. 네,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재방송 때 보내주신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낮에 절에 다녀왔네요. 봄 끝자락의 풍류음악과 함께 편안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431님, 풍류가 좋다 너무 좋아요. 진행장님 목소리도 좋고 구음소리도 좋고 얼씨구 국악 좋다. 6431님 감사합니다. 저도 얼씨구 좋다. 네, 지난주 주옥같은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쉽고 편하고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풍류 많이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그리고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종대의 왜 여러분의 연주, 긴 시나이 합주 감상하시겠는데요. 시나이는 육자비기 토리권의 무속음악에서 사용되는 허튼가락의 기악곡을 뜻하죠. 다양한 전통악기의 절묘한 즉흥합주 감미롭게 감상하시고요. 저는 노랫말 봄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인 만큼 예로부터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민요 중에는 바다에 나가 일할 때 부르던 어로 노동요들도 많은데요. 서도민요 배치기도 그중 한 곡입니다. 배치기는 서해에서 부르던 뱃노래로 어부들의 노동요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제의적인 성격도 지녔는데요. 어영도 철산을 다 쳐다먹고 연평바다로 돈 실러 갑니다. 이런 노랫말로 시작됩니다. 여기 나온 어영도는 평안남도에 있는 섬으로 예로부터 조기어장으로 유명했던 곳이고요. 철산은 평안북도에 있는 지명으로 철산 앞바다 역시 조기어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연평바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명인 연평도 인근 해역을 말하는 건데요. 연평도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인 만큼 예로부터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민요 중에는 바다에 나가 일할 때 부르던 어로 노동요들도 많은데요. 서도민요 배치기도 그중 한 곡입니다. 배치기는 서해에서 부르던 뱃노래로 어부들의 노동요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제의적인 성격도 지녔는데요. 어영도 철산을 다 쳐다

따먹고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갑니다. 이런 노랫말로 시작됩니다. 여기 나온 어영도는 평안남도에 있는 섬으로 예로부터 조기 어장으로 유명했던 곳이고요. 철산은 평안북도에 있는 지명으로 철산 앞바다 역시 조기 어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연평 바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명인 연평도 인근 해역을 말하는 건데요. 연평도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속한 섬이죠. 어영도와 철산에서 고기를 다 잡고 연평 바다로까지 가자는 노랫말처럼 고기를 따라 이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어부들의 삶인데요. 그래서 뱃노래 계열 노래는 해안을 따라 비슷하게 전파돼 비슷한 곡조로 불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륙에서 발달한 노래가 한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풍기는 것과는 다른 특징이죠. 어쨌거나 연평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자는 말을 돈 실러 갑니다 라고 노래할 만큼 어부들에겐 물고기가 곧 돈인 건데요. 그럼에도 모조리 쓸어 담고자 과욕을 부리지 않고 씨를 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노랫말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평바다에 널린 조기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들여라 라는 노랫말인데요. 여기서 양주란 바깥주인과 안주인, 즉 부부를 뜻하는 말이죠.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들여라. 적어도 알을 낳을 조기 부부 한 쌍은 남기고 잡아들이잔 얘기겠죠. 근세 들어 중국 대형 어선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정말 씨가 마르게 된 어종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옛 어부들의 지혜가 담긴 노랫말 구절구절들을 그냥 지나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지숙의 소리, 서도민요 배치기, 강대성 외 여러분의 소리, 충청도 태안 배치기 두 곡 연달아 감상하셨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이생강의 대금 연주, 이생강요 대금 산조 중 중중무리 국거리 신하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하지.
1: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최근순의 소리 노래가락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돼요. 지난주 첫 곡 마치기 2

0: 아버지, 풍녀 사전을 보니 가곡은 시조시를 노랫말로 얹어 부르는 노래 음악이라고 합니다.
1: 어이, 그러냐? 우리 청이 너도 어릴 적 시조 읊는 걸 좋아하지 않았더냐?
0: 그러니까요, 아버지. 제가 외우고 있는 것만 해도 멋진 시조들이 참 많았는데요. 시조가 노랫말이라니 그럼 얼마든지 다른 시조로 노랫말을 바꿔 부를 수도 있는 거겠죠?
1: 어이, 그래, 그러기야 하겠지만 아무 시조나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아, 그러면 오늘도 풍요 사전을 한번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니?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심청량이 추측한 대로 가곡은 하나의 악곡의 여러 다른 시조를 노랫말로 얹어 부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시조를 얹어 부르냐에 따라 노랫말 붙임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원래는 수십 가지 다른 버전이 있었다고 하나 그중 선호도가 높은 버전들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각 악곡들마다 가장 많이 불리던 대표 노랫말을 첫째 바탕이라고 그 이하 다른 노랫말들을 둘째 바탕, 셋째 바탕 이런 식으로 일컬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경우 버들은 실이 되고로 시작되는 시조가 가장 대표적인 노랫말이지만요. 간밤에 부던 바람에로 시작되는 시조와 내 언제 신이 없어로 시작되는 시조도 각각 둘째 바탕과 셋째 바탕으로 불리며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노랫말로 전승되고 있답니다.

김연기의 노래로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간밤에 부던 바람에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같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이지만 노랫말이 버들은 실이 되고로 시작되는 버전을 또 따로 들려드렸었는데요. 가곡의 각 악곡들마다 이렇게 자주 불리는 대표 노랫말 외에도 둘째 바탕, 셋째 바탕으로 불리는 다른 노랫말들이 있기 때문에 가곡의 제목을 소개해드릴 때는 언제나 노랫말의 첫 마디까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대엽이란 악곡이 여창 가곡에도 있고 남창 가곡에도 있고 또 우조 악곡과 계면조 악곡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여창 가곡 우조 이수대엽 그리고 간밤에 부던 바람에 라고 노랫말 첫 마디까지 명시해야 명확해지는 거겠죠. 5월 마지막 날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검은고의 신캐동, 신캐동류 검은고 산조 중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사한 봄꽃이 지나간 자리마다 이제는 더욱 짙어진 실록이 자꾸만 눈길을 붙잡는 계절인데요. 피천득 시인도 그의 시 5월에서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라고 5월의 푸르름을 찬양했죠. 하지만 이토록 찬란한 계절은 왜 이리도 짧게 스쳐 지나가는 것일까요? 단가 사철가에서도 봄에서 여름으로 흘러가는 이맘때 계절의 변화를 아쉽게 노래했죠.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찬란한 5월의 계절을 마음껏 누리셨길 바라며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시작해봅니다.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초한가로 시작합니다. 초한가는 중국 진나라 말기에 초패왕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얻으려고 서로 겨루다가 항우가 지고 유방이 한 고조가 된 옛일을 담은 것입니다. 내용은 항우가 우미인과 이별하며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는 내용과 유방의 책사인 장자방이 한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여 초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잃게 만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사나 서도잡가, 시조 등에도 이와 유사한 사설들이 많이 불리어져 왔는데요. 그만큼 천하를 다투던 초한 승부가 매우 유명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스타이자 명창으로 활약했던 이화중선의 소리로 들어보실 텐데요. 유성기 음반에 다섯 번이나 녹음이 될 만큼 초한가는 이화중선의 장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초한가는 우미인과의 이별은 없고 항우의 패배와 유방의 책략 위주로 사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맑고 고운 천구성으로 부르는 초한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가 초한가 소리의 이화중선입니다.

고영할지 백양성구험 번길과 평성동구백미런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초한가를 이화중선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초패왕 항우는 힘은 셌지만 인심을 잃었고 유방은 민심을 따라 마침내 초나라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절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라. 즉 영웅의 용맹은 부질없고 민심을 따르는 것이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이화중선은 고음 목청으로 어떤 소리든 힘들이지 않고 불렀는데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큰 인기를 누렸던 전설적인 명창 이화중선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과 고수와 명창이 함께 만드는 소리판에 우리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합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소리판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심청가 서두 부분을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에 한 소경이 살았는데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 이렇게 시작되는 심청가의 첫 소리 대목은 곽씨 부인 품팔이 대목입니다. 신봉사를 보살피며 가장 역할을 하는 곽씨 부인의 고생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죠. 심청가 중 곽씨 부인의 어진 행실 부분을 이일주의 소리 주봉신의 북반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추임새에 들어갑니다.
3: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한 소경이 있으되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교라. 누대 잠영지족으로 문명이 잦았더니 가훈이 영체하여 20에 안명하니 낙소 정원의 발자취 끊어지고 금장 자수의 공명이 비었으니 향곡의 고난 신세 강근한 치청 없고 겸하여 안녕하니 네가 되져버려마는 그 안에 곽씨 부인 가군을 위하여 몸을 바려 품을 발제 싹 바느질 관대 도보 향어 장어 직령이며 섭속해 자중 찜하옥과 담적으고 잔노비지 행친질 꺾음질과 의월뜨기의 깨땀이며 구두노비소를 지기 만건 꾸미기 가끈적기 배자토소 벗어내

연포대 허리띠다님 중치삼지연나무필랑위양 볼치복건 풍채이며 전우주의 가진 금침 벽에 모여 쌍은 앙수누키와 화관 옴삼장옷 군모 백간의 빛난 형배위 악상하고 범기리기 명모 악수 재불기며 실삼을 논쟁하면 궁추공단 수주 선주당룡 갑사군문도조 갑주분조 표조명조 생초통경의 족부봉포 황조포 칠품문포 제출이며 삼회백주 극상세모 싸그를 받고 바터짜기 청황적백 침략위색 각색으로 염색어기 초상난집 상복제보 혼계사의 음식 숙정 가진 증편 증계약 가백산 가전에 다시 전대면 화채의 신설 갓갓 잔소 약조 빚기 수팔년 봉오림과 배상허기의 고임질을 1년 360

0: 돈 모아 양을 짓고 양을 모아서 간뜩들며 착실은 그 빚을 주어 일소재개장 입변으로 실수 없이 받아들여 춘추시영 봉제사와 안못보는 가장 공경시중이여 이러니 상하촌 사람들이 곽씨부인어진 마음 네가 니 칭찬허리
1: 쉬고 심청가 중 곽씨 부인 어진 행실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반주에는 주봉신이었습니다. 곽씨 부인은 삭바느질은 물론 길쌈, 음식하기 등의 노동을 했고요. 경제관념도 밝아 모은 돈으로 이자를 주어 돈을 불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1년 360일에 하루 반때 놀지 않고 품 팔아 모을 적에 푼을 모아 돈이 되고 돈 모아 양을 짓고 양을 모아 관돈 되면 착실한 곳에 빚을 주어 일수 체계 장리변으로 실수 없이 받아들여. 돈을 모아서 일수 체계 장리변 같은 이자놀이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가정을 잘 살려나갔던 것이죠. 곽씨 부인은 참 부지런하고 재주도 많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추임새도 큰 소리로 자신있게 해보셨지요? 자진몰이 장단은 흥겹게 어깨를 들썩이는 장단인데요. 이 곽씨 부인의 품팔이 대목은 조금 늦은 자진몰이 장단을 씁니다. 이일주 명창의 동초째 심청가로 함께 해보셨는데요. 다음 대목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사와 곽씨 부인은 자식 낳기를 소원하며 온갖 공을 들이다가 어느 날 선녀가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심청을 낳게 됩니다. 심청가 중 심청 탄생 부분입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반주에는 주봉신입니다. 주임새 잊지 마세요.
0: 이렇듯 지성으로 공대를 허건만은 하루는 신봉사 우연히 소름이 발허여 신세 자탄하는 말이 우리 연당 40에 슬하 일좀 효력이 없어 선영 향하를 끊게 되니 그 안이 원통하고 옛 글을 보더라도 공자님 어머니는 이구산에 지성하여 공자님을 낳으셨다니 마누라도 지성으로 공이나 좀 드려보 곽씨 부인 반겨 듣고 그날부터 공들일지 풍파로서 무인 재물
2: 아 좋지 아.

0: 면서
1: 좋지 할
0: 칠성 불공단 불공 백일 산재 칠성 불공
1: 다
0: 신중

0: 떡기와
1: 좋지.
0: 집에 들어 있는 날도 송조초항어 당산철료 충천구릉의 지신제롤 지금 정성 다들이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신등은 나무가 꺾어지랴
1: 좋지
0: 갑자사월 조팔일밤 한 꿈을 얻은지라
1: 좋지
0: 천진명랑하고 서기 반공터니 서은인 옥류하거를 타고 공중으로 내려온다
1: 좋지
0: 몸에는 안재단이요 머리에는 화관이라 월패를 늦이시 차고 옥패 소리가 제일

0: 하며 곁에 와 앉으나도 뚜렷한 달정신이 품 안에 떨어진 듯
1: 하시고
0: 남의 관음이 해중에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어요
1: 하시고
0: 진정 기거리였더니
1: 하시고
0: 선녀 곤태도 호치를
1: 좋지
0: 몸엔 안채다니요 머리에는 화관이라 월패를 늦이시 차고 오케 소리가

0: 하며 곁에 와 앉으나도 뚜렷한 달정신이 품 안에 떨어진 듯
1: 하시고
0: 남의 관음이 해중에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어요
1: 하시고
0: 진정 귀걸이 없더니
1: 하시고
0: 서

0: 허는 말이
1: 하 좋지 할 다
0: 서왕무 양여루서 문창성과 정훈허여
1: 하 좋지 할
0: 미철행예

양조 몽사우는 허니 둘이 꿈이 같은지라. 마음이 희락하여 그날 밤이 어찌에 되었든지 그달부터 택있을 적어 곽시부인 착한 마음 십삭을 꼭 이렇게 채우던 것이었다. 석불정 부자 활불령 불식

아주머니가 들어오며 아이고 봉사님 어서 들어가십시다.

신봉사 그리야 숨을 푹 내쉬며 그 차라리 내가 낳고 말지 그리 보겠다고. 기덕 어머니는 아이바다 쌈갈라 뉘어놓고 첫국밥 지러 나갔겠다. 신봉사 망심하네 하던 자에 곽씨 부인 정신 재료 순산은 허였으나 남녀간은 무엇이요. 신봉사 대수하며 기가 막힐 노릇이요. 부인들 욕심이란 저렇단 말이야. 아 그렇게 욕을 보고도 그도 그럴 터였다. 그러나 귀덕 어머니가 뭘 낳단 말도 않고 나갔으니 내가 할 수가 있는가? 에라, 내 손으로 만져볼 수밖에 수가 없다. 신봉사, 갓난 아이를 아래턱 밑에서 니리 더듬는 뒤 이런 과간이 없지. 가만있자. 이건 명빼고, 이건 배꼽이고, 이제 이 밑에 가서 일이 있는디. 아차, 내 손에 아무 거침새 없이 미끄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났는가 보. 곽씨 부인 섭섭어요. 만덕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신봉사 이 말 듣고 마누라 그 말 마오. 첫째 순산어였으니 천천만만 다행이오. 딸 자식이 아들 마오 묻은다 허였으나 아들도 잘못 두면 조급 서둥어는 것이오. 딸이라도 잘만 두면 못든 아들 바꾸리까. 우리 딸 고이길러 예절 먼저 가르치고 짐선 방적 다 시키오. 요주 송녀 죽은 배필 군자 후자를 가리오. 금세로 이제 즐거움

0: 그때요 귀덕 어머니는 적국밥 얼른지어 삼시장에 받쳐놓고 봉사님 삼시님 앞에 좀 빌어보시오.
1: 예.
0: 아이고 내가 어떻게 빈다요. 귀덕 어머니가 좀 빌어주시오.
1: 아이고.
0: 아이고 나 모르겠어. 봉사님이 빌어보시오. 그럼 내가 빌어볼까?
1: 아이고.
0: 신봉사 의관을 정기하고 두순 합장 비는디 눈뜬 사람 갔거든면 명가복을 마

0: 많이 태워주시라고 공손히 빌렸나는 봉사란 맹신이 있어 뚝성으로 비는디 남 듣기에는 삼신님 내와 꼭 싸무듯 빌던 것이었다.
1: 한신구
0: 삼십삼촌 도솔천 삼신제 왕진네 화이에 동심하여 다고보 보옵소서. 천지건 딸 한 달 두 달 있을 매주 속 달에 비결이고 뜩 달이 인형 삼경 다섯 달이 오포 받고 여섯 달에 육정나 일곱 달에 칠구 삼경 여덟 달에 사만 팔천 털에 나오고 아홉 달이 구구열려 열 달에 금강문 화달문 고이 열어 순산 허여 주옵시니 삼신님 돌보신도 백골남방에 들을까 다만 동료 딸이 오나 동방사기 명어를 주고 대응모 덕행이며 최순증묘 효행이며 지량 어쩌저랭이며 발의 재질이며 석숭어 포거를 주어 이부터 달부터 잔병 없이 잘 갖고 와 일주월장하기 하옵소서. 필기를 다 해놓어 돔국밥 떠다 놓고 사물을 먹이누어 신봉사 기쁜 마음에 갓난아이를 뉘어놓고 옆에 앉아 오르는 뒤 꼭 누르르 보나 다름없이 오르던 것이었다.

야동아 옥자동 주류 전아무상동 금월 준들도를 산벽옥준들도를 살까 둥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삼겨나 네가 어디서 삼겨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꽃 솟았나

0: 여서 환쟁 은하수 진녀 사행에 네가 되어서 내려와
1: 좋다.
0: 단전 북다벌 장만 흔들 든든 흙이가 녹아뜨며 산호진절아 든든 반갑게 너가 들거나 어허둥둥 내 딸

0: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천정이 광활한 것이나 눈썹이 기름한 것이나 눈꺼풀이 삼시퍼진 것이나 양미 풍푸주름한 것이나 귓바도 쭉 처진 것이나 콧날이 고뚝한 것이나 입술이 앵도가 재붉은 거나 아래톡 뒤바꾸 본 것이나 어쩌거리도 잔상장상 들여버리만 닮았느냐 둥둥이 둥둥 어 둥둥 내 딸이야.
1: 아치구!
2: 심청가종 심청탄생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반주에는 주봉신이었습니다. 심청의 태몽에서 선녀가 내려와 자신이 신봉사 집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선녀는 자신이 천상 서황모의 양녀인데 문창성과 정혼하고 있을 때에 문창성이 천명으로 천하창생 건지려 인간세계에 하강하니 자신도 문창성이란 사람을 따라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몽은사 부처님이 이댁에 점지하여 왔다고 했으니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모두 예비하고 있는 태몽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로 활동하시다가 2023년 타계하신 이일주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1: 어제는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두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작판소리 작품 하나 감상해볼까 합니다. 온가족이 즐기는 창작판소리 5바탕전 중 10대 애로가인데요. 10대들이 겪는 공부와 진학, 사랑 등 여러 아픔과 극복 의지를 담은 창작판소리입니다. 10대 애로가, 김상규 작사, 남상일 작창, 소리에는 왕윤정, 북반주에는 박종훈입니다.
2: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고 허니? 10대들의 애로사항을 노래한 10대 애로가렸다.
3: 쉬고.
2: 자고로 학생은 미래의 동양, 희망이라고 하지만은 눈 뜨고 쳐다봐도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3: 그렇지.
2: 오늘은 학생님네 절절히 속 얘기를 여기 죄다 풀어보는디 우선 하루 일과부터 들어보던 것이었다.
3: 쓰고.
2: 아침에 졸린 눈 뜨고 해도 안 뜬 신새벽에 영요시 타유락스와락 뚝딱 달려간다.
3: 쓰고.
2: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짐작 저리 짐작 막히고 뒤집히고 교통지옥 줄군 전쟁 헐레 벌떡 뛰어간다. 소문에 선 무서운 선두부장. 야, 너 이리 와. 시각이야. 학년반 뭐야? 빨리 돼.
3: 아!
2: 그리만 들어가도 양반이다. 준비물에 복사라도 헐량이면

0: 이렇듯 고달픈 하루 일과로 문을 열어보는 뒤
1: 쉬고
0: 3교시가 끝나자마자 줄임배를 움켜쥐고 매점으로 갈짝 쉬면 어찌 그리 인산이네. 아, 그 옛날 6.25 전쟁통이 이보다 더할 쏜가. 피짓고 자리 잡고 아줌마 햄버거라 주세요. 옛다 파다라. 그 중에 덩치 좋은 놈. 야, 나 한 입만. 따드 따드.
1: 쉬워.
0: 절반은 빼앗기고 절반은 나눠주는구나.
1: 헐쓰고.
0: 원수로구나. 아, 원수로다. 친구가 원수로구나. 내신 성적 경쟁의자 매점 패자 야육강식 생존 경쟁. 또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인고 허니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점심시간이다.
1: 헐쓰고.

자부적가락 깡패까지 털어주고 나눠주고 에라이 썩을 놈들

0: 했지만 아직도 남은 학교 수업, 게다가 학원 수업은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만드는구나.
1: 아이 쉬고.
0: 우리 불쌍한 학생들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는구나.
1: 에이.
0: 아이고 선생님, 수능을 보라고 언니 언제 어떻게 준비해서 본다는 말이오. 아 최선 학원이나 일러줘. 아. 단과 학원으로 가오리까? 명문대 배출만 다 명문학원 가오리까? 어따 이놈아, 내가 네가 학원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썩 재수하거라.

0: 어른들 마음에 아 어찌 입시 문제만 있겠는가? 그 어른들 허기 좋은 말씀이 입시 문제 아닐런지.
1: 그렇지.
0: 자 이제 내 소원 몇 가지나 있는지 드러나 보실라요.
1: 응.
0: 그 사실 내가 바라는 건 헛소리로 들릴진 몰라도

0: 웃는 얼굴. 야, 너 멋지구나. 어디서 염색했니? 응?
1: 할색으로.
0: 공원에서 교실까지. 아. 에스컬레이터로 슬슬슬.
1: 할색으로.
0: 교실 문을 활짝 열면 15 OECD 평균 학생 수 90만.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아싸 거기다가 산소 발생기까지
1: 할세워.
0: 청소하는 아주머니 아침 청소 깔끔하게 아! 해주셨네.
1: 할세워.
0: 영어 수업 시간이라 원어민 선생님 쏴라 쏴라. 나도 혼내 중얼중얼. 체육시간 오늘은 자유형이다. 수영장에 퐁동퐁동 200평 넓은 식당. 음악 들으며 한가하게 생선 야채 건강식단. 후루룩 뚝딱 쩝쩝 냠냠. 수업은 선택수업. 나는 유아와 승마 너는 푸꿀씨의 택견수업.

0: 당장은 아니어도 아! 우리 같이 결심하면 안 될 것도 못 될 것도 아니로구나. 가자 가자 학생 행복 아! 보완지고
1: 아,
0: 어렵다고 포기 말고 때 할 바 아니라 말 아! 열 사람이 한 걸음씩
1: 아,
0: 어깨 동무 없이 머면 금시금방 당도하네. 혼자서 어찌어랴 부모님 내 선생님 내 교육부도 한몫하셔야지.

0: 창작판 소리 10대 애로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왕윤정, 북반주에는 박종훈이었습니다. 이 음원은 2004년도에 녹음된 것인데요. 당시에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던 왕윤정 양은 현재 국립창극단의 주연급 배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왕윤정 배우의 10대 시절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창작판 소리였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박성희입니다. 얼씨구 좋다!
0: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덧음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판소리 중고재의 시조로 꼽히고 있는 염계달 명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염계달 명창은 조선 후기 8명창 중에 한 사람인데요. 출생지나 생몰 연대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송흥록이나 고수관 등과 함께 거론되는 것을 보아 1800년 즈음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경기도 여주 혹은 안성, 전북 전주, 충남 덕산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소리꾼이 된 이후에는 충북 충주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판소리에 재능이 있었지만 가난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충북 음성의 한 절로 공부하러 가는 도중에 장기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길로 절에서 10년 동안을 공부했는데요. 밤에 잠이 오면 상투에 끈을 달아 천장에 매달아 놓고 공부를 해서 결국 그의 특장이 장기 타령이 되었다고 하네요. 음성에 있었던 이 절은 최근에는 가섭사로 알려져 많은 행사가 있기도 하죠. 10년 공부 이후 염계달은 명창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헌종의 부름으로 어전에서 판소리를 하여 동지벼슬도 받았는데요. 이동백 명창은 염계달이 장기타령과 흥보가의 장하였고 권삼득의 창법을 많이 모방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염계달 명창의 큰 업적은 경기 민요의 토리를 판소리에 적용하여 소리를 짜서 만든 창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드름과 추천목이 바로 그것인데요. 춘향가 중 남원골 한량 대목은 경드름으로 되어 있고 춘향가 중 내 그릇 내력과 수군가의 토끼 욕하는 대목은 추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추천목 소리가 전해진 대목 중 수군가의 토끼 욕하는 대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초월제 수군가를 전승한 조통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 토끼 욕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조통달, 북반주에는 김성권입니다.
2: 별주가 무슨 용맹으로 토끼를 따라가겠느냐? 이놈 모가지만 쭉 빼가지고 아이고 대고 가시오 빨리 가주세요. 아이고 대고 가던 토끼 힐끗힐끗 보며 이놈이 욕을 내 갈기고 가는디. 이놈이 욕을 해도 보통 욕이 아니다 그 말이여. 옛날 경기도 여주 사시던 염계달 선생 경두름째로 이놈이 욕을 내 갈기고 가는디. 치를 웃고 팔리를 흘려서 팬송에 흘리라를 어찌내고 드린단 말이냐. 미지원 허드라

하면 하더라. 너 그 용왕실 걷게 날 갖고 내 비렸지. 너 용왕강 그 도문 영.

0: 공개서 아이들라면 내 목숨이 사흘로 날 거나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 발로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백변 비벼가지고 꼭 그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게 죽일 터로돼. 그래도 네가 나를 수로 말리를 얻고 다니는 정으로 봐서 살려주는 것인 게 다시는 거는 보초떼기 없는 짓 하지 말아라. 에이.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본 게 수국에선 네가 제일 충신이더라. 에이.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상히 여겨가지고 내가 네 그 용왕 약을 일러주마. 에이. 뭔 약이 좋냐면은 네 그 수국에 간 게 예쁜 암자라 많더라. 에이. 그 암자라를 하루에 1,500마리 썩 석 달 열흘간만 네 그 용왕을 데려 미겨라. 어메, 어메 저놈이 자라 씨를 말리려고 저러네. 또 뭔 약이 좋냐면은 이놈아 잘 들어 이놈아. 복제이 쓸개를 천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무엇을 개미르는구는 빈대오줌 서말에다가 하루살이 월경 닷대 목이 눈곱 일곱 대를 딱 넣어가지고 자글자글 비벼가지고 니 그 용왕을 좌우당간 양해간에 비겨봐라. 좌우당간에 약사발 딱 뛰면서 죽더니 살더니 끝이 날 거다 이 시대비 아들로만 이놈아. 에이? 깡짱깡짱 뛰어 올라가니 별주부는 할 일 없이 수국으로 들어가고 토끼라 놈은 죽을 목숨 살았다고 열이 뛰고 저리 뛰고 앞발로 귀를 털고 생치랄 연병을 얻다가 아이 초군이 길을 내놨은 게 그리로 쪼르르시 올라갔으면은 아무 일이 없을 텐디 이름이 죽을 목숨 살았다고 방정을 떨고 함부로 올라가다가 아이 여놈의 김서방이 그 비둘기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가 뒷발에 딱 걸렸다 그 말이야. 암반 털어보니 무장도 홀기는디 지 생각에도 죽게 생겼어. 아이고 이를 어쩔 거냐. 내가 수국에서 죽었더라면 청조한식단 오고 추석 명절이나 착실히 받아 먹을 텐데 이제는 니도 뱃속에 장난을 지낼 거냐. 이러고 울고 있을 적어 그때 마침 어디서 날라왔는가 쉬파리 떼가 한 3,000마리가 엥 어디 토끼 앞으로 따왔다 그 말이야. 토끼 좋아라고 아이고 휴랑주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이 요심이 껴. 쉬파리 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시방 너 죽은 줄 알고 쉬시려고 왔는데 너 살았구나요. 그 죽고 살기는 내 제주에 냈은게 내 몸뚱아리라 그냥 쉬나 좀 잡복 실어주고 가시오. 쉬파리 떼 중에 제일 왕파리 한 마리가 썩 났으더니 뭣이 어째 이놈아. 니놈 응? 네 속을 내가 모를 줄 아냐. 네가 살라고 하는 수작 같은디 그 사람의 손을 당할 소냐. 아니 사람의 손이 어쨌단 말씀이오. 그 사람이란 게 무섭고 그 손이란 게 무섭니라. 내 그 손출지 내력을 이렇게 들어봐라. 에이?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이 손이라고 하는 건 엎어놓은 하나리요 대신 누면 땅인데 요리조리 급이 있기란 길을 다니는 급이요 엄지 장가락이 두 마디기는 전지 인삼제이고 책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그중의 일기는 4월 5월 6월이요 무명지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7월 8월 9월이요 소지가 죽은자루기는 10월 동지서 딸인데 요유와 여가 있고 건강 건질 손이고 대삼천은 팔개가 여가 있고 불도로도 예를 넣어도 감중형 감상의 여가 있고 욕도 대본에 대양장 전예가 모두 일장에 니 아무리 귀를 댄다 사람 손하다 못다리라 토발을 말고 니 죽어라.
1: 수군가 중

토끼 욕하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조통달, 북반주에는 김성권이었습니다. 오늘 예인들의 소리 인생에서는 염계달 명창을 만나보았는데요. 맨 앞에 추천목이 들어간 토끼 욕하는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염계달 명창은 충북 음성과 충주에서 많은 삶을 보냈던 중고재 명창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경드름, 추천목의 창법은 지금도 남아 소리를 맛깔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송이의 인당수 띄워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남원시립국악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견명창 임현빈 씨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이어서 권송이의 인당수 띄워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남원시립국악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견명창 임현빈 씨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길게 자릴째 섬쌀로 밥 짓고 온소 잡고 도술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방에 찾아 갈라놓고 산도 짜고 큰 갈고자기

일을 천만들었네. 장사를 업으로 삼어 못 가는 곳 어딨으랴. 펜전을 둥둥 두드리며 정처 없이 떠내려간다. 지옥

남의 신중룡이며 서해 신거승이며 북의

물 그리고 저 백천만큼 대를 내어 환란 없이 도우소서.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서 재질되니 어의 후사가 좋겠으나 우리 선임 보

들어가. 그 목 같은 고운 얼굴, 단초같이 푸른 머리, 목이 홍상 입은 태도 낱낱이 기억하니 혼이라도 넋이라도 거스름은 저 달빛이.

0: 하지.
1: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또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임현빈입니다. 좋다 좋다 너무나 좋다.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입니다. 오늘은 남원시립국악단 악장이자 중견 명창이신 임현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임현빈 선생님과 같이 고수로 김경태 선생님이 남원에서 오셨습니다. 네. 네, 요즘 남원에서 사시는 거죠?
2: 남원에 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남원에서 같이 두 분이 대전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자기소개를 청취자분들께 먼저 좀 해주십시오.
2: 네, 남원시립국악당 악장을 맡고 있고요. 판소리를 하고 있는 임현빈입니다.
1: 네, 선생님. 이름에 현빈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신 건가요?
2: 이 사연이 좀 긴데요. 네. 애명인 줄 아는데 저는 본명입니다. 아, 시골 네. 제가 해남 출신인데
1: 네.
2: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네. 태어난 지 100일 안 돼서.
1: 아이고,
2: 처음에는 네. 그 꿈에서 선몽을 한다고 하죠.
1: 네.
2: 할아버지께서 어머니 꿈에 임비라고 해서 비었다가
1: 네.
2: 그 다음에 현비로 또 해가지고
1: 현비.
2: 그때 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도 그 비석에는 현비 부친묘로 돼 있는데
1: 아, 네.
2: 이제 제가 호적이 좀 1년 늦게 올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근데 갔는데 이제 집안 계장님이 B자를 쓰는 건 좋지 않다.
1: 네.
2: 그래서 현빈 그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1: 아, 이름을 여러 번 고치셨지만 예. 현재가 제일 좋긴 하네요. 예,
2: 호적이 올릴 때는 현빈.
1: 네. 네. 아니 이제 뭐 배우 이름 중에 또
2: 예, 이렇게 예, 많죠.
1: 같은 이름이 있어서 네. 임현빈 이렇게 들으면 왠지 굉장히

0: 굉장히 샤프하고 잘생긴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근데 안 그렇죠.
0: 아니요. 안
1: 걸그러죠. 웃기게 생겼다고 요새 사람들이 저만 보면 웃어요.
0: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또 알지 않습니까?
1: 아, 예.
0: 정말 그때는 깎아놓은 듯한 정말
1: 감사합니다.
0: 미남이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조금만 이제 뭐랄까 마음을 좀 젊게
1: 아니, 저는 젊게 갔습니다. 오히려
0: 가지시면 네.
1: 철이 없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거든요.
0: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 뵐 때마다
1: 예.
0: 그 잘생긴 얼굴이 겹쳐서 이렇게 항상 떠오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늘 미남이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1: 예.
0: 돼요.
1: 알겠습니다.
0: 네. 선생님 지금 남원시립국악단의 악장으로
1: 예.
0: 계시면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공연이 어떤 것이 좀 있으셨나요?
1: 작년 한해 제가 공연을 엄청 작품을 4개를 했어요.
0: 네.
1: 외부 작품 2개 직장에서 또 하고 외부에서 3개. 이제 저희가 이제 남원이다 보니까 축제가 큰 축제가 있잖아요. 춘향제
0: 네.
1: 공연 끝냈고요.
0: 최근에 춘향제가 또
1: 예,
0: 있었죠.
1: 끝냈고 이제 또 창극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0: 네.
1: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해방일지라고 정은재 작가님의.
0: 그러면 남원시립국악단의 정기 공연으로 준비하신 건가요?
1: 상설 창극입니다. 저희 한두 달간 매주 토요일 날
0: 네.
1: 청아원이라는 그 장소에서 합니다.
0: 네. 좋은 공연 장소가 새로 생겨서 예, 거기서 상설로도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선생님, 그럼 남원시립국악단에 입단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제가 98년도에 가을쯤에 입단해서요. 중간에 이제 창극단 국립창극단 한번 다녀왔고
0: 아, 거기 계시다가 국립창극단에 옮기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1: 원래 친정이 남원입니다.
0: 네.
1: 저는 이제 고향이 해남인데 거의 제 닉네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남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원 남자입니다.
0: 그러시죠. 남원 사람보다 남원 남자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제 닉네임입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멋있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이 굉장히 뭐랄까요? 활발한 그 공연도 올리고 또뭐 전국적으로도 뭐 뒤지지 않는 정말 큰 국악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원시립국악단 소개 및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1: 일단은 큰 도시가 아닌데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남원이라는 곳 자체가 국악의
0: 맞습니다.
1: 성지이고 또 이제 동편제의 고장이고 춘향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시립국악단은 좀 오래 역사가 깊어요. 이제
0: 네.
1: 거기 몇개 단체가 있는데 국립국악원도 있고 근데 그 뿌리가 저희 시립국악단이고 또 저희가 2000년 초반에는 그 창극을 춘향전을 해가지고 북한 평양에 가서 공연도 했어요.
0: 어우,
1: 저희가
0: 네.
1: 관립단체인데 국가기관 아닌 거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가서 그런 공연도 한 적도 있고요. 매년
0: 그러시군요.
1: 이제 창극을 작은 단체지만 창극을 새로운 작품으로 해서 항상 상설로 올리고 있고요. 예,
0: 네.
1: 각 지역 축제라든가 다니면서 남원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악을 알리고.
0: 네, 그리고 또이 남원시립국악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또 특별하잖아요.
1: 옛날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는
0: 네.
1: 그 국악의 성지 운봉의 비전마을
0: 네.
1: 거기에 있습니다.
0: 운봉 비전마을이 그 송홍록 선생 탄생지이기도
1: 그렇죠.
0: 하고요.
1: 박조율 선생님 생가도 있고.
0: 박종열 선생님 생가도 같이 있고 또 국악의 성지라고 해서 여러 명창들의 묘소를 거기다 또 모아놓고 또 박물관도 있으시죠?
1: 저희가 박물관 그 건물에서 저희 시립국악단이 상주하고 있고요. 위쪽에
0: 네.
1: 가면 납골당이 있는데 그 문화재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는 그쪽으로 이제 모셔가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국악의 성지가 됐는데요. 사실 조금 이렇게 남은 시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굉장히 뭐랄까 그 유서 깊은 곳이고 또 남원이 워낙 명창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라 거기 그 터를 지킨다 이런 사명감도 있으시겠어요.
1: 사명감이 있습니다.
0: 네, 남원 남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남원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가문에서도 너무 많은 명창들이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 뭐랄까요?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길을 못 핀달까? 뭐 이런 느낌은 없으십니까?
1: 저기 집안에서는 제가 미미한 존재입니다.
0: 네. 아,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도 워낙 실력이 있으시지만 집안 자랑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0: 제가 저희 집안이 친가나 외가 쪽으로 다 국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1: 네.
0: 친가 쪽에는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완도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소리를 가르쳤고 협률사 같은 그런 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뵌 적은 없으니까 제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뭐여 이렇게 방송에서나 잘못 알려진 게 임방울 선생님의 손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손자가 아니고 백부벌입니다. 그 항렬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뵌 적도
1: 같은
0: 없는데
1: 임시니까 이제 임방울 선생의 뭐 후손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0: 후손이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첫 스승님이 그 한혜순 선생님이라고 고인이 되셨는데 저를 그 임방울 선생님 지방이라고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거의 제가 마지막 제자였을 겁니다. 한혜순 선생님의.
1: 그렇네요.
0: 그 선생님한테 처음 소리를 입문해서 배웠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외가 쪽입니다. 외가. 저 어머님은 저그 식인꽃을 하셨고 해남 식인꽃 지금 도움문화재로 되어 계시고 저희 이제 막내 이모님이 국가무형유산 흥보가 보유자이신 이난초 선생님입니다.
1: 이난초 선생님 막내 이모신 거예요?
0: 그래서 이 제가 국악을 빨리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소리를 본격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 전에 북을 배웠어요. 이게 고법을 하다가 이렇게 소리로 옮긴 좀
1: 북부터
0: 특이한
1: 배우기
0: 케이스입니다.
1: 시작하셨군요. 어쩐지 북을 잘 치신다
0: 저는
1: 했어요.
0: 제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옛날 시대 장판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소리를 하다가 힘들어서 북으로 많이 옮기는데 저는 좀 반대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늦게 시작해도 이렇게 듣는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그제
1: 맞습니다.
0: 음악의 베이스가 돼가지고 외갓집이 또 그렇게 명인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1: 또 고모 할머니? 고모
0: 어머님의
1: 할머니
0: 고모
1: 뻘.
0: 할머니 당 고모 할머님이 광주시 문화재이신 저 이임내 선생님
1: 광주시립 문화재이신
0: 이임내
1: 이임내
0: 선생님
1: 선생님이시고 또
0: 그
1: 그
0: 자제분이 저 이제 저한테는 삼촌 되시는데 여기 대전 모건대학교 교수님이신
1: 그 아드님이 바로 이태백
0: 아쟁과의 고법의
1: 명인이시고요.
0: 명인이신데 이태백 선생님.
1: 그 현대의 이런 국악을 이끄는 막 주요 명인들이 지방뿐일 때의 뭐랄까 자부심 플러스 또 부담감 이런 게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제가 좀요몇년 근래에 와서 우리가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그좀 힘든 거는 저는 힘든 거는 없었어요. 너무 그 음악들이 그 윗분들의 음악들이 좋고 그게 나한테 자양분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역한 그런 그냥 금수저야 국악계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혼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더 노력을 많이
1: 맞습니다.
0: 했어요.
1: 맞아요.
0: 이 우리 저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스승님이자 우리 이모님이 지금 제가 50이 넘고 나서 저의 칭찬을 이제 좀 해주세요. 근데 항상 더 엄격하게 사람들 앞에서 제가 또 직장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상사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더안 해요. 그리고 더 나무라 하시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20대 때는 그게 저는 좀 서운했죠.
1: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쩐지 옛날에 선생님 모습을 뵀을 때는 항상 너무 겸손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약간 뭐랄까 집안에서 조금 그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해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노력을 열심히 하신 그런 시절을 또 보내셨군요. 근데 지금은 뭐 선생님 벌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판소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신다. 남자 명창도 귀하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현재까지 이 자리를 밟아오신 분이 또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판소리 그러면 스승님은 이낙준 선생님이 주로 스승 역할을 하신 건가요?
0: 제첫 스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혜순 선생님이 저를 첫 스승님이시고 또 제가 이 소리를 하면서 곡법도 정립이 되고 소리를 제대로 알게 해주신 게두 번째 저 스승님이신 성우향 선생님.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었거든요. 또 저는 그래도 참 운이 좋았던 게또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살았어요.

0: 서울에서 그럼 그 학교 다닐 때
1: 입과하셔가지고 선생님 집에서 있다가 군대도 가고 그랬습니다.
0: 아, 선생님들이 다 예뻐하셨을 것 같아요.
1: 모르겠어요. 진짜 예뻐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짠해 보였는가 봐요.
0: 아니 그런 것보다 되게 이렇게 좀 친근하게 이렇게 금방 안기는 그런 그 성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0: 됩니다.
1: 그때 흥보가 두째 통을 들여다 놓고 한번 다 보는디.
2: 쓰고.
1: 히르르르르르렁 힐건 톱질이로구나.

0: 같이
1: 실근실근 톱질이야 이방을 타거든 면

한번 나오느라 은금보화가 나오.

0: 자식들을 맨발을 벗기어
1: 아이치

0: 아서
1: 하이지
0: 나는 나는 어이. 안 달라요 안 달라요
1: 아이고 제하
0: 흥보가
1: 나
0: 휘를 내며
1: 좋지

0: 소리의 임현빈, 북반주에는 김경태였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남원시립국악단의 악장으로 계시는 임현빈 명창과 담소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1: 네.
0: 네. 아우 선생님께서는
1: 아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0: 아, 예. 뭐 그런 그 겸손의 말씀을 또 그렇게.
1: 아니 이게 기회가 이렇게 많이 없는데 더 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0: 선생님 음반을 내실 계획은 없으세요?
1: 있습니다.
0: 음반 내시면 꼭 저희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선생님께서는 소리도 잘하시지만 사실은 북도 잘 치시고 또 배우로서도 엄청난 역량을 갖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창극도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0: 선생님 작품 이렇게 뒤돌아 보시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뭐가 있을까요?
1: 제가 뭐 배우로서 뛰어난 게 아니고 욕심이 좀 있습니다. 연기 욕심이 있는데
0: 네.
1: 그 소리할 때나 연기할 때나 이게 좀 얻는 이 쾌감이 좀 틀리더라고요.
0: 네.
1: 근데 작품 수많은 작품을 했는데 뭐 춘향전도 하고 심청도 하고 많이 했는데 창극단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했는데 작년에 정동극장에서
0: 네.
1: 첫 번째
0: 디 오리지널인데
1: 우린 더 본질에 가깝게 하자 그래서 더 오리지널이라고
0: 더 오리지널.
1: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고선웅 선생님 연출에 한승석 선생님 작창해가지고
0: 네.
1: 아비 역을 맡아서 했는데요. 저는 이게 창극이라고 말을 안 하고 소리극이라고 했거든요.
0: 네.
1: 너무 이 우리 소리의 그 우수성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연출 선생님의 의도가.
0: 네.
1: 제가 잘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 작품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오, 네. 어떤 면에서?
1: 과장돼 있지 않았나. 제 삶도 좀 그렇고 한번 저를 이렇게 쉼 없이 오다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0: 네.
1: 작품이. 그래서 너무 잔상이 제 마음속에 너무 남아가지고 그 작품이 끝나고 아, 한 두 달간 너무 힘들었어요.
0: 네.
1: 힘들기도 했어요. 네, 그거 네, 너무 네. 좋기도 하고 원 없이 소리했습니다.
0: 또 그게 몰입하다 보면 그 네. 역할에 또 네. 심취가 되어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네. 있죠. 네.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때 모든 배우가 그 작품을 기억을 참 오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너무 그 후배님들도 너무 연기를 잘하고요.
0: 네.
1: 그래서 이 공부를 다시 반성하다시피 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딸이 그렇죠. 소리를 늦게 시작했는데
0: 네.
1: 그 작품을 하면서 제가 자꾸 거기에 대입이 돼가지고 몰입이 되는
0: 아,
1: 거예요.
0: 네.
1: 그렇게 아비니까. 소리를 하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0: 네.
1: 그런데 늦게 그 작품을 보고 한다고 마음 먹고.
0: 아, 그 작품을 보고.
1: 예, 고3인데 지금 이제 소리를.
0: 그러니까 지금 했어요. 선생님 자녀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네. 이제 소리를 뭐 할 줄은 몰랐지만 고등학생이 돼서 큰 딸이 네. 소리를 하겠다고 그 작품을 보고.
1: 고2 말에 이제 갑자기 하겠다 해서 아. 지금 고3이 됐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선생님 따님도 거기에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1: 예, 그,
0: 아버지를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네,
1: 좋아서 싫지는 않아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뭐 뒤를 따라오는 정말 그 자녀분들이 고된 길을 또 네. 간다는 걸 알면서도 싫지는 않으시고 또 나보다 더 좋은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네. 우리 좋은 음악이잖아요. 저는 항상 제자들한테도 말을 하는데 판소리는 좋은 음악인데
0: 네.
1: 이 음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그 서편제라는 작품이 워낙 소리에 대해서 네.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 참 소리꾼들이 그 작품을 해가면서 또 자기를 성찰하고 이런 그 좋은 작품이다 그런 네,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드네요. 네. 선생님 그거 뭐 하시면서 굉장히 오래 남았다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뒤를 따라오는 후배나 제자들에게 어떤 소리꾼 또 판소리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1: 이제 제가 이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소리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짧지도 않고 하고 있는

0: 있는데 가장 좀 요새 요즘이 좀 안타까워요. 이게 좀 재주 있는 친구들이 옆길로 이렇게 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예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 후배님들이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 판소리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하는 지금 시작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즐겨라.
1: 네.
0: 그리고 자기가 좋아해라. 자기가 좋아해야 이게 우리말 고급져지고
1: 네.
0: 또 저한테 어떤 선배님이 제가 20대 때 해줬던 말이 제가 항상 방송 나가면 하는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1: 네.
0: 귀한 소리를 해라 이렇게 네, 말을 네, 네. 해주고 싶습니다.
1: 아유 선생님 정말 마음에 막 와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소리 길이 사실은 어렵다는 거를 누구나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선 많은 뒤따라오는 후배 국악인들 선생님을 보면서 잘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네. 그 남원시립국악단 상설공연 처음 시작하는 아, 소녀춘향을 보러 가서 네 감동을 받았어요.
0: 그 컨셉으로 아버지 해방일지로 이번에 또 합니다.
1: 아, 그러시는군요.
0: 그 공연입니다. 이게
1: 네,
0: 토요일날은.
1: 네. 그때 이제 최재우 역할을 예, 맡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무겁고 중후한 역할을 또 하셔서 아, 이제는 선생님도 그냥 젊은 잘생긴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무게감 있는 무게감 있는 큰 어른 역할이 이제 들어오시는 네. 거구나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0: 아니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잖아요.
1: 아, 왜 떠나십니까?
0: 제가 어떻게 이도령을 하겠어요 선생님.
1: 아이고 선생님 그래도 이제,
0: 아니 진짜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도령을 그 수학적 계산으로 내가 3.5도령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제 신봉사가 올리고 네. 그럴 나이가 돼가지고
1: 네.
0: 예. 체제우 처음 할 때도 살이 이렇게 좀 쪘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섭벤째를 연습하러 다녔거든요.
1: 네, 네.
0: 그럼 이제 살이 점점 줄어들어요.
1: 아.
0: 선생님이 초창기 때 첫 텐가 이해 공연 때 오셨을 때 제가
1: 거의 이렇게, 처음 할 때
0: 살 이렇게 쪘을 때.
1: 네. 아, 살이 쪘다 생각하지 않고 아우 굉장히 중후한 역할을 이제 맡으실 때가 됐구나. 그랬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이 무게를 꽉 잡아주시니까 무대가
0: 좀
1: 안정감이.
0: 힘들었던 게 에피소드가 네. 그 목소리 톤하고 이 선편제를 연습하면 톤이 완전히 틀려요.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감독님 최영석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거든요. 저 힘 빼고 이 역할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1: 네.
0: 그렇게 하고 싶다. 힘 빼고 그랬더니 감독님 아, 그 의도는 좋은데 이 다른 사람들하고 톤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1: 네, 네.
0: 너무 그 내려버리면 그렇다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 공연만 하고 오면 또 서편제 연출 선생님
1: 그러니까 같이 중복이 돼서 같이 하셨군요.
0: 어디 공연 갔다 왔죠? 하고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1: 아, 네. 네. 아유 정말 역할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네. 금방금방 변하기가 참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선생님 시간이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0: 네.
1: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곡 어떻게 하실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좋은 자리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 앞으로도 우리 국악 또 판소리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잔치 만자맹인이 눈뜨는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두 번째 곡으로는 심청가 중 만자맹인 눈뜨는 대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리의 이면비인 북반주에는 김경태입니다.
2: 그때요, 그 잔치에 참석한 여러 봉사들이 뭐다 개평으로 눈을 뜨는 뒤 눈 뜨는데도 장단이 있던가 보더라. 만자맹인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이야 새가 못 뛰는 소리라. 자 어디지만은 눈을 버리는 뒤 석달 안에 근잠치에 먼저 와서 잠내 허고 내려가는 봉사

0: 신봉사가 눈을 뜨고 희망으로 살펴보니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전우불견 초면이었다.
1: 저
0: 가만히 보더니만은 올 제인제 알겠구나.
1: 좋지.
0: 내가 분명 알겠구나.

혼병한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 환생 허연든가 내가 죽은 딸을 만나 이것이 꿈이냐 이것 생시냐 꿈과 생시 분별을 못하겠네 헐시구나 헐시구나 구나가지와 찾아가자 줄시구 헐시구나 저시구 헐시구나 저시구 헐

천천만만 뜻밖의 낙은이구나여시오허시고등 짐짐빈방 안에 불킨 듯이 반갑고 자네

심청가중 만좌 맹인이 눈 뜨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이면빈, 북반주에는 김경태였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남원시립국악단의 악장으로 계시는 중견명창 이면빈 명창과 함께 즐거운 판소리 담소 나누었습니다. 잠시

0: 이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 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김찬미입니다. 얼씨구 좋다!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결말 부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초째 흥보가는 사설이 매우 풍부하고 놀보에 박타는 대목이 잘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이 흥보가 음원은 신나라 뮤직에서 2001년도에 발매한 것으로 녹음 시기는 이보다 앞선 1996년부터 7년 사이입니다. 그럼 오늘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통에서 장비가 나오는 대목 보내드립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2: 독질욕군 대답하고 양줄 풀어 돕지골째 뜻밖의 박통 속에서 개문포 일방호라 예예 방포일성이 꿍 박통이 딱 벌어지며 이로운 대장이 나오는데 신장이 구척이요 얼굴이 먹장 같고 표범 머리에 제비턱에 고리눈 타박수염 황금토구 숫자가 못 장팔 상모장창을 뜨노에 번뜩 들고 후레 같은 큰 소리를 병력 같이 들으며 내게놈 놀보놈아 네가 나를 모르리라 천하가 말세되어 삼국시절이 분분할제 유관장 세용웅이 소원에 결의하고 한시를 바로 잡자 천하에 횡행하던 사명제 중에 맞제 되고 우호대장의 둘째 되던 닭군따 장익덕을 아느냐 모르느냐 목을 내려 청받아라 이렇듯 호통하니 벼락이 떨어진 듯 박타는 싹군들이 정신없이 묻다 도망오고 돌보는 혼비백산 기적으로요 장군 앞에가 뒤치어 그치르구나 내게는 놀보야 천하에 중한 것이 형제밖에 또 없거늘 내놈은 웬놈으로 친고륙인 네 동생을 구박축출하였으며 평생의 행한 일이 남에게 못할 일만 가려가며 허여왔고 더구나 피금 중에 백곡에 해가 없고 사람을 별로 따라 죄없는 제비여던 무지한 욕심으로 생다리를 꺾어놓고 공받고자 원했으니 그 죄 어찌에 용납으려 내 본시 생긴 모양 제비턱을 가졌기로 항상 제비를 사랑하니 그 말을 들은 즉시 불꽃 같은 내 성미에 제비왕께 자원하고 내주기로 해왔노라 제비 다리 꺾어놓던 네 목도 오늘 꺾으리라 장창을 번쩍 들었으나 돌보는 이미 뻗어버려 송장에 침주기로 아무 대답 없는지라 그때 마당수가 진즉 흥부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했겄다 흥부가 이 소식을 듣고 천방지축 달려와 장군 앞에 엎드지며 아이고 장군님 피난이다 피난이다 장군님 피난이다 형우 주간 만사 무섭 죄주심에

0: 당신 몸이 살아보고 더우니까 흥보름도 맞지 그저기요 향긋들 따둑이 없소서 장군이의 이 말 듣고 흥보를 바라보며 시름없이 창호를 내딛며 눈물 짓고 하는 말이 흥보씨의 감격하오 한종실 주황숙과 넘넘반 관공님과 우리 삼인제의 도원들이 한시절 회복하려다 우리 중영 관공께서 영복한 길에 별세하시니 나 조금 혼이라도 철천지 하늘을 누니 오늘날 흥보시는 불청무도 그 형에게 세종저예를 공경하니 나도 중형 그를 생각하며 눈물컵이 정을 빠질 모르겠다니다 흥보 손길을 부여잡고 못하겠어 못하겠어 용투서의 기계라더니 흥보시오 덕행 앞에는 참아 이 분을 풀 수 없소 제어보며 작별하고 두어 걸음 나서더니 인홀 불길 간거덤네 장군은 떠났으나 놀부는 영영 죽어 꽝꽝 얼은 동태뿐으로 전신이 이미 굳었는지라 흥부가 방송 통곡하며 정신없이 저희 집으로 달려가 환혼주를 가져다가 놀부 입에 떠넣으니 살살 맥이 돌아들어 다시 회생하였구나. 놀부 간신히 정신 차려 가산을 둘러보니 초상진 뒤도 아니오 이루 말할 길이 없고 초석거리 쌀 한 줌과 엽전 한 푼이 없는지라 놀부와 놀부 계집 그제야 사람 마음이 들었던지 얼굴을 바로 들어 흥분해도 못 바라보고 다시 그 자리에 없어지더니 저 주위를 섬기면서 방송통곡하고 그런구나 놀부가 그날부터 괴히 개관천선하여 언충신행도경으로 대인천불 진실하고 흥보그 착한 마음 극진지 형구를 위로하며 저세간 반분하여 형구 제공진의 능량 느안지 부정하며 느안지 칭찬허리 보관도 얻어온 너지 천구의 유전 빛났더라 그 뒤안 뒤안이오 언제 목구멍에나 고소 발도 아플 것이요 오정숙이 목도 아플 지경이니 어질도질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5번째 시간으로 전곡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부분은 흥보가 중 마지막 통에서 장비가 나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장비 앞에서 뻗어버린 놀보를 흥보가 살려내 우애 있게 살았다고 하는 결말을 들려주었는데요. 어질더질 하는 소리의 마지막을 들으셨습니다.

0: 때마다 마음이 꽉 찬 느낌이 듭니다. 흥보가 중 가장 긴 사설을 가지고 있는 동초째 흥보가를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전곡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를 감상해 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3: 최판사의 명판결.
0: 오늘 최판사님께는 이몽룡 씨가 찾아오셨네요. 안색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이실까요?
4: 최판사님, 겁나게 험한 것이 나와버렸네요. 내가 10년 전에 익명 게시판에 쓴 댓글 말이에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철없던 시절에 남원 고을에서 공부는 안 하고 한창 요즘 SNS라고 불리는 벽사랑 사발통문에 빠져 살던 시기가 있었는데, 글공부 지칠 때마다 공부하기 싫다, 우리 서당 훈장님 꼰대설을 찰지게 올리며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단오날에 그네 뛰는 춘향이를 보고 예쁘긴 한데 금방 질릴 듯. 한번 찍어나 볼까? 안된 말고 같이 허세 가득한 글을 남겼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급제여 변화또를 심판하러 출두하려는 찰나 제 휴대전화 울리는 문자를 확인해보니 10년 전에 쓴 글들이 세상을 나와 제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까? 몽룡이의 과거 글들이 출두한다. 박제됐던 갭조본이 햇불처럼 번쩍, 익명 뒤에 숨은 아이피 번개처럼 번쩍. 아, 몽룡이가 이렇게 글을 썼다더라. 디지털 무덤에서 나온 해골들이 몽룡이의 멱살을 잡고 흔드네. 과거 글들이 출두요. SNS 파멸한다. 내 인생 종치는 출두로다. 네, 물론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요. 하지만 사람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는 법인데 디지털 무덤 속에 나는 어찌 늙지도 않고 그 시절 그대로란 말입니까? 이몽룡의 잊힐 권리는 간대없고 사람들은 몽룡의 본색이라며 저의 과거 글을 사방에 퍼나르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최판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0: 젊은 날 이몽룡 씨의 행동 역시 죄가 없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최판사님께 말씀 부탁드려 보지요. 이몽룡 씨, 철없던 시절 경솔하게 눌렀던 좋아요 버튼, 그리고 가볍게 던진 댓글들이 훗날 사약이 되어 돌아왔군요. 허나 사람은 실수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존재일진데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목을 조르는 이 디지털 종신형 사회를 어찌 마냥 옳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기록은 남되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과거의 기록에 대해 본인이 원할 시 영구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며, 또한 기록이 박제되는 무서운 세상인 만큼 어려서부터 자신의 기록에 책임지는 법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있다고 해도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짐작 거시는 이가 몇 년인고. 오생 오생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니라. 젊어 청춘 7번 넘어도도 8번 일어나서 웃어보자.

79세의 청춘 놀다였습니다. 작곡가 피아노의 김연섭, 소리에는 이설아였습니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한 5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도 정겹고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푸르름이 더욱 짙어질 6월에도 우리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다정다감한 소리버스로 만나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5월의 하루는 겨울의 열흘보다 귀하다는 영국 속담이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모두 뜻깊은 5월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5월을 대표하는 한 인물을 그냥 보내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연구의 현장에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원한 사랑의 상징 춘향입니다. 춘향전이 18세기 이후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고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은 1930년대 이후인데요. 춘향전이 민족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오늘 연구의 현장에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1: 그래, 구관자재가 네 머리를 얹혔다니 그냥만 가신 후로 독수공방했을 리가 있겠느냐. 응당 예부가 있을 테니 관속이냐 건달이냐 어려워 생각 말고 바른대로 일러라. 응? 춘향이 여짜오되 전기의 자식이나 기안에 창명 않고 여름 생장하옵더니 구관댁 도련님이 연소한 풍경으로 소녀집을 찾아와서 서상가약 간청하니 노모가 허락하여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단맹세했사오니 관속건달 예부 말씀 소녀에게는 당치 않습니다. 참 얼굴 보고 말 들으니 안타크러질 생이로구나. 오간 좋고 단신 눈은 구양고구 글자기라 인물 좋은 여인들이 절행이 없다건 말은 참 얼굴로 옷 같은디 그 마음마저 일색이로구나. 네 마음은 깃들거나.

모욕한 자지면 반척지 천문단에 옥차경영직 기다가 이 몸이 죽상원면 황금

들어가서 입이 우릴 경못이 없고 반죽지점은 나리 놀아보를 까고난니 처부와서 잘 말씀 소년에는 아르당치 않소. 이렇듯 말을 하니 기특 다 칭찬 후에 그만 내어 보냈으면 관촌무사 좋을 것을. 생긴 것이 하도 묘하니 욕심이 잔뜩 난데다가 속으로 실금은이 분이 나서 을러보면 될 줄 알고 절자 하나를 가지고 흘러보겠다. 허허 이기론 시절을 보소 기생의 자식 수절이라니 류한이 요절을 고 대부인께서 들어오시면 아주 기절을 하시겠구나. 이만한 년이 자칭 정절 수절 성결 덕절 하며 군부 대자를 키는 군부사종 간절하여 결충전을 다하미니 이주가 절제를 간토잉해라. 형제형하여 기주하라면 청주원이 속절없지. 춘향이 그 말에 분이 박창 불구 서슴니다. 나 정신은 불사 이군이여 열려볼 경기부처럼 사뚜는 무루하시오. 사뚜니 대부의 수저리나 손녀의 춘약 수절을 해라. 수절은 일만 했니 수절에도 상하가 있어. 사또도 구구언니 불행하여 포자이기 강성하면 포기해.

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춘향이 숙청 거절하는 대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소리에는 은희진, 북장단에는 김청만이 함께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주제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의 현장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국악방송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나간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오늘 연구의 현장 주제는 춘향전입니다. 봄의 향기라는 이름처럼 따뜻한 봄에 어울리는 춘향 이야기를 5월 마지막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역사연구 제55호에 수록된 논문인데요. 조선적인 것의 시청각화, 1930년대 문화기획자들의 미디어 활동과 춘향전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신 연세대학교 석지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석지훈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연구의 현장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연구하시는 분인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한국 근대사 전공자고요. 특히 이제 근대사 영역 안에서도 문화사 쪽으로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근대 시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시청각 미디어, 뭐 영화라든지 뭐 음반이라든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네.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조선적인 것을 담은 어떤 다양한 그 매체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또 배포되고 이것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한국 현대 사회에 있는 우리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0: 이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1930년대 그러니까 근대의 어떤 시청각 자료라고 하면 사실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네.
1: 자료가 관건이 되는 그런 연구일 것 같아서 네네.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흥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쉽지는 않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20세기에 워낙 많은 일이 있었고
1: 네.
0: 또 뭐 격변도 있었고 뭐 전쟁도 있었고 온갖 그 이후에 또 이런 전통문화라는가 뭐 전통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여러 매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보관하거나 뭐 관리하거나 뭐 보존하거나 이럴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멸실되기도 하고
1: 네.
0: 뭐 분실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와 병행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1: 네네.
0: 이 아카이빙 활동인데
1: 아.
0: 저는 이제 2010년대부터 그러니까
1: 네.
0: 정확하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은데
1: 네.
0: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1: 예.
0: 일제강점기 주로 이제 일제강점기 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나왔던 음반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 후에 나왔던 우리나라 유성기 음반 이쪽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리하고 뭐 그 디지털 복원하고 복각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좀 그 오랫동안 해왔고요.
1: 네.
0: 그 밖에도 뭐 이 바로 옆에 있는 저희 국악방송 바로 옆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도
1: 아, 네.
0: 이제 이런저런 연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왔습니다.
1: 네. 정말 중요한 연구 또 중요한 활동을 하셨네요.
0: 네.
1: 선생님은 춘향전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좀 궁금해요. 왜 영화를 떠올리는 분도 계시고 소설을 떠올리는 분도 계시고
0: 네네.
1: 판소리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텐데
0: 네네.
1: 우리 선생님께 춘향전은 어떠한 매체, 어떤 건가요?
0: 그 사실 뭐 대부분의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국악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막 많이 알고 이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1: 네.
0: 뭐 광한루에서 뭐 그네 뛰고 그리고
1: 네네.
0: 이제 춘향이는 이런 옷을 입고 이도령은 이런 옷을 입고 또 이제 나중에 변사또도 나올 테시고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어떤 이미지와 상으로 머릿속에
1: 네.
0: 이제 그려지는 그런 형태였겠죠. 뭐
1: 네.
0: 이야기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1: 네.
0: 웬만한 한국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고 하니까
1: 네네.
0: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어려서부터 되게 궁금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 춘향전뿐만이 아니라 이런 되게 우리가 되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냥 뭐 한국 사람은 이래, 뭐 한국의 전통 문화는 이래, 뭐 의식주 한복이고 한옥이고 한식이고
1: 네.
0: 이런 되게 당연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당연한 것들이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1: 네.
0: 느낀 거지만 그렇게 당연하지 않았었거든요.
1: 그러니까
0: 우리가 되게 당연한 것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에게 당연한 것으로 떠올리는 데까지는
1: 네.
0: 상당한 이제 시간도 있었고 또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어떤 가치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뭐 춘향전을 포함해서
1: 네.
0: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이런 일제강점기 미디어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1: 네네.
0: 원래도 이제 좀 관심이 있었지만
1: 네.
0: 본격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 미디어가 갖고 있는 파급력.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실 그 사람들의 상상 이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파급력이 컸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그 예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다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춘향전 같은 경우도
1: 네.
0: 예, 초창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치를 주목받지는 못하다가
1: 네.
0: 뭐 인기가 있는 거랑 별개로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예, 이것이 어떻게 약간 민족 고전으로 격상이 되었을까 뭐 이런 테마를 잡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논문 제목이 조선적인 것의 시청각화라는 게 있어요.
0: 네, 네.
1: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닌 시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즉 춘향전이라는 것이 조선적인 것이 아니었다. 혹은 조선적인 것으로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0: 네.
1: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0: 네, 그렇죠. 네.
1: 그러면 춘향전은 조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존재였을까요?
0: 당연히 이제 그 방금 얘기 그 오프닝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18세기 말부터 보통 이 텍스트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1: 네.
0: 또 춘향가 그러니까 뭐 판소리로도 이제 어쨌든 뭐 구전이 되어오고 연행이 되었고 당연히 뭐 이런 부분들은 있었겠지만 20세기
1: 네.
0: 초에 이르렀을 때 그 이 춘향전이라는 그 텍스트 자체가 그렇게 그 특히 이제 식자층의 그 인정을 잘 받지 못합니다.
1: 아, 네.
0: 대부분의 식자층들은 이거를 이제 굉장히 비속하고 야비하고 음란한,
1: 아, 네네.
0: 굉장히 이제 질 낮은 그 뭐 그 당시의 표현들 하면

0: 언문 풍월 나부랭이다.
1: 아,
0: 그러니까
1: 예.
0: 그 예, 그냥 언문 책이고 그러니까 네. 조선 그러니까 한글로 쓰여져 있는 그 부녀자들이나 뭐 그 그 시속의 사람들이나 보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 책이다라고 해서 되게 일상적으로 폄하를 하고요. 뭐 네. 춘향전과 이제 연결되어서 뭐 춘향가라든지 그 판소리 공연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당시에 식자층들이 20세기 초까지의 식자층들이 그걸 식자층들이 그렇게 그거

0: 생각해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뭐 지금 학계도 마찬가지죠. 학계에서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뭐 막상 사실 그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이제 뭐 알려지고 이럴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사실 예, 학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중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크게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춘향전을 그러니까 한 무리의 그 지식인들이 이걸 갑자기 달리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춘향전이 전 국민이 이제 동의하는 전 민족이 동의하는 민족고전으로 격상되는가 그거는 좀 이제 어렵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춘향전이 어떤 식으로 그니까 민족고전으로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그 연구해 보고자 특히 이제 이때 벌어졌던 대중 및그 매체와의 연관성을 주제로 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차차 나눠 볼 텐데요. 우선은 연구의 배경이 된 시기가 1930년대예요.
0: 네.
1: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 또 문화에는 또 어떠한 뭐 유행이라든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0: 이제 뭐 요즘에 뭐 요즘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예전부터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1920년대, 30년대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압박을 받고 이런 시대 뭐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압박을 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뭐 대중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서서히 이제 발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1930년대에 들어가면 뭐 조선 사회에서 그런 뭐 수금기나 레코드를 파는 점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영화관, 뭐 라디오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제 미디어 경험과 환경이 이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활동하던 여러 가지 문화인들 중에서도 그이 파급력이랄까? 그 이런 대중성이랄까 이런 것들에 점점 주목을 하면서 그 이쪽에 좀더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뭐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결국은 우리 선생님이 주목하고 연구하고 계시는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게 된 시기였고,
0: 네.
1: 또 그런 만큼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해진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알면
0: 네.
1: 되겠군요. 그런데 사실 춘향전은 우리가 이제 판소리 다섯 바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사실 첫 번째로 꼽히는
0: 네,
1: 작품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 전부터도 사실 너무너무 널리 불렸고 소설로도 큰 인기를 누렸다고 알고 있어요.
0: 네.
1: 그건 맞는 거죠, 선생님?
0: 뭐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할수 있겠죠. 특히 뭐 춘향전 같은 경우는 고소설 중에서도 가장 이본이나 책도 현존한 책도 많고 뭐그 일제강점기 초기에도 뭐 하루에 뭐 몇만 권씩 나온다, 한 달에 몇만 권씩 나간다 이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나올 정도로 뭐 예, 대중적으로 뭐 대중이란 말도 약간 물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거는 뭐 의견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보던 것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당시에 이제 식자층들이 보기에 지식인 사회가 보기에 이 그러니까 춘향전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뭐 그것이 문학으로서도 가치 있는 의미 아니면 뭐 그러니까 작품으로서의 의미는 뭐 둘째치고 이것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사회 전반에 뭐 좋은 것을 이제 그러니까 좋은 그 뭐랄까요
1: 어떤
0: 풍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영향력 이런 것들을 그할수 있는 그러니까 물그 어떤 작품이냐는 그 의견 이런 거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부정적이죠. 뭐 춘향가도
1: 그래요.
0: 마찬가지입니다. 춘향가도 뭐 판소리 자체는 사실 그 물론 20세기 이전까지 판소리가 그렇게 주류적인 음악이 아니었던 거는 뭐또 차치하더라도 그 예, 판소리를 하고 이제 그거를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1: 참 대중들은 정말 좋아하고 이게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의 그런 인기가 있었는데
0: 네.
1: 아, 지식인이라는 이분들의 이 기준점은 너무 달랐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분들에 의해서 조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던 그런 것이 바로 춘향전인데 춘향가도 포함이라고 또 말씀을
0: 네.
1: 주셨고 뭐 음탕하고 비속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나오고 해서
0: 네네.
1: 좀 좀 씁쓸하네요.
0: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1: 네. 여기서 음악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0: 우리 저 석지훈 선생님께서 음원에 관심도 많으시고 연구를 실제 하시고 또 이렇게 복각 작업도 직접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 네네네.
0: 음원을 몇개 이제 골라와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음악을 좀 들어볼게요.
1: 네네. 네네.
0: 처음에 들을 음원 이 춘향가 중에 남원사령 술주정가 그리고 춘향가 중에 사랑가 이렇게 골라주셨거든요.
1: 네네네.
0: 어떤 음원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1: 이 녹음들은 전부 1910년대에 녹음된 우리나라에서 판소리 그 녹음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들 중 하나입니다.
0: 네.
1: 1911년에 녹음된 심정순의 그 남원사령 술주정가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남원사령, 그러니까 춘향이를 잡으러 갔던 사령들입니다.
0: 네.
1: 병사도의 명령을 받고. 근데 이 사람들이 춘향이 잡아가기 싫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 명령을 말하자면 약간 무시해버리고
0: 네.
1: 그 그냥 주막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세 명이서.
0: 어,
1: 근데
0: 네.
1: 이 장면을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까지 초기에는 상당히 어쨌든 대중적인 인기는 있었습니다만
0: 네.
1: 또 사람들이 또그 당시에 이제 뭐 정확하게 막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시에 이제 춘향가가 비속하다, 저급하다 이런 얘기를 할때 조금 그 공격을 당하는 주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0: 네.
1: 내용이 이제 보면 이세 명의 군노, 그러니까 이 사령들이 그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는 거예요.
0: 아,
1: 근데 이제 주정을 하는데
0: 네.
1: 어떤 사람은 웃는 주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는 주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욕하는 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늘날에는 듣기 힘든 소리가 돼서 좀 이건 자체가 이제 독특하긴 합니다만 당시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었겠죠. 그또 특히 식자층이 보기에는 굉장히
0: 좀 비속하다고
1: 비속하다고
0: 할수
1: 느껴질 수
0: 있는.
1: 있었겠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조금 뒤에 1911년에 이제 심정순이 녹음을 했고 1913년에 녹음된 춘향가의 그 사랑가인데요. 이거 뭐 고수관제라고 해서 얘 고수관 조선시대 유명했던
0: 네.
1: 이제 그 판소리 명창에 이 사람의 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연주를 하고 있는 송만갑 명창의 목소 그 이제 소리인데 네, 사랑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처럼 뭐랄까요? 지금의 사랑가는 굉장히 길어지기도 했고 조금 더 로맨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0: 네.
1: 이건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직설적이죠.
0: 아,
1: 그
0: 그래요? 아유,
1: 네.
0: 궁금한데 우리 저 지식인들이 음상하고 비속하다고 했다는 거에 약간 지금 이제 결을 맞춰서 골라주신 음원인 것 같아요.
1: 네네.
0: 흥미가 좀 당기는데 우리
1: 네네.
0: 청취자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2: 사람은 김정승이옵니다. 그냥 잡으러 갔던 사령관이 그냥 뒤지 가서 술을 잔뜩 먹고 술을 없어 먹었던지 저 등포끝까지 쥐하고 얼굴에서 지저분한 뚝뚝 떨어지고 야자령은 말짱 순주적으로 쥐에 그저 닥친 소나무로 백동사 그저 만 나오는 대로 해요. 한 이미 나와봐서 이미 좀 욕지거릴 자람이 옵니다. 야 이름따라 이 노말이 이 개대기 이 회대기따라 이 노벌을 갖다 이 박사 중에 떼밀어 주는 자식따라 한동은 어찌 우승을 잡았는지 노인들은 말을 들어보니 사람이 기가 막힌다. 야무서 노인들 당기는 사람이 모두 똑똑거리며 시제이면서요 맹세이시제이라고 근데 이러면 또제 소리를 보고서 주소다니까 아들이 또 울음으로 너희들은 성경같이 세계가 완전 이놈들아 시상을 모두 모르고 니가 어디로 와리그르가 이런다란 말이야. 이러면 백구야 깜짝 믿지 말라. 이러면 또 거리로 무슨 말을 한번 해봐요.

선문권 없이 받아보지 전통이

0: 또 오대장
1: 오대장 오대장
0: 목소리 좀 들려라.
2: 그저 잡은살이서 오대장 오대장 하는 일이 왔었습니다. 목소리 우수입은 몰라보고 오대장 오대장 아예 하고 말 말고 있다 어쩌던지
0: 삼분간으로 들어가죠. 우리 털 안에 차오르지 아무나 다 불모하지 않아. 우리가 믿다지만 정정을 해.
2: 아이고 죽었다 안놈 어찌나 웃어서 그냥 눈을 잘로 났다.
0: 아이고 죽었다 아빠. 아이고 또 아들이 꼬들이 울어. 너무 웃었다 잘못했지 내가 또 울어 못다. 아이고 좋았다. 고수관이 사랑가옵시다. 사랑 나랑 나랑 내 사랑 내 사랑이 이루다 내 사랑이 이루다 우룩 내 사랑 내가 무엇을 먹을래? 둥글둥글 두박꼭지 우뻥 빼떨이고 강농백성 다리들고 어느 것이고 따뜻한 불금은 엿만 내 먹으래 내가 아직 그것도 내가 주요. 그리하면 내 무언 노를 줄야
3: 여러분은 지금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장이 진행하는 연구의 현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네,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는데요. 유성기 음반 특성상 음질이 좋지 않았던 점은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은 음원은 춘향가 중에서 남원사령 술주정가 심정순의 소리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사랑가 송만갑의 소리였습니다. 모두 1910년대 녹음 자료였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연세대학교 석지훈 선생님을 모시고 조선적인 것의 시청각화 1930년대 문화기획자들의 미디어 활동과 춘향전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0: 나누고 있습니다. 춘향전이 대중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으나 지식인들에게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그에 관련된 이제 음원으로 두 곡을 들었어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유심히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춘향전을 둘러싼 당시 분위기나 이슈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1: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배운 사람들 지식인 신지식을 이제 습득하고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네. 큰 문제의식 하나가
0: 네.
1: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식민지로 빠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식민 지배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일까를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내린 그 고민의 결론은 조선이 미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조선이 미개하고 뭐 낙후되고 그 이런 신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다못해 일본만큼이라도 빨리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처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력이 약화돼서 일본에게 먹히게 됐다.
0: 네.
1: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약간 그러니까 자기 비판처럼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춘향전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이 약간 우매한 민중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즐겨서 보고, 즐겨서 읽고 이런 것인데 이것도 자세히 자기들이 이제 뜯어보기에는 그냥 연애 러브 스토리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만 이제 그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예. 조금 더 그러니까 문학다운 문학도 아닌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 인기를 끌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뒤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춘향전은 문학도 아니다. 이광수 네. 춘원 이광수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말을 합니다.
0: 예, 예.
1: 초창기에. 그래서 그런 예 인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거죠. 1910년대와 20년대 초반까지도.
0: 네네. 대중과 지식인 시각차가 이렇게 극명한데 아직까지 이 춘향전이 국민 작품으로 떠오를 기미는 좀 안 보이거든요.
1: 네네.
0: 언제부터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됐을까요?
1: 이게 이제 192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대부분 일본인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인
0: 예.
1: 지식인들이
0: 예.
1: 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선에는 어떤 문화가 있고 문학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던 중에
0: 네.
1: 당연히 당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던 책 중에 하나가 춘향전이므로 춘향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0: 예.
1: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초기에 가장 초기에 춘향전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일본 학자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연구가 일본인들에서 처음 나왔고 이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 염상섭이라든가 그 당시 그 소설가죠. 소설가
0: 네,
1: 겸 이제
0: 바로 이게 지식인층인 거죠?
1: 네.
0: 네네.
1: 예. 그 조선인 지식인들도 조금 더 이제 그 약간 이 논의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상섭이라든지 뭐 지금은 이제 이름이 많이 잊혀진 인물입니다만 김종무라는 분들 있고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 춘향전을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봤는데 우리도 이거를 재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지식인들의 마음에 어쨌든 춘향전이 좀 파고들었어요.
1: 네.
0: 그렇다면 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효과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그러니까 뭐 그래서 춘향전을 예를 들어서 개작을 해보려고도 하고 현대 소설에 맞게 아니면
0: 네.
1: 뭐 다른 방식으로도 뭐 이걸 만들어보고 학술적인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것이 사실 1920년대 말까지는 지식인 담론에 약간 좀 치우치고 사실 이것이 대중적으로 엄청 큰 파급력을 가졌다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이미 잘 읽히고 있는 춘향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0: 그렇죠.
1: 그렇게 손을 대는 걸 그러니까 일단 대다수의 독자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물론
0: 네.
1: 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당시에 신문이나 잡지가 갖고 있는 그 파급력도 상당히 이제 약하다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중요한 뭐 변화의 지점이고 이런 그 30년대에 나타나는 변화에 말하자면 베이스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막 한 순간에 이거를 바꾸거나 이렇게 인식을 바꾸고 뭐 그 모두에게 이것이 막 그 수용이 되고 이러지는 않죠.
0: 네네. 어쨌든 지식인들이 조금 뭔가 이게 춘향전을 가지고 계몽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아직은 원래 그 원본 춘향전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진 않은 그런 상황이군요.
1: 네네.
0: 자, 이제 오늘 논문의 핵심 인물은 문화기획자입니다.
1: 네네.
0: 문화기획자라는 이 존재들이 아까 처음 1930년대 사회 이야기할 때 잠깐 등장을 했는데
1: 네네.
0: 그럼 이분들은 전통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 아, 이 문화기획자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약간 말하자면 이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그 사람들을 좀 제가 임의적으로 약간 명명을 한 집단인데
0: 예예.

0: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1910년, 뭐 빠르게는 1910년대부터, 뭐 대부분은 이제 1920년대 중반부터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선 사회,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그래서 뭐 연극이나 뭐 처음에 이제 보통 연극 이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극, 영화, 뭐 음악, 뭐그 밖에 라디오, 뭐그밖뭐그또 이외에 뭐 언론이라든가 그 굉장히 여러 부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약간 일반적인 지식인들하고는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학력이나 이런 문제도 조금 다를 테고, 뭐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류 지식 사회와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 뭐 실제 경험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작품이나 뭐 공연물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조선적인 것이 사실 조선 사회에 제일 걸맞다라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생각을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나 뭐 연극이나 영화나 방송 이런 거를 하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조선적인 것을 해야만, 그러니까 서양의 것을 모방을 해서 한다는 거, 일본의 것을 모방해서 해갖고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전체로 그 보편화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왜냐면 낯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선적인 것들을 잘, 그러니까 대중에게 요리를 해서 내놓아야만 사실 영화가 됐든 뭐 음악이 됐든 라디오가 됐든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두고 더 보편적이고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업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들도 그러니까 준 지식인으로 사회를 계몽을, 그러니까 조선 사회를 계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문화의 힘을 이렇게 뭐 저력을 이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은 일반 지식인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점에서 조선적인 것에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 참 똑같은 걸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데, 지식인들은 뭐랄까요? 조금 너무 이상적인 그런 가치를 보고 춘향전을 좀 재단한 것 같고, 오히려 문화기획자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작품을, 이 컨텐츠를 뭔가 이렇게 상업화해야 되고, 이걸 유통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고려했기 때문에 좀 달리 평가를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문화 기획자들. 그러니까 뭐 뭔가 음반을 제작하거나 공연을 제작하거나 기획 뭐 이런 한 어떤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지금 이제 문화 기획자라고 보면 될 건데, 이분들은 그럼 춘향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다양한 활용 방식이 있었을 텐데 한좀 사례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일단 춘향전을 가장 많이 활용한 건 아무래도 이제 음악 분야겠죠. 춘향가라는 어쨌든 판소리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고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레퍼토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춘향가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특히 음악, 그러니까 음반이라든가, 그러니까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계속 보급시키고 그러니까 배포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이 문화기획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둘로 정리를 하면 정화와 계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화라는 거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공격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비속하다, 아니면 뭐 저열하다, 저속하다, 뭐 음란하다, 뭐 야비하다 이런 것들을,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그러니까 수정하고 바꾸고 뭐 이런 하면서 말하자면 순화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모두 에게 조금 더 보편적인 것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정화라고 할수 있고, 계량은 이제 그 형식을 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도 그냥 판소리가 있고 그냥 옛날식으로 광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뭐 그것도 좋지만, 이걸 이제 무대극으로 바꿔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 결합이 되면서 193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주로 이 사람들의 기획과 뭐 보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창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극도 뭐그 국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어 나름 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창극의 형식이 사실 본격적으로 그 자리 잡히게 되는 것도 다 1930년대고, 이것이 뭐 무대나 이런 것들로 가기도 전에 사실 음반을 통해서, 방송과 음반을 통해서 사실 형식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이 문화 기획자들이 뭐 체계적으로 그 개입을 해서, 그 했을 법하다, 뭐 그런.

0: 식으로 제가 지금 이 논문에서 이제 연구를 그 말씀을 나눴고요. 그렇게 여기서고요.
1: 네. 아, 결국은 이게 저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의 가공이 필요하다는 네, 그렇죠. 것은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기조가 두 개라고 하셨는데 정화와 개량이라고 하셨어요.
0: 네네.
1: 그러면 정화라는 건 어쨌든 좀 내용을 약간 비속하거나 이제 저열한 부분을 좀
0: 덜어내고 아예 덜어내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그 예, 다른 것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네. 어쨌든 지식인들의 비판을 좀 피하면서 대중들의 또 취향에도 맞춰야 되는
0: 네네네.
1: 아 거기서 이제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것이
0: 그렇죠.
1: 문화 기획자였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여기서 또 기왕 우리가 이제 음반 창극 이야기를 좀 나눴으니까
0: 네네.
1: 음악을 좀 바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0: 네네.
1: 다음으로 저 추천해 주신 음악이 또 있어요.
0: 네네.
1: 여기서는 지금 춘향전 중에서 옥중상봉 그리고
0: 네.
1: 춘향전 중에 형장 이렇게 추천해 주셨거든요.
0: 네네네.
1: 어떤 음악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0: 창극이라는 형식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대를 통해서 이제 그 완성된 형식이 아니고 사실 음반과 방송을 통해서 먼저 그 이 형식이 실험이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1: 네네.
0: 근데 사실 창극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막 만들어지진 못하거든요. 왜냐면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판소리만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배역을 나눠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 해야죠.
1: 그렇죠.
0: 그런 거를 직접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
1: 예.
0: 그래서 이제 창극이라는 형식이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음반은 이제 그런 창극의 실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초기에 나온 음반 중 하나인데요.
1: 네네.
0: 시에론 레코드라는 곳에서 1934년에 나왔던 창극 춘향전 음반 중에 일부분 옥중상봉 부분만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1: 네네.
0: 여기는 이제 이게 창극 당시에 이제 음반도 창극이라고 이름이 그 레이블에도 써 있고 당시 이걸 이제 창극으로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창극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음반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연극 부분과 창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극 대사는
1: 네.
0: 그러니까 연극의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고 그 등장 인물들이 나와서 얘기를
1: 네.
0: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무조건 이제 연극 배우들, 전문 연극 배우들이 하고
1: 아.
0: 그리고 그 뒷부분, 실제로 창이 나와서 이 그 줄거리가 전개돼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이 부분에는
1: 예.
0: 다시 남녀 명창이 김정문하고 아. 신금홍 이렇게 둘이서 나와서 또 배역을 적당히 나눠서 남자
1: 아.
0: 목소리면 이제 김정문, 여자 목소리면
1: 아. 네.
0: 신금홍 이렇게 둘이서 또 나눠서 창을 하고 있는
1: 아.
0: 근데 이런 것도 어쨌든 이런 초기 창극 실험의 이제 말하자면 일부분이겠죠.
1: 네.
0: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조금 더 나중에 한 몇 년 정도 뒤에 1936년, 7년 뭐 처음에 이런 창극이라든가 이런 정화, 계량, 판소리와 관련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했던 단체로 처음에 이제 조선음률협회라는 것이 있었고 1930년에 나온
1: 네.
0: 그것이 이제 그 계승이 돼서 다시 이제 재조직된 것이 조선성악연구회라는 단체인데
1: 네.
0: 이 조선성악연구회가 1935년, 6년부터 본격적으로 창극을 무대로 올려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 네.
0: 1936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춘향전을 하게 되고 그 이듬해 1937년에 이걸 그대로 이제 음반화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음반화가 됐는데 이래서 1937년 5월에 녹음한 빅터 레코드에서 녹음한 이 창극 춘향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형장 대목을 한번 또 가지고 와서
1: 네.
0: 그 제가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드라마틱한 내용이죠. 당연히
1: 예,
0: 형장이니까.
1: 예, 예.
0: 그 이 부분에서 이제 창도 뭐 아니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판소리 명창들 스스로가 배역을 나누어서
1: 네.
0: 이거를 이제 뭐 분창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창극의 형태에 훨씬 더 가까워진
1: 네.
0: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마무리가 돼가는 거죠.
1: 네네. 우리 석지훈 선생님의 설명을 이제 귀담아 들으면서 음악 두 곡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들으실 음악은 옥중상봉이고요. 다음 들을 음악 형장입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2: 세론 레코드 춘향전 전집 제10편 이여사와 옥중춘향이 상면하는 곳입니다. 일어나라!
3: 네, 누구십니까?
2: 오, 형장님, 나다 나야.
3: 아이고, 서방님이요.

어머가 나온다. 그냥 어머니가 나온다. 그냥 어머가 나온다. 고부라질 허리 손들어 얹고 가만 가만 나온다. 아이고 얘가 웬 말이냐. 내 정신이지 그거요. 사방님이 웃었구나. 내 사고야 내 사고야. 거리 갔다 이제 울가 내 사우지 내 사우. 하나 내 따졌나 떠도 굽고 굽어놨나 통통 우리 새라 터질 바람길 나 좋아.

존귀하신 성덕으로 인우지지 모르시오. 모르군 남녀하고 신체

0: 당처가 터지기 대매한 물건을 올리랬다.
1: 예, 집장 사령 가동을 보아라. 경쟁 다발을.
2: 네, 1930년대에 녹음된 창극 춘향전 두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들으신 것은 옥중상봉이었고요. 배역과 대사를 다 나누어서 연행했던 음원을 들으셨고요. 다음으로는 형장, 조선성악연구회가 출범한 이후에 명창들이 소리를 나누어서 부른 대목 함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1930년대 춘향전의 문화기획자들의 역할 그리고 조선적인 것으로 어떻게 재탄생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석지훈 선생님이 함께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자, 창극과 음반을 일단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다음으로 또 어떤 매체에 춘향전이 활용이 되었을까요?
3: 뭐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체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영화겠죠.
2: 아, 영화요. 네. 네.
3: 그래서 춘향전 영화가 이제 또 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춘향전 영화 1935년에 개봉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한국 영화 역사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발성 영화라고 하죠. 토키 그 당시 표현으로. 그 이전까지는 소리가 없는 무성 영화다가 네. 1920년대부터 발성 영화라는 것들이 제작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조선에서는 영화사들이 이제 기술적인 제약도 있고 또 그 뭐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영화를 많이 그 발성 영화를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1935년에 비로소 첫 발성 영화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춘향전인 거죠.
2: 아, 예.
3: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한국 영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네. 어쨌든 춘향전이 콘텐츠로서의 이 상품성은 정말 높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3: 그렇죠.
2: 네. 이 영화 춘향전이 이제 만들어

0: 졌는데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전에 그토록 춘향전을 비판했던 지식인들 네. 이때도 다 계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분들의 이 평가나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1: 아,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이제 생각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0: 네.
1: 오히려 약간 민족 고전인가 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의 민족의 정서와 이제 정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점점 생각이 이제 변해가게 되죠. 서서히
0: 네.
1: 이광수만 하더라도 주연 네. 이광수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10년대, 1918년 뭐 이 무렵에는 굉장히 이거는 문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0: 그랬죠.
1: 1930년대 초중반이 되면 이건 뭐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말이 바뀌게 돼요.
0: 그러니까
1: 그 이리만 했다 저만 했다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이 긴 시간 한 14-15년 동안에 서서히 생각이 변해갔다고
0: 그렇죠,
1: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네네. 또 조선적인 것 우리 전통문화에서 또 그런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네, 그렇죠.
0: 네. 선생님 논문에 보면 이 춘향전이 영화로 이 가시적인 걸로 바뀌면서
1: 네네.
0: 어떤 좀 이렇게 뭔가 어려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데 그거 너무 재밌는 부분이라 소개 좀만 부탁드려요.
1: 예를 들어서 그 춘향전이나 뭐 다른 고소설을 이제 어떤 영화화를 한다라고 할 때 항상
0: 예.
1: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어쨌든 고소설에는 그런 그 뭐 1인칭 시점도 나오지 않고
0: 네.
1: 그런 감정선도 정확하게 막 드러나지는 않죠. 그냥 네. 서술에 불과한 경우가
0: 그렇죠.
1: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각색을 해서 영화화할 것인가
0: 네.
1: 이것들이 굉장히 그 시대에는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0: 네.
1: 이 당시에 이 영화 그 춘향전을 제작을 할 당시에 이제 각본을 썼던 사람이 이제 이기세라는 분인데 제가
0: 네.
1: 이제 문학객자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특히 이제 러브신 춘향전은 당연히 이제 뭐 사랑 이야기인데
0: 네, 네.
1: 이거를 이제 너무 이제 뭐 비석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조선의 어떤 그 정조도 잘 살리면서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 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0: 네.
1: 여러 가지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러브씬 같은 것도 보면 그 물론 이게 영화가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 뭐 당시 기록을 보면 그 춘향이와 도령이 이제 이도령이 밥을 나눠 먹는 장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소소히 그러니까 러브씬을 이제 구현을 하고 이랬다고
0: 네.
1: 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새롭게 생각해내고 이런 장면들이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0: 네.
1: 네,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1: 네.
0: 이 소설이나 어떤 우리 전통적인 표현과 영화에서 보여줘야 하는 표현이 좀 달랐을 테니까
1: 네네.
0: 바로 그래서 이 문화 기획자들의 역할이 참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네, 그렇죠.
0: 네. 자, 1930년대에 이거 말고도 중요한 뭐 춘향제 이야기 이런 것들 선생님 논문에 있는데
1: 네네.
0: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지금 다룰 수 없을 것 같고요.
1: 네네.
0: 1930년대 이후에 이제 춘향전은 전통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 네네네.
0: 오늘날의 춘향전의 위상과 의미는 어떤 걸까요?
1: 글쎄요, 해방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이 춘향전의 위상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0: 네.
1: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다주어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 문학의 민족 문화의 뭐 고전이다 이렇게 격상이 된 이후에 이건 이제 해방 후에 남북한에서도 당연히 이제 또 그대로 이어지고 남북한 모두에서 이어지고.
0: 네, 네.
1: 그래서 뭐 음반 뭐 라디오 뭐 방송 이런 것뿐 그러니까 뭐 연극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오페라도 있고 무용극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뭐 끝도 없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0: 네.
1: 지금까지도 최근 아주 최근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근래까지도
0: 맞습니다.
1: 춘향전을 그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만들어지고
0: 네.
1: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이
0: 맞아요.
1: 이제 끊기지 않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처음 한번 미디어를 통해서 그 재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배포된 이 걸 계기로 하여서 결국은 춘향전이 그 과거의 그 20세기 초에 들었던 그런 그런 비판과 다른 비판을 넘어서서 지금의 어떤 진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 즐기는 그런 민족 고전
0: 네.
1: 이런 것으로 이제 격상되고 지금까지도 뭐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지 않았을까?
0: 아유, 그럼요.
1: 네,
0: 그럼요.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곡도 추천해 주신 것, 이건 좀

0: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인지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들으셨던 1937년 빅터에서 녹음된 춘향전, 창극 춘향전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부가입니다.
0: 네.
1: 이 농부가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개별적인 악곡으로 존재하고 그랬습니다만 1930년대 이 창극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거의 100% 이제 삽입되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물론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약간 쉬어가는 무대이기도 하고 이 농부가의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여기서 그러니까 단원 전체를 그 말하자면 쇼케이스처럼
0: 네.
1: 그러니까 이 창극에서 배역을 맡은 사람들 전체를 내보냄으로써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이 다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고 하게 하면서
0: 네.
1: 말하자면 쇼케이스로 아, 그 이 프로덕션 자체 이 무대 자체에 말하자면 그 하이라이트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논문에도 얘기를 썼습니다만 네, 여러 장면들이 들어가고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장면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춘향전 또 네. 뭐 창극뿐만 아니라 춘향가 이것의 이제 구성도 한꺼번에 이제 그 우리가 아는 형태로 좀 굳어져 갔다 고정되어 갔다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좋습니다. 아유, 오늘 춘향전에 대한 또 이색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석지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끝곡으로 빅터 레코드에서 녹음한 1937년 음반 창극 춘향전 중 농부가 듣겠습니다. 소리에는 정정열, 이화중선, 임방울, 박록주, 김소희 명창이 함께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Thank you.

내 경험에 의하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삶은 본래 안전하지 않다. 세상에는 폭력이 끊이지 않으며 지구의 생태계는 계속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연민으로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깊은 본성의 특성인 광대한 부드러움으로 품을 수 있다. 타라 브렉의 끌어안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보면 문득 궁금했습니다. 뭐가 저들을 저렇게 이타적으로 만들었을까 하고요.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돌보려는 마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김원지의 해금 잔상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린 보통 물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보다 물이 늘 있다는 사실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텨내는 문제라는 걸 잘 실감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방법을 직접 고민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깨끗한 물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5월 17일 일요일이었죠. 비연애 인구를 위한 잡지를 발행하는 곳 독립잡지 개간홀로의 이진송 편집장님 이야기 듣고 뒷자리 9808 쓰시는 또사님 문자 주셨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홀로움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단순히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니라 환해진 외로움이라지요. 아마 개간홀로도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잡지 같습니다 하셨네요. 환해진 외로움, 아, 참 좋은 표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담긴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문자로 보내주세요. 50원, 100원에 샵 0302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나비의 꽃들의 노래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물 마시고 손 씻죠. 그럴 때마다 당연하게 수도꼭지 틀어서 깨끗한 물 사용합니다. 근데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 순간에도 깨끗한 물 한 컵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깨끗한 물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소셜벤처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김효진 대표님은 위시빌더의 대표시고 또 사회복지학 박사님이세요.
1: 네.
0: 직접 인사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1: 네, 저 제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요. 오랫동안 CSR과 ESG 분야에서 기업들과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온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깨끗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처리 기술을 개발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저희가 와주셔서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계속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를 담당을 해오셨었고 굉장히 안정적인 길을 걸어오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0: 네. 이게 사실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1: 하다 보니까 네.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쩌면 몰라서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용감하게.
1: 네.
0: 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사회적 책임 분야 담당하시면서 안정적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네.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왜냐면 사실 그전에도 의미 있는 일 하긴 하셨거든요.
1: 네.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전에도 자살 예방 프로젝트

이라던가 이런 걸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쓰고 있는 SNS 상담 채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자살 예방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해왔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저의 삶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과연 내가 가진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

0: 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사회적 책임 분야 담당하시면서 안정적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돕는 거죠.
1: 네.
0: 이런 전화가 왔으면 이렇게 응대하면 될 거고 뭐 이런
1: 네, 맞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삶의 모토로
0: 사실 그전에도 의미 있는 일 하긴 하셨거든요.
1: 네. 이거는 좀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전에도 자살 예방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제가 삶의 모토로 살고 되게 가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저를 좀 돌아보면서, 그럼 좀더 직접적으로 뭔가를 뛰어들어서 20대의 열정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0: 그때는 몇십 대였는데요. 근데
1: 40대였습니다.
0: 40대인데 20대의 열정으로.
1: 네. 왜냐면 또 돌아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그 열정이 아직은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0: 왜냐면 보통은 40대가 됐으니까 이젠 20대 열정으로는 못 살고 뭐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1: 제가 생각보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저를 위해 쓰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던 삶은 저를 위해 쓰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해 쓰는 에너지를 되게 갈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
0: 아니, 이제 타고나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을 뵈면, 아, 이래서 세상은 또 돌아가는
1: 아, 좋게 봐주셔서
0: 거구나.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 특히 이 물에 관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세요?
1: 네. 저는 처음에는 저희 본부장님,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본부장님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걸 같이 개발하신 분이고요. 저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개발하신 분이 이제 저희 제품이 주로 사용되는 시장들을 보니까 개발도상국이나 그리고 ODA 시장이나 이런 데에 저희 제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에는 도움을 청하셨어요. 그런 곳에 저 제품을 전달할 수 있게 좀 소개를 해달라. 근데 처음에 이 제품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저는 세상을 구할 제품이다라는 약간 확신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돕다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 일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것. 예, 그걸로 어쩌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할수 있는 사람, 우리 회사? 우리 팀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이쯤에서 다그 제품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제품 얘기부터 할까요? 딴 얘기부터 할까요?
1: 제품이 궁금하시기는 하겠죠. 네.
0: 그러면 일단 이 제품이 뭔지부터 할까요? 아니면, 근데 왜 이거 사회적 기업으로 하시나요? 이것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데, 뭐부터
1: 네.
0: 얘기해 주실래요?
1: 네, 일단은 제품이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저희는 4g짜리 가루로 되어 있어요. 4g짜리 분말형 가루로 되어 있는 걸 그냥, 짠물 빼고 어떤 더러운 물, 석회질이든 아니면 염색약이든 흙탕물이든, 그리고 요즘 녹조로도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녹조물이든 어디에 넣고 흔들기만 하면 딱 30분 만에 바로 우리나라 생수, 우리가 먹는 물로 바꿔주는 기술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0: 아니, 이게 있잖아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 듣고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은 이거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매직 같은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1: 처음에 이제 이 제품을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말 많이 시연도 하고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눈이 뭐 이렇게 기대감 없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가 동공이 이렇게 점점
0: 거의
1: 커지는.
0: 신봉사 눈 뜨는
1: 예,
0: 수준이잖아요.
1: 그리고 저희는 그걸 할 때마다 되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홈쇼핑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0: 근데 사실 요즘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물이에요.
1: 맞습니다.
0: 물이 자꾸 오염되고 있고,
1: 네.
0: 근데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생

0: 생명체 탄생도 물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의류 산업도 문제다, 뭐도 문제다, 뭐도 문제. 이건 사실 다물 때문에 우리가 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쇄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지구를 구하는 일이 맞습니다.
1: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근데 이제 이 지구를 구하는 일을 아까 ODA 이런 것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공적 개발 원조인 거죠. 여기가 먼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구가 이런 걸 필요로 하지만 여기가 먼저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거를 또 사회적 기업 형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1: 맞습니다.
0: 네. 아니, 네. 왜 이런 루트를 선택하셨나요?
1: 일반 비즈니스로 먼저 풀어서 돈을
0: 네.
1: 많이 버는 쪽으로
0: 그러니까.
1: 솔직히는 갈수 있었죠.
0: 네.
1: 근데 저는 말씀드린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0: 네.
1: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한, 시대적으로 필요한 게, 일단은 저소득층이 훨씬 더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대는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지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될수록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를 더 우선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극화는 더 점점 심해지고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못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물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또 어쩌면 그분들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필요한 대상을 먼저 하자로 저희는 방향을 정했고요. 사실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같이 팀으로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이 가치에다 동의를 해줬고 이거를 위해 열심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마음이 모아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0: 약간 이렇게 들려요. 탄소가 요즘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 탄소를 가장 배출하지 않는 사람이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것처럼 지금 우리 대표님도 약간 결국에는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일단 여기부터 구해야 돼가 그런 맥락과도 좀다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저희는 이 물질을 개발한 것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0: 네.
1: 그 초심을 어쨌든 지켜보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0: 다 처음엔 그렇거든요. 다 처음엔 초심을 잃지 않아야지. 근데 이렇게 좋은 물질을 딱그 손에 쥐게 되면 일단 돈을 왕창 번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쉽게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1: 그렇긴 한데요. 저도 솔직히 그 욕심이 없진 않아요.
0: 네.
1: 근데, 저는 물은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을 먼저 일단은 저희가 가고 나서, 그 다음 비즈니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시장 경제로 가는 게 순서상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0: 너무 감사하고요.
1: 아닙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위시빌더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인지 또 어떤 기술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가 아까 이제 좀 계략적으로 해주셨지만 요거를 직접 한번 설명을 들려주세요.
1: 저희는 일단 첫 번째는 물 문제.
0: 네.
1: 뭐 유엔이 SDGs에 전 세계가 해결해야 되는 과업을 지정을 해줬잖아요.
0: 네.
1: 그중에 물 문제가 6번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기술로 일단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첫 번째 비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앞서 제가 저희 기업 소개를 할때 국위 선양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게 이제 시장을 보다 보니까 ODA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국제구호 뭐 이런 시장들도 이 제품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거기에도 정수재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애석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건 우리 게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입 제품을 구매해서 외국 제품을 구매해서 저희가 원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ODA나 국제 원조 시장에 우리나라의 제품으로 이제 좀 자랑스러운 기업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두 번째 비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저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이나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물건들을 재조 생산할 수 있게끔 공정을 굉장히 단순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저희의

0: 제품을 통해서 제조하고 생산하는 그 과정에 사회적 약자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1: 네.
0: 그분들이 좀 삶의 주체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이 그들이 만든 제품으로 그들이 항상 도움만 받았었는데 도움을 주는 주체자가 될 수 있게끔 사실 만들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거 맨 처음에 이 제품을 만났을 때 잠 못 주무셨죠?
0: 좀 설렜어요. 맞아요. 설렜어요.
1: 네. 어떠셨어요?
0: 좀
1: 갑자기 막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열리는?
0: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복지나 공익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늘 NGO의 광고들을 보면 흑탕물을 먹고 있는 네. 흑인의 모습들과 뭐 이런 걸로.
1: 어린이라든가. 네, 네.
0: 근데 그분들한테 잘 도달할 수 있게 저희가 구조를 좀 짜면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잘 만들면 그분들을 좀 빨리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1: 저 지금 얘기만 들어도 네. 약간 소름 돋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네. 갑자기 이거를 보는 순간 내가 조금만 잘하면 직접적으로 그들을 굉장히 도와줄 수 있겠구나.
0: 맞아요.
1: 약간 이런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수준을 이렇게 맞아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설레요.
0: 맞아요. 제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팀이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네. 저는 그게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1: 네. 잠이 안 왔을 것 같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는 어떤 기업에 몸담고 계시다가 이제 완전히 사업을 하신다면 이거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무서워요.
1: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의심도 들잖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0: 라든가. 맞아요. 맞아요. 매일 그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을까?
0: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니
1: 네.
0: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솔직히 말씀하시잖아요.
1: 네.
0: 약간 저는 좀 무대뽀 기질도 좀 있고
1: 네.
0: 일단 해보자라는
1: 네.
0: 좀 이런 게 있어서
1: 네.
0: 진짜 몰랐으니까 여태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날 그날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게 된 것 같고요. 하다 보니 포기할 수 없는
1: 그쵸, 이제
0: 것들이
1: 뭐 억울해서 뒤로 물러설 수가 없고
0: 그것도 그렇고요.
1: 네.
0: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아프리카 분들도 만나고 그래요. 다행히 아프리카 분들은 직접 저희 회사를 찾아와 주셨어요.
1: 네.
0: 그분들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제 가치와 제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를
1: 네.
0: 약간 증명받고 계속 이걸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사명감을 어쩌면 그분들을 통해서 더 얻게 된 것 같아요.
1: 어떻게 눈물 나. 근데 뭔가 예를 들면 우리 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렇지 않아요?
0: 네.
1: 내가 진짜 이건 믿기 때문에 믿는 바닥이 일단 있어야
0: 그럼요. 믿습니다.
1: 기술과 사람을, 팀을.
0: 맞습니다.
1: 네.
0: 저는 저희 기술력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하고 있고요. 저도 이걸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물이 굉장히 좋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 물의 수준이 그러니까 척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네.
0: 그 척도라는 건 WHO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유럽이나 동남아에 가서 생수를 사 먹어도 물갈이 하시잖아요.
1: 배앓이 많이들 하시죠. 여행자분들 특히.
0: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배앓이를 하는 물을 팔 수 있는 건 그만큼 그들의 수질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1: 벌써 기준을 통과해서 파는 물이 그건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한 212가지 그리고 사실 요즘 아리수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1: 네.
0: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저희 중에 하나가 또 생태독성에
1: 네.
0: 대한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1: 네, 네.
0: 그 생태독성은 뭐냐면 물벼룩을 24시간 동안 저희가 정수된 물 안에 놓고 24시간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51마리 정도가 죽으면 약 50%가 거기서 사망을 하면 방류를 해도 되는 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 네.

0: 근데 저희가 한 마리도 안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태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한 생태를 만드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한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되게 놀라더라고요. 이게 솔직히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로 요즘 미세플라스틱 이슈도 네.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미세플라스틱 테스트도 했는데 저희가 미세플라스틱도 정수 과정에 다 잡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2%를 잡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는 거죠.
1: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제가 여기서 뭐 할 게 없나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요. 음악 듣겠습니다.

0: 미소 컴퍼니의 Wish 들으셨습니다.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물 문제가 심각하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그냥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정도인가요?
1: 제가 경험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 그리고 네네. 케냐 페루 뭐 이 정도 나라들하고 저희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먼 나라이면서 가까운 나라죠. 여행으로 생각하면 너무 가까운 나라지만 거기에 가서 살거나 원조를 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하면 너무 먼 나라로 느껴지는데요. 제가 일단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는 자카르타 도심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일단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0: 네. 큰 섬, 큰 네. 도시에는 괜찮고.
1: 네. 네. 근데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강물을 지하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펌프를 올려서 그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중금속이나 그리고 뭐 오염, 뭐 사실 분뇨 이런 네. 것들까지도 섞여 그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0: 네.
1: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수도 시설이 이미 민영화가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수도세 잘 내면서 그 수도세라는 게 정부가 아니고
0: 네.
1: 그냥 수도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잘 내면서 먹어도 되는데 보통 저희가 필리핀 놀러 가 보면 그 수상가옥이라고 하는 데들 막 관광지로 막 가잖아요.
0: 네.
1: 누군가에게는 거기가 삶의 터전입니다.
0: 그렇죠.
1: 네. 근데 이제 수상가옥 생각해 보시면 그 밑에 막 온갖 쓰레기들과 그리고 물 되게 뿌옇고
0: 네.
1: 막 그런 데서 아이들 수영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물을 떠서
0: 생활수로 다 이용해야 네. 된다는 거죠.
1: 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우간다 정부 관계자랑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 우간다 정부 관계자도 TV에서 보는 사실 그 흙탕물을 진짜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70%는 수인성 질병 때문에 사망을 하고
0: 네.
1: 그 물을 뜨러가는 일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0: 네.
1: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듣게 됐어요. 전 책과 사실 저도
0: 네.
1: 뭐 TV를 통해서 보던 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제가 눈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다가오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간다 분들한테는 저희의 기술은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물이 어디든 있으면 그냥 거기에 설치하면 되는 거라서
0: 네.
1: 학교에 오염된 물이 있으면
0: 네.
1: 학교에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0: 네.
1: 아이들이 학교로 물을 뜨러오게 하고
0: 네.
1: 공부를 하게 만들자라는
0: 네.
1: 약간 비전을 같이
0: 이 왜 그 샘 네. 파주시는 맞아요. 일들도 우물. 많이 하시잖아요.
1: 맞아요. 우물이요.
0: 네, 그 우물이랑 손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든 판 다음에 정수.
1: 맞아요.
0: 판 다음에 정수 이렇게 하면 되니까.
1: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우물을 많이 팠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우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워킹되고 있지 않은 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0: 팠는데 물이 너무 안 좋다든가.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고장이 났다거나.
0: 네.
1: 그리고 대부분은 근데 오염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 오염된 물을 그 자리에서 그냥 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고 네. 그 거기를 다시 건강한 생태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0: 아니 그 조그맣고 그 마른 아이들이 그 무거운
1: 네.
0: 물지게를 지고 가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좀 더 가깝게 바로 집 앞에 뭐 이렇게
1: 맞아요.
0: 해줄 수도 있으시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보통 어느 나라로 가시나요?
1: 지금 인도네시아 지역은 저희가 UN, IOM을 통해서 이제 난민들에게 저희 것들을 먼저 전달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간다, 케냐, 페루, 모로코 이런 나라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0: 직접 가보시니까 많이 심각하죠.
1: 그러니까 저도 관광으로 갔을 때 안
0: 네.
1: 보이던 것들이
0: 네네.
1: 이런 일을 가지고 가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0: 케냐랑 얘기하고 있는 모델은 저희의 기술을 케냐로 전달을 하고 케냐의 여성들이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구상을 같이 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갑자기 이제 전 좀 나쁜 사람이라서 기술 주기가 아깝진 않으세요?
0: 아니요. 솔직히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세 번째 비전이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네. 일하는 것도 있고 네. 저희는 원조를 통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저는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언제까지나 그렇게 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기술을 이전하고 그렇죠. 그분들이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또 그래야 우리가 관광도 갈 수 있어요. 사실.
0: 맞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술은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참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는데 여기저기서 사실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상해요.
0: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요.
1: 네.
0: 좀 깊게 들여다보니까 기술 네.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1: 아, 그럼요.
0: 기술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많습니다.
1: 네.
0: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구조적인 인프라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어 뭐 경제적 격차가 있을 수 있고 네. 인프라 부족일 수도 있고 지역 불균형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스팟스팟스팟으로 보면 하나씩은 해결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것들이 브릿지가 안 되는 거예요.
1: 아, 네네.
0: 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네. 이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은 기술만 보고 인프라를 보시는 분은 인프라만 봅니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 문제만 보는 분들은 그것만 봐요. 저는 이게 다 연결이 되고 다 같이 만나야 융합이 되어야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인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 간에 문제가 대해서 간만
0: 맞아요.
1: 어떻게 한다고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닌 네. 것처럼.
0: 네.
1: 아, 그러면 위시 빌더는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 지금 해결을 해주고 계세요?
0: 저희는 기존의 물 공급 구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큰 정수시설이 있고 그게 큰 관을 땅에 파져 있는 큰 관을 통해서
1: 그렇죠.
0: 그 물이 연결이 돼가지고 네.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수도 시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형 시설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인프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일단 땅부터 파야 되고 그런 대형 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려면 또 대규모의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1: 맞아요.
0: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저희는 사실 이동이 가능하고 굉장히 가볍고 사실 오염물이 있는 곳에서 물만 뜰 수 있는 물통만 있으면 저희는 그냥 가변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더러운 물이 있는 곳에 가져가서 뭔가 큰 설치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걸 들고 오염수가 있는 곳을 그냥 찾아갑니다.
1: 어디든 가시는
0: 갑니다.
1: 거죠. 제가 진짜 오늘은 꼭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요. 지금 우리 위시빌더에서 가지고 계신 게 파우더 형태,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살짝 작은 비닐, 이거 뭐라고?
0: 라면 스프?
1: 라면 스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요만큼이면 물 18리터?
0: 20리터.
1: 20리터. 20리터를 바로 정수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물을 그냥 꿀꺽꿀꺽 드실 수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라면 스프 가방에 넣어간다면은 여행 가방에 그냥 한참 넣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0: 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처음에 2024년 2월에 갔을 때
1: 네.
0: 10명의 팀이 같이 갔어요.
1: 네.
0: 그때 한 100개씩 각자의 네. 캐리어에 나눠서
1: 100개 넣어봤자 사실 짐 바구니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0: 지퍼백 조그만 거
1: 네. 자기 짐 다 넣고 그냥 네. 한쪽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0: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이제 전달을 했었습니다.
1: 그러면은 이 가루도 먹어도 되나요?
0: 사실 먹는 건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1: 네네.
0: 아무래도 이게 천연 광물에서

0: 왔다고는 하나 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네. 그래도 가루 자체는 바로 드시지 말고 이거를 네. 오염 수에 넣어서 정수하는 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1: 아, 전 막 너무 매직이 너무 매직이라서 이 가루를 내가 먹으면 내 몸에 있는 혈액도 정수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네. 이 가루가 물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흡착
0: 네, 맞습니다.
1: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가라앉게 되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그 위에 깨끗해진 물들은 이제 떠서 드시거나 생활 용수로 사용하실 네. 수가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1: 아니, 현지에 계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보면?
0: 처음에는 이 제품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낯설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저걸로 정수가 되나?
1: 그러니까
0: 라는 의심 어린 이제 눈으로 일단은 보세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아까 홈쇼핑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시연을 해드리고, 네. 이렇게 먹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드셔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다들 멈칫멈칫 솔직히는 하시더라고요.
1: 네, 무섭죠.
0: 왜냐하면 무섭죠. 근데 먹고 나서 자기들이 먹고 있던 생수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걸 바로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완전 달라지는 걸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어요.
1: 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피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물론 한국인들이 뭐 관리도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은 물도 한몫하고 있지 않나요?
0: 영양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물이
0: 네.
1: 좋아야
0: 맞아요.
1: 피부가 좋고 이제 아프리카나 이 물이 안 좋은 친구들 보면 피부병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0: 맞아요. 저희가 이제 흔히들 보는 석회.
1: 네네.
0: 석회가
1: 물에 많이
0: 네. 섞여 있잖아요. 남성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석회물을 굉장히 오래 쓰면 탈모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1: 네. 네.
0: 그러니까 피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아까 이제 피부 말씀 주셔서 저희 기술을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가져갔더니 저희 물건을 보시고 화장품 회사에서도 연락을 주셨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이 베이스를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훨씬 더 좋으니까요.
0: 화장품을 만들 때 정제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 네.
0: 그 정제수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거기는 너무 없고
1: 네.
0: 그리고 대부분 필터 형식으로 정제수를 네네. 만드는데 필터가 너무 잘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1: 교환도 빨리 해줘야 되고
0: 네, 그 공급이 너무 사실은 비싸고
1: 네.
0: 수급도 어렵고
1: 그 필터를 버리는 것도 문제거든요.
0: 맞아요. 네, 그게 또 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연락을 주신 곳이 있습니다.
1: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술을 단순화하셨길래 장애인, 시니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0: 저희가 기본적인 광물 자체는 이제 원료는 광물에서 오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소독제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8가지의 물질을 섞어서 가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 원료를 사람들이 포장할 수 있을 정도의 아~ 수준까지 저희가 다
1: 미리.
0: 저희의 미리 다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 공장에 넘겨줍니다. 표준 사업장에 넘겨주면 표준 사업장에서는 이제 기계 설비에 요즘
1: 네.
0: 기계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1: 네.
0: 사실 그리고 이거는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0.2g, 0.1g 이런 단위로 사실은 이거를
1: 눈에
0: 물질을,
1: 잘 보이지도 네. 않아요.
0: 그래서 기계에 그것들을 이제 입력을 시키고 그런 기계에 맞춰서 이 가루들이 나오고 나면 포장과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왜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0: 이거는 이제 초심일 수도 있고
1: 네.
0: 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1: 네.
0: 장애인들도 사실 돕는 일을 많이 했고
1: 네.
0: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하고 원조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분들의 삶을 사실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장애인분들은 부모님들이 보호자로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보호자들의 대부분의 소원은 이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런 그 얘기를 해석을 해보면 이 아이가 자립을 해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으면 이 부모가 부모 또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 네. 네.
0: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 구조 안에 이 사람들을 같이 넣을 수 있으면 이분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게다가 그냥 생활이 일단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내가 뭔가를 하고 그에 대한 약간 뿌듯함, 내가
1: 맞아요.
0: 내 몫을 뭔가 했다. 이게 삶에는 굉장히
1: 맞아요.
0: 중요하잖아요.
1: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장애인분들이랑 생산을 하면서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의 스티커를 여기서 붙여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는 이런 일들도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너희들이 만든 이 제품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쓰일 거야 라는 거에 늘, 그러니까 표정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0: 달라지죠.
1: 예.
0: 네.
1: 자기가 도움만 받다가
0: 그쵸.
1: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0: 맞아요.
1: 주체자가 된다는 거에 대한 자긍심?
0: 네.
1: 그거는 그렇게 재활훈련을 많이 하고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성장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는 걸 조금 보게 된것 같습니다.
0: 저 이거 진짜 궁금해서 제가 음악을 들으려다가 음악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사회적 기업이 아닌 정말 자본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어떤 사람들도 전부 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결이 되는 게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모든 기업이 어떤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그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이 우리 개인이 바꿀 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미약하지만 기업이 뭔가를 바꾸기는 우리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기업이 함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1: 저는 정부도 함께 해야 되고, 기업도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를 포함한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게 각자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자로서
0: 네.
1: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0: 기업이 특히 그 사회 문제 해결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1: 왜냐하면 기업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0: 그렇죠.
1: 그 기술과 사람이 조금 더 이타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소셜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벤처는 기술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소셜벤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전에는 기업이 뭐 물건만 잘 만들면 됐었는데 지금은 좋은 기업이 그런 기업이 아닌 거죠.
1: 그렇죠.
0: 네, 현장에서도 기업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느끼세요?
1: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0: 네.
1: 특히나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
0: 네.
1: 생각들 정말 많이 바뀐다는 건 체감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저는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많이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아까도 단편적인 게 아니고 다 연결돼서 소비자들도 건강한 소비자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그리고 기업의 구성원들도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선택을 많이 할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자, 마지막으로요. 위시 빌더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위시 빌더가 되어드릴게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사실 위시빌더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는
0: 네.
1: 소망을
0: 네.
1: 실현하는 사람이 돼보자라는 걸로 저희 회사명을 만든 거였어요.
0: 네.
1: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생각한 건물 문제를 해결하자였던 거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도 살리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또 깊게 들여다보니 물 말고 다른 요즘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연료에 대한 문제, 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SDGs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0: 그게 뭔가요?
1: 17가지의 이제 사회 문제들을
0: 네.
1: 네, 사회 문제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기술로 개발하고 그걸 세상을 살리는 곳으로 연결을 해보자 라는 큰 꿈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물을 해결했으니 그 다음은 불을 해결해보고
0: 네.
1: 그 다음 에너지, 그 다음 사람, 교육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 돼보자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전국에 계신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함께 위시빌더의 위시빌더가 되어드릴게요.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닮은 사람들의 워터댄싱 듣고 계십니다.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 만나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어떤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방법을 찾고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게 누군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봅니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에 살아 좋은 점. 어느 쪽으로든 땅끝까지 달려가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다라는 말의 어원은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해석되곤 하는데요. 작은 물줄기, 큰 강줄기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여 거대한 하나가 된 바다. 그래서 일상에 지친 우리 마음까지 다 받아주고 안아줄 듯 거대한 품을 지니게 되었죠. 우리도 바다처럼 넓은 품과 깊은 속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세상 모든 이의 마음이 흘러들 수 있게 바다처럼 자세를 낮춰야 하는 게 아닐까요? 5월 31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뱃노래로 출발합니다.

0: 허구야.
1: 오늘 첫 곡으로

0: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뱃노래 함께 들으면서 5월 31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풍류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배님, 반갑네요. 풍류가 좋다 오프닝 멘트 들으면 졸음이 확 달아나네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 탑돌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2887님, 부처님 오신 날 제천시 백운년 사찰을 방문하여 행사 마치고 뒷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종일 국악방송 듣는데 불교 노래 많이 들려줘서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오늘은 좀 쉬었는데요. 가장 바빠야 할 때 벌꿀농사가 잘 안 돼서 마음이 무겁네요. 네,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재방송 때 보내주신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낮에 절에 다녀왔네요. 봄 끝자락의 풍류음악과 함께 편안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431님, 풍류가 좋다 너무 좋아요. 진행장님 목소리도 좋고 구음소리도 좋고 얼씨구 국악 좋다. 6431님 감사합니다. 저도 얼씨구 좋다. 네, 지난주 주옥같은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쉽고 편하고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풍류 많이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그리고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종대의 왜 여러분의 연주, 긴 시나이 합주 감상하시겠는데요. 시나이는 육자비기 토리권의 무속음악에서 사용되는 허튼가락의 기악곡을 뜻하죠. 다양한 전통악기의 절묘한 즉흥합주 감미롭게 감상하시고요. 저는 노랫말 봄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인 만큼 예로부터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민요 중에는 바다에 나가 일할 때 부르던 어로 노동요들도 많은데요. 서도민요 배치기도 그중 한 곡입니다. 배치기는 서해에서 부르던 뱃노래로 어부들의 노동요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제의적인 성격도 지녔는데요. 어영도 철산을 다 쳐다먹고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갑니다. 이런 노랫말로 시작됩니다. 여기 나온 어영도는 평안남도에 있는 섬으로 예로부터 조기어장으로 유명했던 곳이고요. 철산은 평안북도에 있는 지명으로 철산 앞바다 역시 조기어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연평바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명인 연평도 인근 해역을 말하는 건데요.

연평도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속한 섬이죠. 어영도와 철산에서 고기를 다 잡고 연평 바다로까지 가자는 노랫말처럼 고기를 따라 이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어부들의 삶인데요. 그래서 뱃노래 계열 노래는 해안을 따라 비슷하게 전파돼 비슷한 곡조로 불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륙에서 발달한 노래가 한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풍기는 것과는 다른 특징이죠. 어쨌거나 연평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자는 말을 돈 실러 갑니다 라고 노래할 만큼 어부들에겐 물고기가 곧 돈인 건데요. 그럼에도 모조리 쓸어 담고자 과욕을 부리지 않고 씨를 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노랫말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평바다에 널린 조기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들여라 라는 노랫말인데요. 여기서 양주란 바깥 주인과 안주인, 즉 부부를 뜻하는 말이죠.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들여라. 적어도 알을 낳을 조기 부부 한 쌍은 남기고 잡아들이자는 얘기겠죠. 근세 들어 중국 대형 어선의 무분별한 남행으로 정말 씨가 마르게 된 어종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옛 어부들의 지혜가 담긴 노랫말 구절구절들을 그냥 지나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지숙의 소리, 서도민요 배치기, 강대성 외 여러분의 소리, 충청도 태안 배치기 두 곡 연달아 감상하셨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이생강의 대금 연주, 이생강요 대금 산조 중 중중몰이 국거리 시나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최근순의 소리 노래가락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리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돼요. 지난주 첫 곡 마치기 이벤트에 응매해 주신 청취자님들 많이 계셨는데요.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887님, 제주미녀 이어도 사나, 그리고 전영미님 이어도 사나.

그리고 승승장군님도 이효도 사나 첫 소절을 들으면 알 수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난주 문제는 좀 쉬웠죠. 제주도에 가면 많이 불리던 미녀였어요. 앞으로도 저희 풍류가 좋다.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풍류 잘 선별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들 만들어 볼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정농악회의 연주 별곡입니다. 별곡은 다른 이름으로 정상지곡, 가진해상이라고도 하죠. 영산해상 밑도들이 천년만세를 여러 방식으로 이어 연주하는 악곡의 총칭을 뜻합니다. 별곡 감상하시고 잠시 후 저는 풍류 사전에서 뵐게요.

0: 아버지, 풍녀 사전을 보니 가곡은 시조시를 노랫말로 얹어 부르는 노래 음악이라고 합니다.
1: 어이, 그러냐? 우리 청인어도 어릴 적 시조 읊는 걸 좋아하지 않았더냐?
0: 그러니까요, 아버지. 제가 외우고 있는 것만 해도 멋진 시조들이 참 많았는데요. 시조가 노랫말이라니 그럼 얼마든지 다른 시조로 노랫말을 바꿔 부를 수도 있는 거겠죠?
1: 어이, 그래, 그러기야 하겠지만 아무 시조나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아, 그러면 오늘도 풍요 사전을 한번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니?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심청량이 추측한 대로 가곡은 하나의 악곡의 여러 다른 시조를 노랫말로 얹어 부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시조를 얹어 부르냐에 따라 노랫말 붙임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원래는 수십 가지 다른 버전이 있었다고 하나 그중 선호도가 높은 버전들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각 악곡들마다 가장 많이 불리던 대표 노랫말을 첫째 바탕이라고 그 이하 다른 노랫말들을 둘째 바탕, 셋째 바탕 이런 식으로 일컬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경우 버들은 실이 되고로 시작되는 시조가 가장 대표적인 노랫말이지만요. 간밤에 부던 바람에로 시작되는 시조와 내 언제 신이 없어로 시작되는 시조도 각각 둘째 바탕과 셋째 바탕으로 불리며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노랫말로 전승되고 있답니다.

김영기의 노래로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간밤에 부던 바람에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같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이지만 노랫말이 버들은 실이 되고로 시작되는 버전을 또 따로 들려드렸었는데요. 가곡의 각 악곡들마다 이렇게 자주 불리는 대표 노랫말 외에도 둘째 바탕, 셋째 바탕으로 불리는 다른 노랫말들이 있기 때문에 가곡의 제목을 소개해드릴 때는 언제나 노랫말의 첫 마디까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대엽이란 악곡이 여창 가곡에도 있고 남창 가곡에도 있고 또 우조 악곡과 계면조 악곡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여창 가곡 우조 이수대엽 그리고 간밤에 부던 바람에 라고 노랫말 첫 마디까지 명시해야 명확해지는 거겠죠. 5월 마지막 날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거문고의 신캐동,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 중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 5월도 이제 서서히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치 좋은 책의 마지막 장, 넘기기 싫은 그 마지막 장처럼 더 붙들어두고 싶은 아까운 나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제 나날이 초록은 더욱 짙어질 테고요. 태양도 조금씩 더 뜨거워 가겠죠. 그렇지만 더워지는 날씨는 우리 마음을 조금은 더 단단히 해줄 테니 그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젠 이 5월도 잘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6월은 큰 파도 없이 편안하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풀어봅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은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한다는 뜻을 지닌 음악 만파 정식지곡 들으며 시작합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입니다.

취타 아명으로 난파 정식 지곡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무언가 그냥 지나가기가 좀 아쉬운데요. 5월이란 계절이 너무도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유가 참 많은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이유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연두에서 초록으로 서서히 바뀌는 자연 풍경이 참 좋고요. 그 초록빛 잎사귀처럼 신선한 바람,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 물론 이번 5월은 좀 더운 날도 있긴 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5월의 날씨만큼은 어느 계절과 비할 수 없죠. 우리 모두를 시인이 되게 하는 날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5월에 시 몇 편 써 놓았습니다. 이처럼 좋은 5월을 보내면서 무언가 아쉬워서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그 소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일요일 오늘은 전곡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독주로 듣는 여밀락 전바탕 길게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이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발매한 최충웅의 가야금 정악 천원지방에 담겨있는 여밀락 전바탕입니다. 이 음반은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을 역임한 최충웅 명인이 자신이 연주하는 가야금 정악을 모두 8장의 음반에 담아낸 거질의 음반입니다. 8장 음반 중에 첫 번째 CD에 담긴 것이 여밀락 75분이고요. 두 번째 음반이 보허자와 만파정식지곡, 경풍년, 염양춘 수령음, 그리고 세 번째 음반이 밑도드리와 웃도드리, 평조회상, 그리고 네 번째 음반은 현악영산회상과 천년만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반이 남창가곡 전곡,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반이 여창가곡 전곡, 이렇게 해서 무려 CD 음반 8장에 이 음악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이 음반을 낼 즈음이 최충웅 명인이 국악에 몸담은 지 언 6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점이라 하면서 명인이 2001년에 국립국악원을 떠나면서 정년 기념으로 발행한 가야금 정악보에 담긴 악보와 똑같은 내용의 음반을 제작해서 그 악보를 보고 이번 음반을 함께 들으면 가야금 정악을 배우고 익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이번 악보 속의 음악을 모두 녹음하고 음반을 내셨다고 밝혔습니다. 평생을 국립국악원에 몸담고 활동하시면서 내내 연주해온 음악들이지만 그 음악들을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음반으로 만들어낸 작업은 큰 공력이 필요했는데요. 이처럼 지난 2010년에 음반으로 내셨습니다. 오늘 그 음반 중에 첫 번째에 담긴 여밀락 전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여밀락을 가야금 독주로 매 장의 여음까지 모두 들어보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여밀락이란 음악은 원래 조선 세종대의 복례의이란 음악에 포함돼 있던 곡이고 용비어천가의 노랫말 일부를 부르는 곡이었지만 조선 후기의 풍류방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음악이 돼서 오늘날 기악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피리대금 해금과 같은 향악기 전승의 음악인데요. 오늘은 그 악기 가운데 가야금 독주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10장으로 이루어진 곡이지만 7장까지 전승되는 음악입니다. 각 장마다 원가락 12장단과 여음 20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곡의 선율 구성을 보면 1357장과 246장이 같은 선율이 많이 반복되는 그런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20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의 음악이고요. 4장부터는 급박이라 해서 10박 한 장단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가야금 독주로 듣는 여밀락 1장부터 7장까지

여밀락 1장부터 7장까지 전곡을 75분 23초, 1시간 15분 23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하신 최충웅 명인, 이분은 1961년부터 2001년 6월까지 국립국악원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국악사를 거쳐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악장, 음악감독, 지도위원으로 4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이후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양주풍류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평생 국립국악원에 몸담고 계시면서 2001년에 정년 기념으로 발간한 가야금 정악보에 담긴 모든 곡을 음반화해서 2010년에 출반한 그 음반 중에 첫 번째 음반에 담긴 여밀락 전곡을 들어보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전승의 여밀락이 최충욱 명인의 가야금에 고스란히 담겨서 이렇게 보존 전승이 될 수 있게 됐는데요. 악보 속 음악이 이렇게 실제 연주로 구현이 되고 그걸 배우는 후학들은 악보와 음원으로 명인의 좋은 연주를 고스란히 전수받을 수 있게 돼서 이 음원은 우리 음악사에서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시간에 오늘은 지난 2013년에 발매된 최충웅의 가야금 정악 천원지방 중에 첫 번째 CD 여밀락 전 바탕을 듣는 순서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곡 감상 시간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곡 한 바탕을 노래할 때 가장 끝곡으로 연주하는 노래 남녀가 함께 부르는 가곡 태평가 골랐습니다. 김경배, 김월하 두 분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이리야도 태평성대 저리야도 성대로다. 유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조선 중기의 학자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한 가곡 계면조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경배, 김월하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를 연주하는 음악 천년만세 준비했습니다.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의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는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에 남산 국악당에서 정기연주회를 여는데요. 다음 달 4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남산에 위치한 남산국악당을 찾으시면 양주풍류학회의 음악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청성곡 들려드립니다. 김정승의 대금연주입니다.

청성곡 김정승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이 계절에 듣기 좋은 맑은 우리 음악들 함께 나누셨는데요. 대청마루 넓고 마당에는 초록빛 이파리가 반짝이거나 함박꽃이 활짝 피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음악을 들었다면 참 멋진 5월을 보낸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풍경이 아니었다 해도 이 5월의 마지막 날을 풍성한 우리 음악으로 들으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5월의 마무리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이때야 남의 용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하여 삼의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빈객이 전승만기였다. 주유계 장기시여 이삼일을 즐기시더니 영의 천의 역풍을 복중에 과히 세어 우연 특병하여 각가지로 약을 다 써도 효용 보지를 못할지 진세상간에 조그만한 태간이 약이 된다 하오기에 용왕이 토끼를 구할 길 없사와 혼자 앉아서 자탄을 하시는디 왕왕 전하다

0: 예 묘언니
1: 어
0: 다시오이 토끼랑 흔들흔들 임생은
1: 어
0: 해

힘이 없이 다니기라간 짐승을 내가 그것지 구하가 들어한 바리요.

0: 그렇지. 도사가로되 대왕 성덕으로 어찌 성공 재신이 없으리까? 말을 마친 후에 이놀불견 당고시였겄다. 이때 용왕이 수구조정 만조백관을 일시의 영을 내려놓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들어올 도로되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디 이런 과관이었겄다. 성상은 그 성진은 도 판선비노 추수고징어 할땐팡 대대산동대로 모 방첨사조계 해운공방 대평사청어 군수해 구형다몽어 조부장조구 부별당 정창의 승례 정달이 가오 자우나조리 금군보조 상순치논치준치 삼치평치 가득가오리까지 영을 듣고 그저 박박박박박 어전에 목지어야 대왕의 계절을 그저 구벅구벅 병든 용왕이 이만 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의 토물주가 되었구나.
1: 그렇지.
0: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짐의 병을 구하리까. 좌우 오독지졸 면면 상구하야 묵묵 부답이었다. 왕이 똘똘

0: 달려
1: 타요제
0: 정은잉어가 열자가 오대 승상 거북이 나가며 헛등하뇨 승상 거북이

0: 나는 할 줄을 모르니 보내지를 못하리라.
1: 좋지.
0: 수문장 물메기가 나가면 어떠하뇨?
1: 그렇지.
0: 정헌 현자오대 얘기나
1: 글쇼
0: 장수구대하고 호풍신어근이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노른 고로 세상을 나가오면 여기에 까물고 와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달 산입 농돌이 입각기다 물에다 봉등 담시 그릇을 그 생겨 담물려대로 죽거든면 인간의 이질 백질 설사배앞이 난디 약으로 먹싸가구니 보내지면 보더리다. 이때요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오며 신호고향은 세상이라 정인병 개선천수가마니 참신하야 청복만악을 바래봐 산중태야

0: 멋지리라. 용왕이 이만 하고 보더니 내 이놈 너도 신하란 말이냐?
1: 그렇지.
0: 내 저놈 조가 밉다. 두 엄지발만 뚝 뛰어나 내 쫓아라. 방첨사 조개가 어떠하뇨?
1: 좋다.
0: 방첨사 조개는 철가 비꾸고 방신체도 고르간도 싸우라.
1: 좋다.
0: 예그릴 났으되 과 방주울지 세우고 자수의 인지공이라. 세상을 나가오며

서로도 치를 못할 적이 어부에게 한편으로 가서 속절없이

0: 가리라.
1: 좋다.
0: 이렇다시 공론이 미결할 적에 영등 전리로 한신하가 들어온다.
1: 한신하이

원구라 상소를 올리거나 용왕이 받아보니 별주부 잘해였다. 너의 충성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에를 나가 죽게 되면은 인간의 진미가 된다 하니 그 아니 온통오냐. 별주부 여자 어대 소신은 수족이 넣으시라 강상에 둥실 높이 떠 망 보기를 자라와 인간의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나이다. 글랑한 그리 해라 화 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 들여가 토끼 화상을 그린다 공정 우리 청홍연 금소 조파 금흥연

그리고 동네 방자 운무증언에 열맞던 코리고 단 초지 초인 가다 주호 꽃 따먹던 힙 그리고 백설강산에 치운 날 그가 넣던 털 그리고 바나 방창 화림융흑 깡창 뛰던 발 그리고 두개나 쫑그 둔둔돌이 돌이 허리는 늘성공당이 몇도 앞편 청산유호 후 앞편은 녹수로다 녹

0: 어디서도 알 쏘냐 안나의 어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더라. 이때어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 들고 화상을 목돌미에 얹어다 놓고 목을 쑥 오므려 놓은 것이
1: 그렇지.
0: 저 막통 창자에가 화상이 붙어 가족 폐갑속이 되었겠다. 요만하면 수로 육로 이말 일을 다녀오더라도 물 한 점 안 묻겠구나. 용왕께 하지거고 본댁으로 돌아올 적에 그때 여별 집은 5층이 있던가

0: 여보 와라 별주야
1: 헤헤
0: 헤헤 네가 세상을 간

0: 아이고
1: 기다리면 니기 뜨란 말이냐?
0: 제할.

시드님 심지사장 물회 속에 잠시나야

0: 제 옷 가는 이라 목 가는 이라
1: 아이고
0: 나를 중이야 이제 어디에다 꿈꾸가면 이가 세상을 가지마

0: 별주부 있다 하는 말이 나라에 한우 기시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 복명이오니 사세 부득이로소이다. 내 몰랐다 내 몰랐어. 나라에 한우 기시 없어 약을 구하러 간다오니 그 아니 충성이지 그거냐.
1: 그렇지.
0: 그럼 수로육로 이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렸다. 노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올 적에 이때여 별주부 마누라가 있던가. 별주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말차로 나와 보는 별주부 마누라 나온다. 주부 마누라가 알아오른디 잘생긴 뱁시를 보면 어여 본대가 흡지만은 그름 하나는 일색이라.
1: 좋지.
0: 아장아장 나오더니 저분 하이리 저분 하이리

0: 죽은 흥미를 보였더니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간다 흥이 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게 있는데 무엇을 그다지 본질이요 당상 악발 늙은 놓친 초상 공개를 본질이요 본신주의 창한 중성 초정 사직을 못 잊어요 구중 절분 안에 철양 기사를 혼지져요 내가 가기는 가되 꼭 못 잊고 가는 게 하나 있네 아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1: 그렇지.
0: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제너머 잔털밭에 남생이란 놈이 하나 있는디 그놈이 나하고 똑같이 생겨서 우멍하기가 한이 없는 놈이여
1: 으시고.
0: 나 없는 새에 문 열고 들어올란지 모르니 그놈 몸에서는 노랑내가 나고
1: 그렇지.
0: 내 몸에서는 비린내가 나니 냄새로 짐작하고 부디 조심오
1: 으시고.
0: 서로 작별하고 수정문박 쓱 나서니 철저히 경계였다 고고 청년으로
1: 한두채
0: 부상으로 피던 양국의 찬즈랑에 불봉으로 돌고 돌아 의장총계 찍고 회한봉구로 믿던 난 누워라 한다는 데요 불평은 물의 둥실 어려운 잠자고 자꾸 세포를 벌라라들 때 동정연천은 반신초 금색초파가여기라 앞발로 벽발을 찍고 당겨 뒷발로 장난극을 당당

0: 여 금도 끌어가지고 남포로 둥둥가는 놈에 조각달 무간수어 조세왕은 원혼이
1: 다 주체
0: 원해 속에가

참신하야 천목마나 을바래 방 방경대 구름 속에 학선이 우러가 있고 실보산 피리봉은 허공에 돈사 해산반물에 홀자 산원지쟁 높고 경수 높은 야자파 우런 어리렁 술렁정 깊고 만산 가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롱은 낙낙 떨어진 참목 벌벌지 땅갈 파리몽둥 칭롱 꿀 모르다리 흐름도 줄루

0: 담겼다. 어서는 돌아돌고 백구론 분비 갈매기 우리 목파리 원앙색 항상 두루미 손만은 땡공의 소천자 키와 너던 만성전우봉황해 양양장파증 지금도 사랑한다고 원앙색 일월 칠성 은하소 다리도 턴 오자기
1: 다
0: 목파리 해오리

지어다 본예 마랑 전봉이오 내려 구보 본예 백살지로구나 예 구벌어진 늙은 장속 광풍을 못이기엔 늘로울 주물 첫째 천리신 해론 정산으로 돌고 옛골모리 주르르르르 저골모리 괄과 혈도 골몰이 한도로 한수처 전방야 지방야 벌떡 겨우정 방울

0: 아버님이로 가야자 안마 안마도 내루나 요런 경태가 또 있나
1: 한시고
0: 이때야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 생전 못 본대라 무섭증이 왈칵 나서 모래 속에 잠시나야 모가지만 내놓고 사면을 둘러보니 웬간 날짐승들이 지그들까지 모여 앉아 상자 다툼을 하는 뒤 앵무새가 썩 나서며 금년부터는 내가 상자를 허겄소
1: 그렇지.
0: 부엉새 꾸짖으며 어라 이놈 네가 어디서 상자를 한다고 나선단 말이냐 아니 내가 왜 상자를 못 한단 말이오 네 근본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이네 말을 들어

0: 좋다. 보현금
1: 나게 시고 서서 기상 놀리 할때 공산도 품봉 아침 몇 대

0: 듣고
1: 제헌
0: 경주산 석상우동 기영기영이여 올라 손상 반죽 죽은 열매 내 양식을 삼었은지 내가 아니 그냐
1: 우체현
0: 이때여 까마귀가 썩 나서며 금년부터는 내가 상자를 허겄소.
2: 봉황새 꾸짖으며 어라 이놈 네가 어디서 상자를 한다고 나선단 말이냐.
1: 그렇지.
2: 아니 어째서 내가 상자를 못 한단 말이오. 야 이놈아 들어봐라. 웬 몸에는 흰 점 하나도 없고 눈에는 검은창만 있는 놈이 어디서 상자를 한다고 나서 천하의 괘씸한 놈 아닌가?
1: 어이.
2: 까마귀 화를 내며 아니 털만 넓적하고 대구리만 그저 크면 어른이란 말이오?
1: 어이.
2: 내 근본 이를 테니 들어보시오.
1: 그렇지.
0: 내 근본 들어라.
1: 그렇지.
0: 내 근본을 들어봐라.
1: 다, 어이.

흘러도 이 몸이 감기나 사냥 땅진에다가 방희지세영비여 흥덕 빠져머들어 이 몸이 금어있고 끝난 수삼질적에 그물대다리를 놓아 겨우 친절을

중놀할지 천하의 판품은 내올로 가라했으니 지금 주소유 하는 천하의 나 뿐인가 아 이거 흐름이야 아 이거 흐름이야 부엉이 웃고 내 한만 그런데도 내 심청 물쳐가야 열두 가지 울음으로 가보지 난게 안정 울음으로 통할 적에 까옥까옥 도락도락 괴기한 음성으로 수절하무유이 널지 내 소리 깍깍 나면 세상의 인간들이 돈을 들어서 날릴 적에 또 날아가자 배 떨어지니 세상은 미운 놈을 다 맡기는 또 있느냐 빈통이나 찾으가자 이정승 불일러다 까마귀는 한쪽으로 난지며 아니 여보시오 네 세상은 그리 헐망정 이 만자 중에 내 망신을 시켜도 유만부득이지 그렇게 시킨단 말이오 까마귀 한쪽으로 할일 없이 훨훨 날아가고 별주부가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가 길김생들이 저희들까지 앉아 상자 다툼을 하는디 이런 과관이었겄다.

0: 꿈꾸는 코끼리.
1: 하하 좋지.
0: 옥경성 완승필 하던 풍채주 사자루구나. 터벽이에 위수 상향할제 비웅 비표고미로다. 장애 방랑사 중

0: 서잔 내비
1: 좋다
0: 깨마는 여우 날래 토끼 털 좋은 노구리 안공 속공 노릇 사서 식량 노릇 맺대야지 이러한 동물들이 좌우로 들어앉아 상처단
1: 좋다.
0: 이때요 한 짐승이 썩 나서며 자 금년부터는 상자를 삼고 노는 것이 어떠오. 작년에 보니까 멧돼지 작은 아들 놈이 술장간이나 퍼먹고 그 행패를 부르니 질서가 문란해서 쓰겄던가. 금년부터는 상자를 노는 것이 어떠한가. 그 말이 옳다고 저기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노루가 나 앉으면 말을 하는디 자네들 내 말을 들어보소 자네들 내 소재 들어보소 익경산천 이태백과 딸과 둘이 동반하여 강산천리 그릇을 따태백은 인재로서 옥경으로 상천하고 나는 미몰 인생에 대야 이른 다시 전하게 되었으나 태백과 날과 둘이

나 이때요 맷도시가 끄시름 눈을 끔적끔적하고 나발 같은 주둥이를 휘휘 내두르며 달파총도 저리 가시오. 달파총 장담을 하고 나서길래 그렇지. 나보다 훨씬 위인 줄 알았더니 말을 듣고 보니까 나보다 못해요 그래요. 아니 재낭청은 언제나 간디 그러시오. 이때야 맷도시가 난짐에 말을 하되 이내 말을 들어봐라 나의 수제

0: 간다 주리 중열 19년에 두 마리 진백의 영 호국 산처럼 만길로 허유 허유 올라오던 조중랑의 연갑이 내가 상처를 못했나. 이때요 토끼랑 놈이 깡짱 뛰고 나앉으며 제낭청도 저리 가시오. 제낭청 장담을 하고 나서길래 나보다 훨씬 우연 줄 알았더니 그 말을 듣고 보니 내 고손자 나이만도 못 오여 그려.
1: 얼씨구.

0: 사중 짐승들이 모두 박장대소하며 아니 태생어는 언제 낚았니 그러시오? 예, 내 근본 일을 괜히 한번 들어볼라요?
1: 그렇지.
0: 당은해 들어봐라 나은해 형을 들어라 당당무 시절에 간호 대문을 받아오고 분호로 제안을 삼고 동강교울 질기탄 낚시줄 당근없고 거기 낚기 힘을 쓰던 금자룡을 시주오고 딸과 둘이은 가비니 내가 상자를 못하겠나. 태성원 말을 듣고 보니 태생원이 상자를 허겄소 그려.
1: 그렇지.
0: 금년부터서는 태생원이 상자를 허시오. 토끼란 놈이 상자에 올라앉아서 귀를 털고 발을 털고 생방정을 떨 적에 이때여 여러 날 굶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한 마리 잡아먹을까 하고 돌아다녀도 한놈 걸린 놈이었겠다. 한 모롱을 돌아더니 이 방정 맞은 놈의 여시가 그냥 기침을 캐헤이 해놓은 것이 호랑이가 돌아보니 조그마한 골짜기에 왠가 짐승들이 오물오물 모여있는디 호랑이 마음이 찰박지게 되었겠다. 이놈이 그 냅더 흥으르르르르르르 하고 달려드니 자중 짐승들이 똥오줌을 모두 벌벌벌벌벌 싸고 죽은 듯이 모두 이만하고 없었을 적에 이때여 토끼란 놈이 깡짱 뛰어나앉으며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오시오? 아이 놈들 좀 보소. 너희들 여기서 무엇을 하고 노느냐? 예, 저그들까지 상자 삼고 놀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쩌? 이놈들 차산 중 어른은 나밖에 없는데 너희들끼리 상자를 삼고 놀아? 이놈들 내 배고픈 김에 살찐 놈으로부터 한 두서 놈 먼저 식후리라. 이때여 맷도시하고 고라니하고 둘이 서로 머리를 대고 크게 걱정을 하는디 아이고 장군님 여기서 죽을 놈은 고라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디 누구를 먼저 잡수실라요? 야 이놈아 물어볼 거 있냐? 살찐 너부터 먹을란다. 맷도시가 이 말을 듣더니 아이고 인자 내가 죽네. 내가 저놈 뱃속에 가서 장사 걸리는 생각은지 어간지 펑벙어요. 뒤를 돌아다 보며 하는 말이 여보게 이 사람들 명년부터는 이런 모임도 있거든 우리 큰아들놈 보고 참석 못오게 말 좀 해주고 우리 작은아들놈 보고 오늘 내가 죽더라고 이런 말이나 좀 모여주소. 아이고 장군님 이제 나이도 먹고 살기도 귀찮은 게 어서 그냥 잡숴버리시오. 야 이놈아 내가 배가 고파서 거기까지 못 가겠으니 네가 이리 오너라. 맷도시가

0: 갈 적에 이때요 별주부가 하필 호랑이 거기를 봤지. 가만히 보니까 왠가 짐승들이 모여 앉아 있는디 한가운데서 상여틀 만한 것이 딱 죽을 치고 앉았겠다. 아니 저것이 토끼일까? 내가 수궁에서 들었을 적에는 토끼가 조망만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클까? 아따 저놈 무섭게 생겼는디. 어라 내가 기왕에 나왔으니 한번 불러봐야지. 이때여 별주부는 원의 말기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입심이 적었던가 퇴자를 호자로 살짝 변해서 부르는디 저기 저기 앉은 게 몸은 놀숭 놀숭 하고 꼬리만 찬 뜯긴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그때여 호랑이는 그 산 중에 오래 살았지만은 생원이란 말은 처음 들었겠다.
1: 그렇지.
0: 아니 누가 날 자를 생원이라고 할까? 어라 내가 가봐야지. 너희 놈들 내가 잠깐 다녀올 테니 여기서 꼼짝 말고 있으렸다.
1: 얼씨구.
0: 펑! 내

0: 내려오나 종지 깊은 걸로 한 짐승이 내려와 그의 머리를 흔들고 향기 쪄지고 봄은 홀쑥놀쑥 고리 난 잔뜩 뒤로 한 발이나 남고 종지 같은 뒷다리 차통 같은 남다리로 새나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물이 흥동서단 백설향으로 자르르르르 뿌리고 종잎떡 벌리고 공행진 흐는 소리 산천이 들도록 땅이 토끄진 한다 자리야 배가 훗독선이 자리야 깜짝 놀리 목을 우웅 트리고 가만히 겁졌다 호랑이가 내려와서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겠다.
1: 그렇지.
0: 아니 누가 나를 불렀을까? 아 누가 나를 불렀어? 어허 이리 좀 나와봐.
1: 멀시고.
0: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겠다.
1: 그렇지.
0: 허허. 아 오늘 재수가 없으려고 별일이 다 생겼네. 골짜기를 쳐다보니 거기 있던 짐승들은 어디로 싹 가버리고 아무도 없겠다. 허허, 내가 오늘 시장기가 들을랑께는 별일이 다 생겼네. 도로 올라가야지. 막 올라가려고 할지 앞을 보니 멋이 동그란 것이 없겠다.
1: 그렇지.
0: 요것이 나를 불렀나? 이것이 무엇이오? 허허, 금시초면인데 이놈이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더니 하하, 이것이 하느님 똥이로구나.
1: 허시고.
0: 하느님 똥 먹으면 명 질다더라. 배고픈 김에 이거라도 먹어봐야지.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를 꽉 잡고 막 먹으라고 할지 아이고 나 깨물린다 해놓은 것이 호랑이 깜짝 놀래 쭉 빼던지며 아니 이것이 뭐라고 말을 하네 그려 너는 명색이 무엇이냐 이때여 별주부는 저 속에서 입뿌리만 내놓고 말을 하는디 거기 앉은 게 뒤시오 우리 통생명이나 합시다.
1: 그러시고.
0: 아, 이것이 날다려 통생명을 하자네 그려. 뭐냐? 나는 이 산 중에 어른 호생원이라 하느니라. 그러는 너는 명색이 무엇이냐?
2: 예, 나는 숙전 옥주부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고.
0: 호랑이가 별주부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하, 시구나이 절시고. 시구나이 열시고 내 평생 원어기를 왕배탁을 원했더니 오늘

0: 하자. 한일 내가 잘하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북급이요.
1: 아이고,
0: 북급이.

보자. 아니 내가 소금이도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남생이오.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먹거든면 습기는 먹냐기라 그다 이리 오너 나 먹어보자. 아이고 애급살 맞을 것이 통이보감을 보았던가 먹기로만 작정했니. 아이고 인자 내가 죽네. 어라 이왕 내가 죽으려면은 내 폐술이나 한번 보여주고 죽어야지. 별주부가 목을 쭉 빼고 호랑이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가며 자 내 목 나가요. 호랑이가 가만히 보더니 어찌 징그럽고 요상스럽게 생겼던가 뒤로 뭉구정 뭉구정 물러나며

0: 아 여보시오 그만 좀 나오시오. 그렇게 나오다간 하루 수백 발 나오겠어.
1: 얼씨구.
0: 어찌 목이 들랑 날랑 그렇게 생겼소? 오냐? 내 목병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당은해 들더마라 당은 내력을 들어라. 우리 소국 데려가야 영당정 들어온 짓대 천연과 기완자 내 홀 올리다가 한발 자치 잘못 오여 중여 그때 똑 떨어져 병신이 되었기로 명의한테 문이 간즉 호랑이 슬기가 좋다기로 도루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니가 진종 호랑이냐 도루랑 귀신 짓느냐 비수금 드는 칼로 이 호랑이 피를 갈 슬기한 좀 내오너라 도루랑 하고 달려들어 호랑이 깊은 산을 꽉 물고 위로 획 돌아는 것이 어찌 뜨겁고 아프던지 이놈이 뛰고 둥글고 생방정을 뜨는디 그때요 호랑이가 별주부를 어디서 만났는고 하면 저 전라남도 해남 갓머리에서 만났겠다. 이놈이 뛰고 뒹굴고 뚝 잡아뛰고 얼마나 갔던지 한없이 가가지고 숨을 쉬려고 보니 이렇게 숨을 쉬려고 보니 의주 압록강까지 당도였겠다.
1: 쉬고
0: 거기서 숨을 쉬려고 앞을 보니 금이 바위 틈에서 생남생이란 놈이 뾰쪼쪼롬하고 올라오니
1: 그렇지
0: 호랑이란 놈 깜짝 놀래 그따 이놈 그새 여기까지 쫓아왔네. 거기서 냅다 또 뛴 것이 저 함경도 세수령 고개를 당도했지. 이놈이 거기 앉아서 장담을 하는디 어따 그거 천하의 무서운 놈이로구나.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었는디 그 조망만한 놈한테 생혼이 났네 그려. 송진을 따서 치료할제 이때요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아버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신지 영물이라 내 충성이 부족하야 변화가 되어 이리 된 것이로구나. 산신제를 지낼 수밖에 없구나. 산신제를 지내는데

0: 제 암석으로 재판을 삼고
1: 제
0: 낙엽으로 면지를 가로
1: 제
0: 사

흘러 한 마리 잡으네.

유생차 갑신유월 남해 수궁별주부 감소국 1월 성신 후토지신 평산 신령님께 치성으로 비난이다. 남해

문병의요 선이도산 문병의 태간이 초쌉기로 증산토끼 한 마리를 생금하야 주시기를 천만 축수구원하이다 빌기를 다 로에 하

반변 정산이오 번평은 녹수로다 녹수 청산의 해구분 양송비는 어진 양용

네가 듣고서 좋아라고 내가 이 산중에 살았지만은 생운이란 말은 좀 들었네. 그건 네가 날 찾아산정소 소부의유 비세크자고 날짜여 소양산비기 속지가 재미허자고 날짜여 백관심처일승이라 춘풍성조 화림중에 승인화상기 날짜여

날가여 도와주수 무릉아양그 초계기 날가여 찬산중군 심언니 불지차 오신 손님 날 잘 주리가.

0: 알짜여 촌령아 가진 풍요 좀잘 추는 무선이 왔다고 함께 갈자고 날잖아 이리로 깡짱 저리로 깡짱 따훈 그리고 내려본다 이놈이 생방정을 떼고 내려오다가 자리하고 꽉 세려 받았겠다 아이고 내 맞박이야 여보시오 그 당신 맞박보다 내 잘생긴 코가 다쳤어 그려
1: 그렇지
0: 그나저나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대는 위라하시오 예 나는 수국전 옥주부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오
1: 그렇지
0: 그러는 그대는 위라하시오 예 나는 월텔러니 적하 중생하야 장생약 그르치고 머무른 지 오릴러니 이 세상에서 나를 일로할 태선생이라오
1: 그렇지
0: 별주부가 태선생이란 말을 듣더니 태선생 높은 이름 들어본 지 오릴러니 오늘날 일이 화다보니 하산견지 마냐여 맘만 무고 부득이로소이다 토끼가 이 말을 듣더니 아 저놈이 무슨 포재가 있는 놈이로구나 무식하고서야 저렇게 문자를 잘 쓸까?
1: 그렇지
0: 어라 내가 문자 한마디라도 여기서 잘못 썼다가는 이 세상 문자들이 날로 하여금 망신을 당할 테니 내가 전에 배웠던 문자를 여기다 한 번에 베풀어 볼 수밖에
1: 열시고
0: 여보시오 별주부
1: 예.
0: 내 문...

0: 자 동굴로 가요. 허분 홍안이요, 홍안 백발이요, 홍불 감장이요, 이불과 녹식이요, 탄탄 대로요, 어동 육소, 홍동 백소요, 자포 후에 분양 제보요, 이불과 녹식이요, 명제 유제는 전라 가명이요.
1: 그러시고,
0: 이놈이 문자를 이리 썼다 저리 썼다 생방정을 떨 적에 이때여 별주부는 토끼를 꿰어갈 마음으로 토끼를 추는 뒤 퇴선생 얼굴도 잘났거니와 클도한 문장이오그려.
1: 그렇지.
0: 잘났어 잘났어. 이 세상에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 수궁에 들어가면은 오이영문 도대장은 꼭 따다 먹겠어.
1: 아마.
0: 잘났어 잘났어. 이리 추어놓으니 토끼란 놈이 좋아라고 이리 찌우 저리 찌우 하다가 그나저나 별주부는 이 세상에 뭐다로 나오셨소? 내가 수궁에서 듣자 하니 세상 풍경이 하도 좋다기에 왕경차로 왔나이다. 그런 태선생은 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살으시오? 아, 내 팔자야 무쌍이지요. 이 세상 경치 대강 일러줄 테니 한번 들어보실라요?
1: 그렇지.
0: 어디 한번 일러보시오. 영웅은 녹수청산 일목항온 저분날에 올 줄도 엉겨잠을 깨니 경인벽에 지붕을 삼고 갑지엄단 삼황목실 양식을 삼어서 감식하고

골유원사가 높은 봉은 은은히 올라가서 눈을 박차고 폐구를 무릅쓰고 사는다가 조영화 이수국의 출경은 완연히 세면언니 등태산소천왕

0: 나보니라
1: 좋다.
0: 흑송자 안기생 나의 제자로 삼어두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달력을 한 장 넘겨 6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마침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은 참으로 그 온전하게 뭔가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는요. 아, 이번 주 좀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오히려 아, 저는 마음이 무거워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숨 한번 고를 수 있는 그 지방선거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튼 올바른 선택, 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참 일꾼을 우리가

현명한 눈으로 잘 골라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절기상 그 소만을 지나면서 만물이 점차 푸르게 차오르는 시기인데요. 문득 그 텃밭 한번 보셨습니까? 지난 봄 조심스레 심어뒀던 그 고추며 방울토마토가 어느새 작고 귀여운 열매를 내밀어서 우리 얼굴에 미소를 선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리의 나무 잎사귀들은 연두빛에서 점차 깊고 짙은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고요. 비록 최근의 소만은 더위가 예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찾아오고 있지만 싱그러움으로 진하게 채워갈 6월을 기분 좋은 설렘으로 열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불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 휘모리 잡가 6, 7월입니다. 소리의 조서윤, 장구의 전병훈입니다.

0: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기 휘모리 잡가 6, 7월이었습니다. 소리의 조서윤, 장구의 전병훈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새로운 달, 새로운 한 주, 네, 첫날입니다. 싱그러운 새벽 공기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좀 전에 여는 말에서 푸르른 절기 소만의 풍경을 전해드렸었죠. 과거 이맘때의 소만은요, 초여름의 문턱인 건 똑같았지만 제법 선선한 바람이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시기부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는 경우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계절 앞에서 이제는 더위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도 무척 중요해졌는데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것, 네, 잘 알고 계시죠? 더불어 내 주변, 내 이웃의 안부를 정답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의 첫날이자 월요일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나누는 도들뼛 우리 음악 함께 하겠고요. 우리 시니어 청취자분들의 건강한 아침을 위한 건강 더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바람 따라 실려오는 맑은 종소리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다양한 문화 소식을 담아내죠. 풍경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2부의 특화 코너 주민번호 1234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차이를 지혜롭게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곡은 단가 령녀 과객입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의 이정업입니다.
1: 영녀 같은 전지간음 손님 같은 광은이라 천지가 조판된 후 영혹을 문양채사 몇몇이나 다녀간노 이럴 산하는 지금의 의고허대 인물 사업은

내 인생이 다를 순가 꿈 같은 진세명에 헌신같이 다 버리고 차라리 명산순회에 불을 붙이리라 죽장망해 단표자로 천리 강산을 찾아가니 동대륙 소승 형세

황토벚두 열매기라 서부

나뭘 봐라 뭔지 삼천리 굳은 산하 금굴 둘러쓰니 천보 금탕이 아니냐 족장을 다시 짓고 산을 타서 내려가니 도망가니 상류로다 백두산 근방은 가를가로 다하였고 도망간 깊은 홀

헛되이 가단 말가 선출정 어평무

소중한 임장군을 배웁나든 송천강을 건너서니 백상 누가 여기로구나 웃노라 지르볼도야 고금산이랴 청천강이 절대 흘러 부르는데 수병 백만이

좋아진다 해루 쳐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감상하실 곡은 2018년에 제작된 김일구의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 진양조입니다. 김일구 명인은 전남 화순 출생인데요. 공대일, 장월중선, 정권진, 박봉술 명창의 문화에서 소리를 공부했고 원옥화 명인에게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를 익혔습니다. 특히 김일구 명인은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이며 아쟁 연주에도 뛰어난 예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의 호흡과 기악의 손맛을 함께 지닌 연주자이기에 그가 들려주는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더욱 깊고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막아내기, 눌러내기와 같은 섬세하고도 까다로운 주법이 돋보이고

가락의 흐름 속에 불규칙한 엇박과 복잡한 변화가 자주 나타나는 산조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조를 들어보실 텐데요. 약 16분가량 이어지는 긴 호흡 속에서 가야금 한음 한음이 천천히 열리고 그 사이사이에 김일구 명인의 소리꾼다운 숨결과 깊은 식임새가 배어나옵니다. 강태홍류 특유의 호쾌하면서도 온화한 결, 그리고 김일구 명인의 묵직한 내공을 만나 보십시오. 김일구 명인의 가야금 연주와 장구의 이태백입니다.

김일구 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중 진양조 감상하셨습니다. 긴 호흡 안에서 한음 한음 깊게 짚어내는 손끝의 힘, 그리고 소리와 기악을 함께 걸어온 예인의 깊은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곡은 남원농악 판굿 호호굿입니다. 연주의 류명철 외 여러분입니다.

남원농악 판굿 호호구시였습니다. 연주의 류명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걷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아마도 만보 걷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걸음수를 채우려고 한참을 걸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요즘 주목받는 빠르게 걷기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걷기는 유지 시간도 중요하지만 강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천천히 오래 걷는 것보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짧게라도 빠르게 걷는 쪽이 근력과 심폐 기능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그 중에서도 순간적인 힘을 내는 근육은 평소 느리게 걸을 때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야만 허벅지 근육을 더 쓰게 되고 보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지면서 근력 운동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천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래 걸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루 중 한두 구간이라도 빠르게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정류장까지 또는 장보러 가는 길에 3분 정도만 걷는 속도를 올려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때 기준은요, 숨이 약간 차고 아 조금 힘들구나라는 요 정도, 네, 그 정도면 됩니다. 오늘 산책길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고 발 뒤꿈치부터 디디면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요. 그러니까 걸음수만 보지 말고 내 걸음에 조금 더 힘과 속도를 실어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봉산탈춤 첫목 듣겠습니다. 연주의 봉산탈춤 보존회고요. 10분의 긴 호흡으로 이어드립니다.

봉산탈춤 천목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봉산탈춤 보존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 마무리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비나리 중 고사덕담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오한수입니다.

사로다 천계 어자 하늘이여 지게 어쭉 땅 생기니 우순 풍조 미난낙 국태민안 법륜전 세화연 풍년연이 돌아든다 이시 한양 등극시 삼각산이 기봉하여 봉하기 주춤 생겼구나 사대문으로 눌러놓고 하계 등에 대궐 짓고 대궐방 육조로다 육조방 오영문 오영문 하각산 각도 가급을 마련할 때 왕심산 청룡이요 동구만리제 백호로다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 암산대요 과천관악산 화산비처 동작강 수기마가 여천지 무궁이라 나는 금요차일 사바는 세계로다 남서는 부주잡어 해동동양의 조선국 경기도라 한성에 37관을 마련하고 충청도로 내려가 53관 마련하고 경상도 접어이더니 72관을 마련하고 전라도로 돌아도 56관을 마련하고 강원도 올라가 27관을 마련하니 이대멸레 대멸레 이대동중 대동중 건고건명인 이댁전 작년 같은 험한 시절 꿈결같이 보내시고 신년새에 접어들어 학벌량 질풍양하며 수라자손 거느리시고 태평성대 잘 사실 때 시시때 때 드는 액 달거리가 세이다 하면 달거리 풀고 가세 정치월 28월 상구월 40월 오동지 6석달 1년이면 12달 과년은 10석달 1월같이

둘둘 말아 부싯돌로 불 붙여 반만공중에 올렸더니 일월 성신이 굽어보고 부인의 정성이 저만하면 석산가산의 꽃필이라. 주랴 복을 주랴 명만 주면 복없이 살랴 한 손에 명을 받고 또 한 손에 복을 받아 90중강 수복강령 백수가 정명이여 일월성신이 막아주니게 너라니 좋을소냐. 2월 한 달 드는 액을 3월이라 삼진날 강남 같은 처제비 쌍쌍이 나라더니 제비 조리를 막아내고 3월에 드는 액 4월이라 초파이

송백수양 푸른 가지 높다랗게 그네 메고 백릉보선의 두발길 어기어차 후려차니 당태줄로 막아내고 5월달 드는 액 6월이라 유둔 날 천방지축 번개번쩍 뇌성소리로 막아내고 6월 한달 드는 액은 7월이라

0: 슬쩍 발라 이웃집에 돌려주니 쟁반그 틀어 막아내고 8월한 달 드러내건 9월이라 구구절 천축산 동명월에 만개국화를 베어다가 국화농주 많이 빚어 집안노를 모셔다가 사당 차례로 막아내고 9월달 드는 액 10월은 상달이여 무시루떡을 푸짐히 쳐서 방망이 맞은 북어의 대가리 막걸리 속자는 웃짐을 쳐서 뒤에 후정이 돌아가니 하루 보름 고사받던 터주지신 성주대감 차린 것은 없사오나 위도 탈도 보지 말고 소할례로 받으시고 대할례로 들어줄 때 벌어주고 늘어주고 우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시는 성주님이 막아주니 만사는 대길이여 소원성취 하옵시니 긴들하니 좋을 소냐 한 달 드는 액은 동지 딸 동지 날 찹쌀홍심이 빚어놓고 동지 팥죽을 듬뿍 쓰고 안악금상 대방마님 이남박에 푹 퍼들고 소술대문에 썩 나서서 이문저문에 기얹으니 문밖에서 뜬 오방잡기 뜨거운 팥죽을 뒤집어 쓰고 뜨거워 혼쭐이 나서 원강철이 달아나니 반사는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하니 이런 경사가 또 예갔소
1: 일부 마무리곡 비나리 중 고사덕담 함께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오한수였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복을 빌고 또 액을 막으며 함께한 이들의 평안과 번창을 기원하는 소리였는데요. 소리 한 자락마다 정성스럽게 복을 비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인지 듣고 나니까 마음 한켠이 든든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이 소리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좋은 기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2부로 건너갑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가 2부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는 6월 5일은 우리 음악의 멋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국악의 날입니다. 이 소중한 날을 맞아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 광장 일대가 커다란 풍물판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국립국악원이 마련한 제2회 국악의 날 국악주간 행사가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서초구 국립국악원 그리고 남원, 진도, 부산 국악원에서도 공연과 전시, 체험이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행사, 네, 국악의 날인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길놀이인데요. 전국 중고등학교 풍물동아리 학생들 그리고 서울대와 부산대 등 20여 개 대학 풍물패, 강릉과 삼천포, 평택을 비롯한 농악보존회 회원들 그리고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까지 모두 합하면 1,300여 명에 이르는 전통 풍물패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장관일 텐데요. 이번 길놀이에서는 얼음산이 남창동의 줄타기, 국가 무형유산 고싸움, 탈춤과 풍물놀이까지 우리 전통 연희의 신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요,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처음 체보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리고 또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서는요, 6월 7일까지 아리랑을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원과 진도, 부산 국립국악원에서도 한중 전통예술 교류 공연, 굿 음악 축제, 남사랑 놀이와 아리랑 특별 강연 등 국악 주간의 풍성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다가오는 6월 5일 혹시 서울 광화문을 지나실 일이 있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장단의 흥과 아리랑의 깊은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제2회 국악의 날 국악 주간 소식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경기민요 기나리랑 함께하겠습니다. 소리의 최수연입니다.

경기 민요 긴 날이랑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최수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부 민요를 위한 관현악 메나리 소리 들으실 텐데요. 연주의 국립민속국악원입니다. 메나리 토리는요, 한반도 동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무가 기악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선율입니다. 이번 곡에서는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강원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쾌지나 칭칭나네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메나리토리 민요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각기 다른 장단과 선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때로는 구성지게, 또 때로는 신명나게 한편의 이야기처럼 펼쳐집니다. 메나리토리의 깊은 정서와 변화무쌍한 매력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동부민요를 위한 관현악 메나리 소리였습니다. 연주의 국립민속국악원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석대의 가야금을 위한 사물놀인데요. 연주의 서울세울 가야금 3중주단입니다. 역시 10분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석대의 가야금을 위한 사물놀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서울 세울 가야금 3중주단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낯선 이름의 지도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거지맵인데요. 처음 들으면 좀 놀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거지라니. 아니 어떤 지도길래 이름을 그렇게 거지같이 붙였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요. 1만 원 이하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사람들이 직접 올려놓은 지도입니다. 어디에 7천 원짜리 백반이 있는지 또 어느 군의 식당은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가격이 올랐는지 양은 넉넉한지 이런 정보를 서로 댓글로 나누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전

0: 젊은이들의 밥값 아끼기 지도인 셈인데요. 이 지도 앱 사이트는 한 달여 만에 130만 명 넘게 찾을 만큼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유 밥 한 끼야 뭐 대충 밖에서 먹지 이런 말 가능했죠. 네, 직장 다니던 시절 백반집 가면 뜨끈뜨끈한 국 하나에 김치, 나물, 생선 한 토막 놓고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다릅니다. 나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서울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만 원을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냉면, 비빔밥 같은 외식 메뉴들은요, 이제 1만 원 한 장으로는 주문하기 어려운 가격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월세 내야죠.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학자금, 대출. 아, 이런 것 저런 것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나면요,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먹는 비용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먼저 싼 식당을 찾아내면 그 정보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빠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 가난 타령 듣고 오시죠.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입니다.
1: 그때는 어느 땐고 8월 추석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술을 거른다, 떡을 친다. 지지고 볶으느라고 피시 피시 이놈의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내는디. 흥보 집은 냉랭하여 곤신풍이 들이 부는지라. 자식들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흥보는 가슴이 미어질 듯 마음 달랠 길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흥보 마루에는 졸리고 앉았다가 소름이 북받치어 신세자 탄 울음을 우는디. 이것이 가난 타령이 되었겠다. 가난이야 가난이야 월순년은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예매 집자니에 따르 명과 수.

자두다. 이렇듯 울고 있을 적어 흥보 17째 아들놈이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울고 들어오며, 어머니 나 송편 3개만 해주시오. 아니 이놈아, 어디서 태필떡을 3개만 해달라고 그러느냐. 동리로 놀러 갔다가 애들이 송편을 먹기에 내가 좀 달랬더니 가래 속으로 기어 나오면 송편을 주마기에 송편 얻어

떨어져 앞에 와서 그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서 담담놈 떨어져 앞에 와서서 한정없이 기어가자 허니 무릎이 뭐다 해요.

0: 말대로 내가 육서를 좀 하였든지 송편일 않고 사하고 밥만 죽게 때려준지 송편 세개 모르고 여주면 한 개는 입에 물고 두 개는 연 손으로 가리러 주고 초롱거여가면서 먹으라요. 흥보마늘에 기가 막혀 무김배요 하는 말이 내 자식아 무엇으로 나갔더냐. 천하몹쓰레더리지 못 먹이는 지연비는 일출간장이 다 녹는데 굶어 죽게 생긴 자식을 그림없이 호들어 안 말이냐. 웃지 마라 웃지 마라 불쌍한 내 새끼야 웃을 마라.
1: 들려드린 곡은 판소리 흥보가 중 가난 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주민번호 1234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거지맵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이름이 조금 자극적이죠. 아마 어르신들 귀에는 편치 않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왜 굳이 그런 말을 쓰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처지를 우스갯소리처럼 표현하면서 씩씩하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다고만 말하면 너무 무겁고 그렇다고 괜찮은 척하기엔 현실이 팍팍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 요즘 거지다. 야, 오늘은 가성비로 간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밥값 앞에서 멈칫하게 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즘은 직장인들도 점심값을 아끼려고 회사 주변 군내 식당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경찰서나 공공기관 군내 식당 중에 외부인도 식권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대한 정보가 지도에 올라오는데요. 내가 먼저 가봤는데 괜찮아. 여기라면 10,000원 안에서 해결된다니까. 이런 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품앗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심값까지 알뜰살뜰 아끼는 것. 어찌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론 짠한 느낌도 듭니다. 사실 어르신들 세대도 그 먹고 사는 일 녹록지는 않았잖아요. 쌀떡 바닥 보일까 걱정하게 되고 또 월급날 전까지 봉투 속 돈을 몇 번이고 세어보고 아이들 학비 낼 생각에 시장에서도 한참을 망설였잖아요. 낡은 옷 기어입고 남은 반찬 다시 데워먹고 버스 두세 정거장 뭐 두세 정거장이 뭡니까? 한참을 더 걸어다니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집안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워왔잖아요. 요즘 젊은이들도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한데 고생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맵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하나 하면서 혀를 차기보다는요, 아, 밥 한 끼 앞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정말 어려운 시대구나. 우리 젊은이들 그래도 참 열심히 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대마다 아끼는 방식은 달라도요, 잘 살아보려는 마음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어유와 방아요 함께합니다. 소리에 토리 있습니다.

어유와 방아요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토리스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 세대 간 성별 간의 시각차를 알아보고요. 각기 다른 생각들의 간격을 좁혀가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4의 문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 마무리 곡입니다. 우리들 세상 함께 하겠습니다. 엄세원 외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우리들 세상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엄세원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단지 달력 한 장이 넘어갔을 뿐인데도 마음이 참 설레는 6월의 첫날입니다. 이 6월에는요, 우리 너무 남의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걱정, 주변 사람들의 기대, 또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정작 내 마음은 어디쯤 있는지 자주 잊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가슴 속에 오래 묻어뒀던 내 진짜 마음들을 꺼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마무리할 때 함께 외치는 6월의 구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 애썼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도 조금 편해져도 된다.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지.
1: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 유리의 쌀 이한철입니다. 보통 6월의 시작은 조금 한적한 편인데요.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문인지 거리도 사람들 마음도 조금 시끌벅적한 느낌입니다.

행사와 기념일로 시끌벅적하게 5월을 보내셨다면 6월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봐도 좋겠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면서 한 템포 천천히 조금은 한적하게요. 새로운 달이라고 꼭 바쁘게 달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2026년 6월의 첫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단소 연주자인 황혜정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숲으로라는 연주곡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네요. 자, 어느새 6월입니다. 정말 무서울 만치 시간이 빠른데요. 지난 5개월 동안 뭐 했나. 그러게 뭔가 한숨이 쑥 입안에서 나오는데요. 남은 이 전반기 한 달을 좀 나한테 집중해서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름 채비도 좀 잘 해주고 건강도 좀 챙기고 그런 한 달 함께 보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 매일 만나던 조현정 시평의 RR뉴스가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2부에 주간 코너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대신에 매일 만나던 그 RR뉴스 시간에는 창호의 퀴즈퀴즈가 한 발 먼저 찾아올 예정이고요. 1부 끝자락에 했던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 못 참지, 이 코너 2부 앞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흐름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2부에 하던 창호의 퀴즈퀴즈가 1부로 이사했으니까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면 이미 회사 도착해서 나는 참여를 못한다 하신 분들 오늘부터는 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아침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6월의 첫날이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6월 계획은 뭔지 그걸 한번 나눠보면 좋겠네요. 크든 작든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뭐든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눠보면서 아, 저거 있다, 너도 저거 따라해봐야지 이런 생각하면 좋잖아요.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은의 노래 듣습니다. 둥글게.

이상은의 둥글게에 이어서 영화음악가 김태성의 음악이었습니다. 트로피컬 칵테일풍의 옹헤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 6월 계획 어떤 거 있으신지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184님, 한디, 저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앉는 게좀 불편한 수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저의 지병인데 올 상반기 안에 털고 가려고 큰맘 먹었습니다. 잘될 거라고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2184님 수술 잘될 거야. 응원드립니다. 3372님, 제 옷장에는 두 사이즈의 옷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 쪘을 때 입는 옷, 또 하나는, 아, 웃어서 죄송해요. 하나는 살 빠졌을 때 입는 옷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최근 몇 년간은 살이 안 빠져요. 살 빼면 입겠다고 남겨둔 옷들 6월에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그 옷들이 먼저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센스 있는 표현입니다. 옷들이 먼저 늙어간다. 그러기 전에 어울리는 사람에게 건넬 수도 있겠고요. 그러네요. 다들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었군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몸무게가 늘어나나 봅니다. 어떤 쪽은 또 늘어나고 어떤 쪽은 좀 빠지고 막 그러네요. 6042님, 60대 후반인데요. 수술하고 몇달 쉬었더니 다리 근육이 많이 빠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70 전에 지팡이 짚으실 수도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의 6월 계획은 하루 7,000보 걷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7,000보 걸으시면 충분하겠죠. 날이 더우니까 좀 이른 아침이다. 해질녘. 이럴 때 그러시면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6월 계획, 이거 할 거다. 그런 다짐들. 뭐 거창한 것도 당연히 좋고요. 소소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달과 최수연이 함께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몽금포 타령.

두 번째 달과 최수연이 함께한 몽군포 타령에 이어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밀양 줄 꼬는 소리, 베이비 제이와 파피년준이 함께한 음악으로 이어가 봤습니다. 신나네요.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의 6월 계획 뭔지 사연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방송 엄청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어떤 의미에선 저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겠다. 우리 방송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삼승 할부지님, 6월 계획 창호해드린 햇살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경청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오, 저하고 6월 계획 똑같으시네요. 저도 6월 계획이 창호해드린 햇살 빠짐없이 출근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아, 9901님의 6월 계획, 6월엔 차 놓고 버스 타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운동도 할겸 해서 말이죠. 지난주에 몇번 해보니까 가장 큰 운동은 버스 놓칠까 봐 뛰는 겁니다. 덕분에 하루 만보 걷기는 의외로 쉽게 달성 중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운동도 되고 유류비도 아끼고 좋네요. 얼마 전에 친구가 유럽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휘발유 1리터에 3,700원 막 이렇대요. 진짜 너무 비싸죠. 우리도 2,000원 이게 결코 싸지 않은 금액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이런 생각을 휘발유 가격으로 또 한번 다시 또 가늠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IQ의 노래 춘향전 함께 듣습니다.

아이큐의 춘향전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청혼이들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1분 21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엔 전시회 선물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인데요.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태어난다. 전시의 티켓을 드립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고요. 금요일까지 5쌍 티켓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이 전시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말머리에 고야전 이렇게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 편성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창호가 지금부터 이제 창호의

퀴즈 퀴즈를 저와 함께 진행할 겁니다. 출근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그래도 정답 보내는 데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요. 함께 퀴즈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호의 퀴즈 퀴즈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오늘부터는 좀 일찍 만나게 됐네. 일찍 나오느라 수고 많았고. 자 그러면 오늘 퀴즈는 뭘까요?
1: 한철이 삼촌. 오늘이 의병의 날이어가지고 지가 특별한 노래를 갖고 왔어요.
0: 오호.
1: 안사람 의병가라는 노래인데 최초의 여성 의병대장 윤희순 선생님이 만든 거래요.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내라.
1: 잘 들으셨쥬? 바로 문제 드려요. 오늘 의병의 날은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홍의 장군을 기념해갖고 만든 날이라고 해요. 빨간 옷을 입고 의병을 이끌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이순신, 2번 곽재우, 3번 홍길동, 4번 을지문덕. 좀 어려워요. 심청이 어머니랑 같은 성씨예요. 모르시겠음 잘 찍어보셔요.
2: 네, 오늘은 창호가 의병의 날을 맞아 역사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22일, 양력으로는 6월 1일인데요. 홍의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이날을 기념해서 오늘을 의병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홍의 장군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가 문제고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이순신, 2번 곽재우, 3번 홍길동, 4번 을지문덕. 경상남도 의령군 출신으로 그 동네 마스코트이시고요. 심청이 어머니와 성이 같다고 땡씨 부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땡자가 과연 뭘까요? 이 힌트가 쉬울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늘 정답 한번 맞춰보시지요.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정답자 잘 한번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심청가 초합 듣습니다.
3: 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봉사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교라. 눈의 명문 거적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훈이 불행하여 30전 안맹하니 낙수 청운에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 친척 멀어져 뉘라서 받들이오. 그러나 그의 안에 곽씨 부인이 있는디 또한 현철아야. 주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는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싹을 받고 품을 팔째 싹바느질 관대도보 행우장우징용이며 섭수쾌장 중지막과 남녀의 보그잔 위비질 사.

고생 모사 학대흉배 학기록이 궁초공단 수주산주낭릉 갑사운문토주 갑주분주 표주명주 생초통견 초포부포 황저포 준포문포 제출이며 삼배백조 극상생목 싸그를 받고 마토짜기 정황적배 치명오색 각색으로 다 염색하기 초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재편 중개약과 박산과자류 다식전냉면 화채의신설 보며 각각 찬수 약주빚기 수파련 봉오림과 배상허기 고임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주기 다진토록 분파라 모일 적에 분모와 돈짓고 돈모와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된 일 수책의 창립편을 이웃 집 사람들께 착실한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준 주시항 봉제사

0: 없는
1: 한수.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심청과 초합 들었는데요. 가사 중에 심청이 어머니 성씨가 나왔죠.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창호의 퀴즈 1부에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 코너 안에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창호가 오늘 가지고 온 문제는 의병의 날을 맞이한 역사 퀴즈였는데요. 1592년 양력으로 6월 1일 홍의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의병의 날이고요. 홍의 장군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이순신, 2번 곽재우, 3번 홍길동, 4번 을지문덕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삼성할부지님 정답 2번 곽재우입니다로 보내주셨고요. 2390님 정답 곽재우, 심청엄마 곽시부.

0: 부인이잖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그런가요? 3335님 2번 곽재우입니다. 6월의 계획, 창호에서 주는 선물 금 받고 싶어요. 금 골드. 예, 선물 꼭 받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1612님 정답 2번 곽재우로 보내주시면서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네요 라고 하시면서 문제 풀기가 쉬웠다 이런 느낌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곽재우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오늘부턴 지가 좀 일찍 와갖고 1부에서 퀴즈를 내잖아요.
0: 그래, 등교 시간이 좀 빨라졌다면서. 창호가 좀 더 부지런히 나와야겠네.
1: 근데 걱정이에요.
0: 뭐가?
1: 퀴즈 시간이 바뀐 거. 청취자분들이 모르고 2부까지 기다리시면 어떡해요?
0: 아이고, 창호가 아까부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 걱정에. 여러분 들으셨죠? 창호가 지난주부터 이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창호의 퀴즈 이제 일부로 이사 온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치 창호야?
1: 여러분 앞으로도 창호의 퀴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분 알려드리겠습니다. 8093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1720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8242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093 범장기지 떡, 1720 어쩌다 못난이 김치, 8242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기현옥의 노래 듣습니다. 윤희순 의병 아리랑.

기현옥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윤희순 의병 아리랑이었습니다. 자, 1부 끝곡 이날치의 노래 약성가 들려드립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는데요.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 못 참지가 또 2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전다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오셔서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까지 2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사람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0: 더해드린 햇살.
1: 광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래, 둘째는 사설치래.

만상선 위기 천변만화 좌상의 풍호를 구경하는 남녀노소 울게 하고 굳게 하는 극위성 금맵시가 어찌하니 어려우랴. 지금이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눈두를 변화하여 오장에 선하는 소리 꼭 나가여 자은일지 그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 하는 것은 금미욕조

날이 금방 나오는 것은 또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천생이라 통할 수 없거니와 원운하니 소판이 소리하는 법예로다. 영산초장 다스르니 은은 한 청계수가 얼음 밑에 흐르는 듯 끌려내는 모은 손풍이 배노는 듯 차차로 돌리던 모공이 여전히 기이거다. 도두어내는 목은 완장봉이 속구는 듯 폭투 굴려내는 목은 폭포수가 솟치는 듯

놔두고 놔두고 그들에다가 널채다가 청은하게 나는 목은 단산의 봄의 구름 청청하게 뜨는 목은 청천의 하계 울음의 원성 흐르는 목 황영의 비파소리

있다고 그런 소리 태산이 흔들리던 어느덧 변화에 난무한 천잔바람이 소세하게 부는 소리 좌산이 질색하고 구경군이 낙로한다 이러한 무당 황대

이한철의 청호에 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김일구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단가 광대가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에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8시 4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노래를 듣고 또 함께 부르고 할 때 가장 큰 재미 중 하나가 매기고 받는 그런 소리의 주고받음인데요. 굉장한 훅을 가진 노래들, 매기는 부분도 아주 중독성 강하고 받는 부분도 중독성 강하고 뭐 이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노래 싸이의 챔피언이 그런데요. 소리 지른 내가 하면 또 저쪽에서 챔피언 받잖아요. 그럼 또 음악에 뭐 미치는 네가 그 부분을 또 마이크를 관객들에게 건네도 그것도 다 따라 부를 정도로 뭐 특별히 이 노래 후렴구 외워야지 하지 않아도 외워지고 따라 불러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명곡의 요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도 그러한 후렴을 가지고 있는데요. 홀앤오츠, 데릴 홀과 존 호츠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팀, 74년에 첫 번째 히트곡을 낸 이후에 80년대에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 I Can Go For That, 이 노래도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후렴 부분이 아주 촘촘하게 그런 중독성 강한 후렴 구줄로 채워져 있습니다. I Can Go For That, 거기도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 그 부분도 들어오고 너 can do 여기도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따라 부르고 싶어 하실지 기대를 조금 갖고 들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원곡이 아니라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루머, 여성 보컬리스트인데 굉장히 포근하고 우아한 목소리를 들려주거든요. 자, 80년대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던 노래 I Can Go For That, 루머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죠.

0: 영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루머,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ADHD를 겪고 있는 뮤지션인데요. 역설적으로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그죠? I can go for that 듣고 왔습니다. 토닥토닥님이 제가 애정하는 한디 추천곡 시간 이제 오롯이 원곡 들을 수 있어서 더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뒷이야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전다연 박사님 와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우리 일상은 어떤 단어들로 설명될지 요즘 사람들의 선택과 소비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연구위원 전다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지만 코리아 한국의 트렌드만 분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 해외 그렇죠. 출장도 잦으시던데.
1: 네, 최근에도
0: 출장 다녀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국에 다녀왔는데요.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이 한국과 해외의 경계가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비슷한 트렌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0: 우와. 특히 또 K컬처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
1: 네, 맞습니다.
0: 그런 모습들도 저희 코너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지고 오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1: 네, 최근에 해외에서 요 SNS상에서 확산되는 대표적인 콘텐츠 중에 하나가 한국에 가기 전 그리고 한국에 다녀온 후 비교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0: 오, 그냥 뭐 나 일상에서 시간 좀 내서 한국 여행 갔다 왔어 이게 아니라 한국이 날 바꿔놨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런 표현인 거네요.
1: 네, 이른바 이 K-글로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에 다녀온

0: 와서 내가 얼마나 이뻐졌는지 아름다워졌는지를 자랑하는 영상이 화제라고 합니다.
1: 오, 그렇군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음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요 뷰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1: 네, 뭐 한국 화장품 좋다.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앞에 그 시 거기 있잖아요. 그 화장품 모아서 파는 거.
0: 아, 네.
1: 예, 거기가 있는데 진짜 바글바글하거든요. 외국 그 여행객들이. 아. 그냥 뭐 발림이 좋나 보다. 뭐 가성비가 좋은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K-뷰티의 세계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0: 네. 그 지난 5월 29일 지난주죠. 이 화장품 판매 회상 매장 이 올리브땡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요 첫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1: 아, 미국에도 매장을 열었어요?
0: 네. 그래서 이 두세 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1: 이야.
0: 네, 요 매장의 특별한 점은요.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 한국식 뷰티 소비 방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요 체험형 매장이었다고 하죠.
1: 오, 좀 구체적으로 한국식 뷰티 소비 형식을 경험한다? 네. 뭐 어떤 거를 그러면 하는 건가요?
0: 메이크업을 해주기도 하고요. 예. 여러 뷰티 제품을 체험해보기도 하고 어떤 뷰티의 제품이 나와 어울리는지를 진단해주는 컨텐츠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어, 그러네요. 내 피부가 항상 그런 거 묻더라고요. 화장품을 가면 지성인지 뭐 중성인지 건성인지 그런 것도 이 매장에서 분석을 해주는?
0: 네, 분석을 해주고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주고 있는 거죠.
1: 오, 좋습니다.
0: 그래서 최근에는 요 K-뷰티가 미국 현지에서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표준,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이야, 이제 한국 화장품이 단순히 많이 팔린다 이게 아니라 한국식 뷰티 소비 방식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오, 그 숫자로 좀 뭐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오셨네요.
0: 어, 네. 2024년에요. 이 한국 화장품이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이 프랑스 화장품을 제치고 1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고 하죠.
1: 오.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 화장품보다 한국 화장품 더 많이 산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 전통적인 화장품 강국인 프랑스 제품보다 한국 상품을 더 많이 샀다.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네, 뿐만 아니라요. 이 한국 화장품 전체 수출 시장에서도요. 2025년 대비 무려 20%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1: 와하.
0: 이제는 요 K-뷰티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 글로벌 뷰티 시장에 굉장히 큰 강자로 부상한 것이죠.
1: 예, 무엇보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화장품으로 프랑스를 제쳤다는 건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0: 어, 와,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K-POP이나 드라마 영향도 사실 있겠죠?
0: 어, 네, 물론입니다. 요 K-POP과 K-드라마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돌의 피부, 드라마 속 배우들의 메이크업, 셀럽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이 관심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또 이 K-제품의 제품력이 좋았기 때문인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요 K-컨텐츠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처음 이 관심을 만들었다면 이 소비자를 붙잡았던 것은 이 K-상품들의 제품력, 가격, 경쟁력 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럴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냥 뭐 K-컨텐츠에 관심이 가서 덥석 하나 샀는데 써보니까 뭐야 이거 진짜 좋은 거네. 단순히 한국 거라서 내가 그냥 한번 발라봤다 이게 아니라 쭉 써야 되겠는걸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네요.
0: 네, 맞죠.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소비자들한테 한국 화장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0: 아, 네. 이 글로벌 소비자들은요. 국가별 화장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0: 프랑스 화장품은 뭘까요?
1: 그냥 아무래도 좀 고급스럽고
0: 어, 네, 맞습니다.
1: 뭐 화려하고
0: 네.
1: 비싸고
0: 비싸고 전통이 있죠.
1: 예.
0: 그렇다면 일본 화장품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1: 일본 화장품은 뭔가 기술력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 기술력이 좋고 정교하고 섬세하다라는

0: 이미지를 갖고 있죠.
1: 네.
0: 그리고 미국 화장품은 뭔가 시장이 크고 대중적인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 화장품은요. 트렌디하다라는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한국 화장품이 트렌디한 매력이 있군요. 앞서서 프랑스, 일본, 미국 화장품 얘기할 때
0: 네.
1: 화장품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은 다 나왔다고 봤거든요. 야, 이 한국 화장품 이거 없겠는데? 뭐 가격?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트렌디한 것이 매력이고 경쟁력이네요.
0: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해서 남기는 콘텐츠를 보면요. 항상 새롭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만들어낸다. 요즘 유행하는 성분과 제형이 빠르게 나온다 등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1: 아, 순발력이 좋다는 거고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걸 잘 잡아챈다는 건데요. 이 트렌디하다는 것이 단순히 유행에 민감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0: 네, 이 트렌디함의 본질은요.
1: 네.
0: 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고 경쟁자보다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1: 우와.
0: 그래서 이 K-뷰티가 강한 이유도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빠르게 감지하고요. 이를 제품단에 적용하는 이 속도에 있는 거죠.
1: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움직인다.
0: 네.
1: 이거요. 항공기에서 내릴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빠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막 통로 같은 거, 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를 환승해야 될 때 제일 빨리 찾아가요.
0: 맞죠.
1: 네.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을 잘 파악하고 내 몸을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 한국 사람들이 최고인데 그게 화장품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0: 네. 이 업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교에 따르면요.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화장품 회사들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데는 이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 1년 반 걸리는 일을 한국에서는
0: 네. 3개월 만에 신제품으로 출시를 하는 거죠.
1: 아, 손이 빨라.
0: 네.
1: 우리 하는 말로 그 일머리.
0: 맞습니다.
1: 일머리가 있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0: 속도 차이가 무려 1년 이상이 나고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0: 네.
1: 그럼 18개월, 1년 반 걸려서 제품 출시하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 트렌드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0: 그렇죠.
1: 네, 장사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화장품들은.
0: 그래서 우리 한국 화장품들이 다른 화장품들을 따라잡고 있는 거죠.
1: 그래요. 아 근데 3개월이라는 시간은 뭐 길다면 길겠지만 어느 하나 제품을 만들고 출시하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정말 아까 앞서서 해외 사용자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제품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유행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요 K-뷰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 SNS랑 사람들이 남긴 리뷰 그리고 검색어가 어떤 것들이

0: 면은 소비자가 반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이 코멘트를 남기면 기업이 대응하는 이 방식으로 이 대응 방식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최근에 뭐 콜라겐 마스크의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들이 빠르게 이 콜라겐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거죠.
1: 대단한데요.
0: 네, 그래서 이 K-뷰티는요 소비자의 욕망이 이 완전히 대중화되기 전에 이 소비자의 욕망이 막 형성되는 시점에 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우와, 밥 하려고 쌀 씻고 있는데 이미 밥상을 다 차려놓은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대단합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인다. K-뷰티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전다연 박사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눌게요.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언약이 늦어가니입니다.

0: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언약이 늦어가니 듣고 왔습니다. 언약은 늦어가지만 K-뷰티 정말 발빠르게 전세계 시장에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다현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코너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K-뷰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K-뷰티의 이런 빠른 감각,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1: 네, 이 K-뷰티의 빠른 감각은요, 회사 내부의 구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0: 회사 내부 구조?
1: 네, 이 주요 구매층,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실제 소비자와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 비슷한 SNS 감각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한다고 하죠.
0: 아, 그렇군요. 요즘 20대는 어떤 화장품 좋아해? 좀 찾아볼게.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1: 오, 네, 맞습니다.
0: 내가 20대야 이러면서.
1: 네, 이 20대 직원들은요, 자신이 직접 쓰고 싶고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고 SNS에 공유하고 싶은 제품을 기준으로 이 제품을 기획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0: 오, 멋지네요.
1: 뿐만 아니라 이 매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0: 그래요?
1: 이 손님들이 와서 요즘 어떤 마스크팩이 좋아요? 아니면 틱톡에서 본 그 제품 여기 있어요? 라고 묻는 것들이 다들 이 시장의 신호가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러면 이제 브랜드는 그 시장의 신호를 포착을 해서 이 신제품에 바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0: 오호,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만든다. 소비자를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물건을 만든다. 뭐 이런 구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이런 구조는요, 최근에 K-뷰티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 K-산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0: 예.
1: 이 K-산업의 강점이 이 소비자랑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팬을 멀리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팬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 직접 상품과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0: 예.
1: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기획사 하이브가 있습니다.
0: BTS 소속사.
1: 네, 맞습니다. 예. 이 하이브는요, 이 팬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팬 출신 기획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해요.
0: 아하.
1: 그래서 이 팬 출신 기획자에게 이 팬과 관련된 콘텐츠를 직접 설계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0: 오, 이 팬 출신이면 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팬 출신 기획자는요, 팬들이 어떤 순간에 감동을 하는지, 어떤 굿즈를 소장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1: 이런 현상이 이 K-뷰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결국 이 K-산업의 경쟁력은요, 소비자를 분석하는 사람에서 넘어서서 이제 소비자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근데 요즘 해외 관광객들은 피부과 많이 가시더라고요. 또 퍼스널 컬러 진단 이런 것도 받는다고 하고요.
1: 네, 이 K-뷰티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이 K-뷰티 관광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오면요, 피부과에 가고요, 에스테틱 하고요, 퍼스널 컬러 진단 받고요, 머리 한번 하고, 메이크업하고, 네일까지 하고 간다고 하죠.
0: 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한번 한국식으로 경험해보고 가겠네요.
1: 네, 특히 이 퍼스널 컬러가 굉장히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이한 체험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0: 외국에는 없어요?
1: 외국에는 많이 없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나의 얼굴 톤을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색깔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0: 예, 혹시 해보셨어요?
1: 저는 안 해보셨는데
0: 저도,
1: 해보셨나요?
0: 저도 안 해봤어요. 궁금하긴 하네요. 네,
1: 이게 네, 한 10만 원대의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의 전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진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피부과 시술

0: 역시요, 한국의 빠른 서비스, 그렇다고 비싸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세분화된 관리로 이 관광과 함께 결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여행의 주요 목적이 K-POP이나 음식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한국에서 더 예뻐지고 돌아가는 여행이라는 새로운 목적이 추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네들이 자국 돌아갔을 때 보통 뭐 얼굴을 이렇게 새까맣게 타서 가면 아유 하와이 갔다 왔어. 사이판, 태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습에서 어디를 여행 다녀왔는지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봐주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이렇게 피부결도 이렇게 하얘지고 뭔가 뽀송뽀송해지고 막 이러면 한국 갔다 왔지. 이렇게
0: 네.
1: 되는 거네요.
0: 네, 정확합니다.
1: 이야.
0: 네.
1: 진짜 뷰티 관광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네요.
0: 네, 결국 이 K-뷰티의 경쟁력은요, 단순히 좋은 화장품을 만드는 데만 있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먼저 포착하고 가장 빠르게 제품과 경험으로 만들고 다시 이 SNS나 관광으로 확장시키는 구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 점에서 이 K-뷰티는요, 이 한국이 글로벌 소비 문화 속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발주자로 먼저 트렌드를 제안하는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K-뷰티 단순히 화장품 산업이 아니라 트렌드를 잘 해석하고 또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드는 산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K-뷰티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음악 들으면서 전다현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보내드리면서 이름이 비슷한 대금 연주자 전지현의 대금 연주로 거울 속의 단미 함께 듣겠습니다.

0: 전지현의 대금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거울 속의 단미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월의 첫날 저희 프로그램 변화를 좀 줘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1부에 매일 만나던 조현정 시평의 RR 뉴스가 수요일 2부 주간 코너로 바뀌었고요. 1부에 창호의 퀴즈 퀴즈를 했습니다. 또 2부 시작할 때 이한철이 고르고 그런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 못 참지 코너도 또 자리를 바꿨고요. 2부 코너는 평소보다 좀 더 길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가운데 흥보 둘째 박타는 대목부터 비단 타령까지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1: 한참 이러고 놀다가 여봐라, 박 한 통 더 따오이라. 우리가 밥 먹었으니 배부른 짐에 한 통 더 타자. 박 둘째 통을 들여다 놓고 타는 뒤 시르렁 실건.

유속 이박통어 나오는 포하는 김제만경

조사고 충청도 소쇠들을 수만 금을 주고 살면 부유부가 얻을 것이로다. 시지렁실근 당구여라. 강

대박 한 통을 당하더란 말이냐 시리렁지 일곤 당근

여라 톱질이야 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 속삭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속삭 박이쩍 벌어져 놓으니 박통 속에서 유인갓 비단이 나오는디 옛적 비단 이름은 다 요렇게 생겼던가 보더라잉 유인갓 비단이 나온다 인갓 비단이 나온다 요간 부상의 300척 번뜻 따 일광단 고소대각양 우어 적성애미가 월광단 서왕보요지연어 진상허던 천도문 천하구주산천 조목 그려내니 지도문 대배이기 기경 상천후어 강남 풍월 한단 동정명월 화창은디 장부절개 송금단 등태산소 천하의 공부자의 대단 남양 초당의 경조운디 천하의 흥의 와룡단 옥경선관 금선이 오천고 일월의 명주라 예.

나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은 부르다 아래 포도문 화란 춘성만 화방창 봉접품 부는 화초단 꽃수풀 저까지 얼클어졌다는 출문 통영칠 자기 해반호 안성유기 대전문 강구연월 격양가우 배부르다 한포단 알뜰 사랑 영등인날 버리고 가기 중 가는 짐 허리 안고 가지 말라 도리불수 님 보내고 홀로 앉아 독수공방의 상사단

초단 90 노인의 아룡주 두드럭굽벙 말굽장단 서부렁섭적 시발랑릉 뭉가뭉가 구름양단 청사홍사 퉁견이며 백랑릉 고라사주 통이주 방이주 해남포 도리마당포 봉기삼성

나온다. 어찌 비단이 많이 나와놨든지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가 내 집에 시집 온 후로는 이런 비단 처음 볼 것이네. 속담에 축본집에 제사 지낸단 말이 있어. 우리 비단 본집에 옷 좀 입고 타시.

그럽시다.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무슨 비단이 좋던가? 여보 영감, 나는 항상 보아도 송화색에다가 반오장 걸어 입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무슨 비단이 좋습니까? 나는 항상 보아도 제비가 말 못하는 민물이지만은 제 은혜를 갚는다고 강남에서 여기까지 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 은공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항상 보다 시커먼 흑공단이 제일 좋대. 어떻게 하면 영감이 먼저 한번 꾸며보시오. 흥보 마누라가 지금 영감을 흑공단으로 한번 꾸미는 뒤 꼭 이렇게 꾸미든가 보더라. 흑공단 가시 흑공단 갓근 흑공단 망건의 흑공단 당뚤 흑공단 두루마기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조끼의 흑공단 바지 흑공단 보선의 흑공단 대님 흑공단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0: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도 양국 과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 이와 내가 수달이라 내고 와라 가는 배는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가지
4: 연보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연보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6: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된 국악의 날인데요.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국립국악원 그리고 지역 국악원과 여러 국악단체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국악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국악주간은 전통예술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도심 속 축제부터 지역 공연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국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는 6월 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총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통연희 길놀이가 진행되는데요. 풍물과 탈춤, 고싸움놀이, 기점놀이, 줄타기 공연까지 다양한 전통연희가 도심 한복판을 가득 채우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축하 공연과 공로상 수상식이 진행됩니다.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선 6월 5일부터 7일까지 특별한 아리랑 무대도 이어지는데요. 올해가 나홍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5일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보존의 공연, 6일엔 명인 명창들의 깊이 있는 아리랑 무대, 그리고 7일엔 국악밴드 초동과 1호가 함께하는 현대적인 감각의 아리랑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흥겨운 국악축제, 도심 속 나들이처럼 가볍게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국악 주간 동안 국립국악원에서도 전통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선 국악주간 기획 공연 산조가 펼쳐지는데요. 첫날인 9일엔 산조 명인들의 깊이 있는 연주를 만나는 산조 명인전, 10일엔 춤과 산조가 어우러지는 산조의 몸짓,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일엔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오늘의 산조가 이어지는데요. 같은 기간 풍류사랑방에선 관조 2 나를 비추어 보다도 진행됩니다. 이정은 명상가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 11일과 12일엔 예약당에서 특별 공연, 종묘,

0: 타직, 왕의 제단, 백성의 땅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종묘제례악과 사직제례악을 한 무대에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주간을 맞아 전국 각 지역의 소속 국악원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전남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선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16 구두막축제가 열리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구세 세계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에선 6월 5일 한중 전통예술 교류 공연이 펼쳐집니다. 중국 산둥성 경극원과 잡기단이 함께 참여해 우리 전통예술과 중국 전통공연예술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서로 다른 전통예술이 만나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국립부산국악원에서도 6월 5일과 6일 다양한 국악주간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사당 놀이 공연과 함께 기획전시 풍류의 정원도 마련되는데요. 이야, 이렇게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공연과 전시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국악주간엔 가까운 지역의 국악원을 찾아 우리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의 순위를 모신 종묘에서는 정기적으로 한 해 다섯 차례 제사를 지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동지 후 세 번째 미일인 나빌까지 이렇게 다섯 차례입니다. 이를 오향제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종묘에서는 이렇게 정기적인 제사 외에도 나라에 상서가 있다거나 경사가 있을 때 혹은 심한 가뭄이나 홍수가 났을 때에도 조상에게 일정한 의례를 올려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위로하거나 했습니다. 이런 의례는 조상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6월의 첫날이라 이번 달도 무탈하게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조상들에게 전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종묘제례악을 들으면서 6월의 첫날 산책길 시작해볼까 합니다. 종묘제사 때에 폐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전폐 힘은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